김혜영 씨, 사랑하는 임한 언니 생일입니다. 항상 밝은 에너지로 주위를 밝게 해주는 언니죠. 백만 천만 다 들을 수 있게 축하해 주세요. 아, 이거 바람직하네요. 백만 천만. 유튜브 제 백만 천만 임백천 많이 구독해 주세요. 한명희 씨, 오늘 제 생일입니다. 축하해 주세요. 2222님, 저는 전인재라고 합니다. 내일은 내 거 민병숙 생일인데요. 내일부터 제가 약 보름간 근무 들어가요. 미리 축하해 주세요 하셨네요. 예. 내 거군요. 그 핸드폰에 하면 내 거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는 모양이죠.

씨 생일, 내일은 병숙 씨 생일. 축하합니다. 아, 이동훈 씨 신청곡을 생일 축하곡에 이어서 붙이죠. 미국의 보이밴드 NSYNC입니다. I want you back. 내가 잘못했어. 제발 다시 돌아와줘.

저도 여기 끼면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후, 요거 뒤에서 막 내는 소리 이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엔싱크의 I want you back에 이어서요. 박봉룡 씨가 영국의 혼성그룹이죠. S클럽7의 Bring it all back을 청하셔서 들었어요.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 네 자신을 믿고 꿈을 향해 나아가라고 라는 응원송입니다. 박봉룡 씨가 아우 좋아요 듣고 계셨군요. 신청하시고. 임백천의 백뮤직입니다. 매일 낮 12시부터 2시까지 여러분들의 일과 휴식과 늘 꼭 붙어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제 8월 31일 얼마 안 남았죠? 여러분들하고 만난 지 6년 되는 날입니다. 열심 저희 팀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세요. 정상희 씨,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생 신청자예요. 저희 엄마는 평소에도 라디오를 정말 좋아하셔서 집에서 항상 라디오를 틀어놓으시는데 제가 라디오에 사연을 보내는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엄마가 좋아하시는 노래 리사 오노의 You are the sunshine of my life 신청합니다 하셨네요. 엄마가 좋아하는 노래를 이렇게 우리 홈페이지까지 찾아와서 게시판에 남겨줬네요. 야, 엄마 아이디 쓴 건가요? 아니면 본인 이름인가 궁금하네요. 상희 양? 상희 군? 아무튼 엄마한테 잘해주는 것 같아서 참 기쁘네요. 브라질계 일본인이에요. 보사노바 가수 리사 오노. You are the sunshine of my life. 이 스티비 원더의 원곡인데요. 리사 오노가 보사노바 리듬으로 이 멋지게 노래했죠. 당신은 내 인생을 밝혀주는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어집니다. 김현아 씨가 청하셨죠. 캐나다 가수 마이클 부블레 버전의 스웨이. 당신과 춤추며 당신의 사랑에 흠뻑 취하고 싶어요.

0: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1: 유동 골뱅이,
0: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2: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있게 추천드립니다.
3: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4: 안녕하세요,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 김민철입니다. 경기도에는 수많은 골목들이 있습니다. 그 길을 걷다 보면 늘 같은 자리를 지키는 가게들이 보입니다. 업종도 문을 여는 시간도 모두 다르지만 우리 동네의 일상을 함께 만들어왔던 사실은 같습니다. 여러 가게들이 모여 골목에 활기를 더하고 더 나아가 지역 경제를 움직입니다.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오늘을 응원하고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5: 이 캠페인은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이 함께합니다.
6: 오늘 목요일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끝곡은 미국의 리드맨 블루스 소울 가수예요. 태빈 캠벨의 I am ready. 난 당신을 영원히 사랑할 준비가 됐어요 하는 노래예요. 저도 이제 여러분들을 유튜브에서 만날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7시에 론칭을 하거든요. 에필로그 신고식 편입니다. 여러분들 100만 1000만 인백천 많이 구독해 주세요. 내일 다시 만나죠. I'll be back.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도로 흐름은 좋지만 작업 구간이 많이 늘었습니다. 우선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 강촌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추돌 사고나 처리를 하고 있고요. 당진 대전고속도로 대전 쪽은 공주휴게소에서 서세종 부근 2차로에서는 도로 작업으로 뒤쪽으로 짧게 주춤합니다. 더 지나 세종터널 부근 1차로에서도 도로 작업으로 2km 정체 이어지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은 영동에서 환간휴게소 부근 1, 2차로에서도 도로 작업으로 속도 줄여서 지나고 있습니다. 서울 쪽은 안성에서 안성분기점까지 7km 정체, 더 지나 양재에서 반포까지도 7km 정체 꾸준합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0: 저 이분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썬!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번에 라라랜드.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공을 깐다.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반짝이 상희님께서요. 응디 사랑하는 작은 딸이 결혼을 합니다. 우리 사위랑 8주 된 꼬물이랑 행복하길 바란다. 사랑한다 우리 딸 하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이번 주에 작은 따님이 결혼을 하시나 봐요. 이러면 또 응디가 짧은 축하하는 소절 불러드려야죠.

웃기네. 우리 작은 따님 행복하시고요. 그리고 상희님도 우리 반짝이분들도 앞으로 무한배 더 행복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KBS 2라디오 해피 FM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오늘 첫 곡으로요. 린의 아이조와 듣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빛나는 트로트 DJ 우리 반짝이들의 응디입니다. 가수 은가은입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할게요.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와 주시거나 유튜브에 KBS 2라디오 검색하시면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수도권 주파수 106.1MHz예요. 고지영 해주시고 들어주세요. 자, 오늘은요, 1부에 빛나는 초대석을 진행합니다. 지금 제 옆에요. 가수 박혜진 씨 나와 계시거든요. 궁금하시죠? 잠깐 광고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박혜진 씨와 함께하는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0: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2: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0: 이게 좋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0: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 성공
3: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5: 오래오래 락토핏
6: 종근당 건강
7: 건강기능식품.
8: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9: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오늘 모신 이분은요, 빛나는 초대석에 진짜 꼭 한번 모시고 싶었던 분이에요. 가요계의 핵진주, 트롯계의 이효리, 가수 박혜신 씨와 함께합니다. 빛나는 초대석.
1: 안녕하세요. 드디어 뵙네요. 예, 반갑습니다.
0: 예, 어서 오세요. 우리 반짝이 분들이라고 부르거든요.
2: 아, 귀여워요.
0: 반짝이 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1: 네, 어디 카메라 봐야 되나요?
0: 여기 앞에요.
1: 네, 네. 안녕하세요. 반짝이 분들 반갑습니다. 건강한 가수, 흑진주 가수 박혜신입니다. 강 씨도 반가워요.
0: 반갑습니다. 와, 진짜 이렇게 모시기 힘든 분.
1: 아니에요.
0: 네. 정말 가요계 이효리. 트롯계 이효리. 아, 너무 예쁘세요, 진짜.
2: 감사합니다.
0: 너무너무 예쁘시고, 그 건강한 가수라는 게 정말 와닿을 정도로, 일부러 피부를 태우신 거예요? 태닝을 하신 거예요?
1: 못해. 와. 좀 까매요.
0: 와. 네,
1: 아버지 닮아가지고.
0: 와, 근데 진짜 네. 저도 예전에 한 3년 전인가 일부러 엄청 새까맣게 태웠어요.
1: 그래요?
0: 근데 다시 돌아오고 또 다시 돌아오고 이래가지고, 그게 진짜 이런 피부를 갖기가 힘든 거거든요?
1: 전 다도 돌아가질 않더라고요.
0: 너무 네. 부럽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너무 잘 어울리시고. 자, 제가 시작하면서 트롯계 이효리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어떻게 인정하십니까?
1: 그 20년 전에 들었던 얘기인데 지금 들으니까 조금은 민망하긴 하지만 이효리 씨께 좀 죄송하기도 한데요.
0: 아유, 너무너무 좋죠. 예.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1: 요즘에 뭐 공연 다니고 방송하고요. 네, 단독 콘서트 또 진행했고.
0: 와.
1: 그리고 뭐 운동도 하고요. 네, 저희 앞에 계신 저희 팬분들도 네, 뵙기도 하고.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0: 맞아요.
1: 네.
0: 그 콘서트 하신다고 박혜신 돼가지고 엄청 많이 달려있더라고요.
1: 저도 무슨 한 달 내내 하는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0: 나는 전국서울 이렇게 길게 하시나 서울에서 이렇게 생각했는데.
1: 맞아요.
0: 콘서트도 또 하시고.
1: 네.
0: 많은 분들께서 진짜 환영을 해주고 계십니다. 김호선님께서 어제 TV에서 박혜신님 봤는데 오늘 라디오에서 또 보니 두 배로 반갑네요.
1: 감사합니다.
0: 1932님께서 혜신씨 팬입니다. 어서오세요. 라고 해주셨고. 박선미님께서 흑진주 언니야 너무 아름답잖아요. 여신이네요. 완전. 이러고 해주셨어요. 또 웃는 모습이 너무너무 이쁘시죠.
1: 감사합니다.
0: 그리고 얼마 전에 신곡을 발표하셨어요.
1: 네.
0: 3월에는 각인이라는 노래를 발표하셨고
1: 네.
0: 그리고 5월에는 사랑을 믿지 마라는 노래를 발표하셨어요. 이 정도면 뭐 실수 없이 일을 하셨던 뜻이거든요. 그렇죠?
1: 네, 뭐 네. 요즘에는 뭐 신곡이라는 개념이 또 없고.
0: 맞아요.
1: 네, 제가 듣고 또 아, 이 노래 너무 좋다라고 이제 필이 오면은
0: 네.
1: 그때그때마다 이제 좀 앨범 준비를 했었어요. 네.
0: 그러면 이제 수시로 곡을 받고 그 선배님께서 딱 들어보고 이 곡은 이렇게 좀 해놔야겠다. 아니면 이 곡은 지금 바로 내야겠다. 뭐 이런
1: 네.
0: 것들을 직접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1: 네, 거의 그냥 처음 들었을 때
0: 네.
1: 전주 때부터 좀 필이 온다 그러면은 좀 괜찮으면은 그때 음원 발매를 하려고 결정을 하죠.
0: 아, 그리고 바로군요.
1: 네, 각인 같은 경우는
0: 네.
1: 제가 이제 타 경연 프로에서 가인이란 노래를 불렀었는데
0: 네.
1: 그 작곡하신 선생님께서 주신 곡이에요.
0: 아,
1: 네, 그래서 또 다 곡마다 의미가 있고. 예.
0: 맞습니다. 예전에 그 한혜진 선배님께서는
1: 네.
0: 마음에 드는 곡이 있으면은 다 이렇게 옆에다 쟁여놨다 보니까 그게 몇십 곡이 돼가지고 작곡가님들이 전화가 와서 대체 언제 할 거냐고.
1: 맞아, 맞아, 맞아.
0: 안 할 거면 딴 사람 중에 빨리 좀 결정 좀 해. 뭐 이러시는데 선배님께서 바로바로 그냥.
1: 바로. 네.
0: 와.
1: 저는 성격이 좀 급해가지고.
0: 성격이 좀 급하신 편이시구나.
1: 그리고 사실 전에 서지효 선배님
0: 네.
1: 여기서
0: 네.
1: 라는 곡이 네. 원래는 저한테 왔었던.
0: 잘 어울렸을 것 같아요.
1: 몇 년 전이었지 그때가.
0: 네.
1: 10년도 넘었을 거예요.
0: 네.
1: 네. 근데 그냥
0: 안 하셨어요?
1: 그때 필이 안 왔어.
0: 근데 노래도 진짜 다
1: 때가 각자, 운이 있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각자 자기 주인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박혜신 씨와 하고 싶은 얘기도 많고 듣고 싶은 노래도 많습니다. 그 전에 이 코너를 통과하셔야 돼요.
1: 자, 뭐예요?
0: 일단 우회치고 시작합니다. 30초 셀프 홍보 타임. 30초 동안 내 소개, 내 자랑, 내 홍보 뭐 이런 거 해주시면 돼요. 30초의 기회가
1: 너무 긴 거 아니에요?
0: 생각보다 짧다고 하시는 분들도
1: 아,
0: 계시고 생각보다
1: 어디까지?
0: 길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게 어떤지 본인도 해봐야 알 것 같거든요.
1: 네. 네.
0: 자, 어떻게 준비되셨습니까?
1: 네네네네. 네,
0: 30초 네. 주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음악대학 작곡가를 졸업하고 엄마 뱃속에서 트로트를 듣고 자란 흑진주 박혜신입니다. 노래 제목 따라 화끈하고 저의 신나는 캐릭터로 서울, 안양, 안산, 대전, 부산, 여수 등 단독 콘서트를 진행하였고요. 앞으로 까맣고 열정 넘치는 모습으로 많은 분들께 좋은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 콘서트 무대를 가질 예정입니다. 생긴 것과는 다르게 요리 솜씨도 대단하고요. 김치찌개를 그렇게 잘 끓입니다. 여러분들 각인 신고.
0: 짧다.
2: 아까 분명히
0: 뭐야?
2: 길다고 하시던데.
0: 그래.
2: 뭐예요? 시간 더 주세요. 10초만 더 주세요.
1: 나 아직 팬분들 얘기도 해야 되고 할 얘기가 많은데.
2: 이른다니까요.
1: 나 원고도 준비했잖아 지금.
2: 짧죠?
1: 왜 이렇게 짧아?
2: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너무 짧은 거 아니에요? 이랬다가 시간이 남아가지고 무슨 얘기하지? 이러신 분들도 계시고 이렇습니다. 네. 네. 아니 뭐 그렇게 아쉬웠다는 게 일어나실 정도로 이렇게 아쉬운 얘기가 뭔가요? 팬분들한테 하실 얘기가 있으신 거예요? 하셔도 됩니다.
1: 팬분들한테는 뭐 항상 뭐 사랑하고요. 네. 또 사랑합니다. I love you.
2: 팬분들이 엄청 좋아하시네요. 네.
0: 작곡과를 나오셨어요.
1: 네. 친언니랑 같은 학교 클래식 작곡 전공했어요.
2: 와, 클래식 작곡.
1: 네.
2: 와, 클래식 작곡 그거 되게 어려운 걸로 아는 거예요.
1: 어려웠어.
2: 거의 지휘자 수준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1: 네, 고등학교 때 지휘도 했었고. 네.
2: 와, 음악적으로는 완전 천재시구나.
1: 아니, 뭐 그런 거 아니고.
2: 아니, 이 학교를 나온다는 게 어쨌든 꼭 공부를 하고, 그죠?
1: 네.
2: 그리고 클래식이 진짜 힘들어요.
1: 힘들더라고요.
2: 악보 보는 것도 힘들고.
1: 네.
2: 와, 그리고 이제는 콘서트에 좀 집중을 해서
1: 네.
2: 앞으로도 콘서트에 좀 집중하는 그런 가수가 되고 싶다고 얘기를 네. 하셨고요. 그리고 요리를 좋아하세요?
1: 네, 요리를 좀 잘해요.
2: 근데 진짜 보통 요리 뭐 좀 그냥 맛있게 잘하는 것 같아요 이 정도인데 요리 좀 잘합니다라고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하실 정도면
1: 네.
2: 무슨 뭐 한식 자격증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신 건 아니고
1: 자격증은 없는데 네. 저희 부모님이 네. 좀 엄마가 요리를 잘하시고 아빠가 또 입맛이 되게 까다롭다 보니까
2: 어허.
1: 어릴 때부터 좀 입맛이 남달랐던 것 같아요.
2: 아하, 아버님께서
1: 네 뭐 스테이크 뭐 파스타
2: 오.
1: 한식은 다 기본적으로 하고요.
2: 오.
1: 베이킹부터 쿠키 만드는 거 식빵
2: 오모모모모 식빵을 만들어요?
1: 네, 집에서.
2: 쿠키는 어떻게 뭐 따라해 보겠는데 식빵은 어떻게 만들지?
1: 식빵도 만들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그거를 발효를 시켜야 되니까 한 6시간 7시간에 거쳐서 빵을 만들기도 하고
2: 그러면 나중에 팬분들한테 그런 이벤트 하는 것도 좋겠다.
1: 네, 김치찌개는 꼭 한번 끓여주고 싶어요.
2: 김치찌개를 근데 어떻게 끓여드리지?
1: 1박 2일로 우리 어디 가야 되나?
2: 그니까요. 네. 1박 2일로 어디 가가지고 박혜신의 김치찌개집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열어가지고 한정으로다가
1: 나중에 흑진주 김치찌개해서 네, 김치찌개
2: 그럼 장사하셔도 되겠다.
1: 네, 장사라.
2: 요즘 지문, 많이 내잖아요. 브랜드.
1: 지문 넣으셔도 돼요. 그 정도로
2: 저요?
1: 맛있다니까요.
2: 진짜요? 좀 투자를 한번 해봐. 이번 연도 투자하지 말라 그랬어요. 박선미님께서 언니 못하는 게 뭐예요? 진짜로요. 노래도 잘하시지.
1: 아닙니다.
2: 작곡도 네. 잘하시고 요리도 잘하시고 와 정말 이 보면 볼수록 파고 파면 들수록 볼매 네, 보면 볼수록 매력있는 가수입니다. 자 이쯤에서요.
1: 네.
2: 우리 반제분들께서 굉장히 라이브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언제 노래 불러줄 거예요? 라고 많이들 얘기해 주시는데 제 첫 곡으로
1: 네.
2: 어떤 노래 불러주실 겁니까?
1: 안양역 첫차라는 노래
2: 안양역 첫차 네, 라이브석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네. 우리 반제분들께서는요 라이브 반응 사연과 함께 박혜신 씨한테 궁금한 질문 사연 보내주세요. 제가 대신 물어봐 드립니다.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이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들고요.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사연 소개되신 분들 중 추첨해서요. 커피 쿠폰 보내드려요. 자 그럼 박혜신 씨의 노래 안양역 첫차 라이브로 청해드릴게요.

0: 박효신 씨의 안녕역 첫차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와! 김도래 님께서 와우 역시 시작부터 내가 박혜신이다 표가 팍팍 나네요. 카리스마도 느껴지고
1: 감사합니다.
0: 시원시원합니다. 와 진짜 시원시원. 아 진짜 이 말이 맞는 것 같아. 내가 박혜신이다. 와 노래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박정우 님께서 목소리 대박. 이 정도시면 목 관리 방법이 있으실 것 같은데 꿀팁 좀 알려주세요. 어, 목 관리 어떻게 하세요?
2: 저는 일단 잘 자고
0: 잘 자요.
2: 잘 맞아요. 먹고
0: 잘 먹고
2: 기본만 지켜요.
0: 그러니까
2: 잠을 좀 잠이 좀 부족하면은 허스키다 보니까 목소리가 조금 쉰 소리가 더 나고 네. 그래서 오늘 잠을 푹 자고 왔습니다.
0: 그러니까 원래 허스키 하시니까는 이제 뭐 더 그러지 않게만 기본만 지켜준다.
2: 네.
0: 그러면은 원래 이런 목소리로 그러니까 오늘 좀 목이 쉬셨어요 이게 아니라 원래 이 목소리로 쭉 계속 가시는 거잖아요. 진짜 제가 진짜 세상에서 제일 부러워하는.
2: 아 진짜 왜요? 나는 은간 씨 목소리 너무 부러운데?
0: 저는 너무 낭낭해서 너무 듣기 싫어요. 한 번씩 쏘거든요.
2: 너무 좋던데요 나는 그게?
0: 근데 그 뭔가 그 왜 허스키 할 때 하 뭐 이런 아까도 안녕요 첫자를 다 할때 이런 거 없거든요 저는. 그런 거 좀 가지고 싶은데 일부러 또 쉬게 할 수는 없으니까.
2: 그쵸.
0: 그래서 너무 부럽습니다. 김은경 님께서 매력 철철 흐르는 목소리 블랙홀처럼 노래가 깊게 빠져들어요. 아 그러니까요. 8779 님께서 안양역 첫 차는 몇 시에 타고 가셨나요? 저는 오늘 9시 37분 차 타고 갔어요. 안양역 가셨어요?
2: 와
0: 첫 차 탔대요 여기는. 자 노래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이번에는요 박혜신 씨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외칠게요.
2: 네.
0: 박혜신의 사실이야 진짜야. 네. 이게 뭘 많이 합니다. 정신 없으실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질문 드립니다. 모태 트로트 수저라던데 사실이야 진짜야?
2: 사실이요. 이렇게 대답했나?
0: 아니 와 저 이거 지금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버님께서는 네. 트로트 음반 제작을 하셨고
2: 네 맞습니다.
0: 어머님께서는 신인 가수 보컬 레슨을 네. 하셨고 그리고 언니는 트로트 작곡가로 활동을 네. 중이시라고요?
2: 네.
0: 이혼은 진짜 모태 트로트 수저 맞네요.
2: 사실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부터 네. 트로트를 들었었고요. 네, 태어나자마자 되게 가수분들이 네. 제 앞에서 노래를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자랐어요. 사실.
0: 그러셨구나. 네. 언니는 트로트 작곡가로 활동을 하시면은
2: 네. 언니의 대표곡이 화끈하게 신나게라는 노래입니다.
0: 왜? 선배님 노래잖아요.
2: 제 노래입니다.
0: 이거 네. 대박 났잖아요.
2: 대박 난 거 맞아요.
0: 대박 났죠. 이 네. 노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2: 여기 라디오에서 많이 틀어주셔가지고 또 많은 사랑해 주셔가지고.
0: 아니요 원래 네. 유명인데. 근데 와 진짜 그러면은 그 와 언니.

0: 어머니. 저도 어떻게 연락처를. 아.
1: 어, 진짜 관심 있으세요?
0: 그럼요. 어, 그럼 저도 노래 계속 받고 있으니까.
1: 어, 그래요?
0: 그 가수분은 또 선배님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1: 예, 여러.
0: 여러 가수한테 주시잖아요. 네네. 그렇죠? 와, 화끈하게 신나게 이 노래 저 진짜 좋아해가지고.
1: 어, 그래.
0: 너무 선배님이랑 찰떡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2: 감사합니다.
0: 와, 그러면은 가수로 데뷔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그냥 자연스럽게 하게 돼서 아니면은 어, 나는 이 가수가 꼭 돼야겠다
1: 그런 거 전혀 없었어요.
0: 그냥 자연스럽게.
1: 네, 전국 노래자랑 네. 최우수상을
0: 맞아요
1: 받았는데 네. 그것도 기대를 안 했거든요.
0: 오.
1: 사실 그냥 인기상 정도 뭐 어허. 어릴 때 끼는 좀 있었어요.
0: 네네.
1: 있던 것 같아요. 그냥 네. 어릴 때도 이렇게 자다가도 엄마가 네. 춤춰봐라 그러면 그렇게 막 엉덩이를 흔들면서 춤을 출 정도로 끼가 네. 좀 있긴 있었는데 네네. 설마 가수가 되겠어라는 어, 생각이었는데
0: 좀 다른 세계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1: 근데 최우수상을 주시더라고요.
0: 맞죠.
1: 그러면서 이제 박성우 선생님 작곡가 선생님을 만나게 되면서 가수의 길로 네, 접어들게
0: 맞습니다.
1: 되었습니다.
0: 에, 네. 2006년에 KBS 전국노래자랑에 출연해서 이어서 다음 질문 바로 갑니다. 가수로 데뷔하기 전 고추농사를 지었다는데 어, 사실이야 진짜야?
1: 어 이거는 어 반반이라고 해야 되나요?
0: 어, 네. 아니 거기 노래자랑 출연하셔가지고 경기도 강주에서 고추 농사를 짓고 있는 박혜신이라고 합니다라고 네. 소개를 하셨어요.
1: 네. 근데 고추, 사실 뭐 집 앞에 어. 텃밭보다 좀 규모가 큰.
0: 어.
1: 네.
0: 아.
1: 네. 그래서 네네. 제가 직접 뭐 비료도 뿌리고 오. 농사를 짓긴 했는데
0: 맞죠.
1: 뭐 전문적으로 뭐 농사를 지은 건 어. 아니고요. 네.
0: 좀 취미 같은 거.
1: 네네.
0: 어, 근데 이제 나가서 뭔가 임팩트 있게 인사를 딱 해야 되니까
1: 네.
0: 고추 농사 짓고 있는. 어 근데 너무 그게 예뻐 보였잖아요.
1: 뭐 상추도 있었고 뭐 토마토도 있었고 여러 어. 농작물이 있었는데
0: 네네.
1: 제가 또 무대에서 튀어서
0: 맞아요.
1: 이제 또 그 제작진 분들한테 뭔가 이게 어필을 그쵸, 그쵸. 시켜야 되다 보니까 어. 안녕하세요 초르베 얼짱 몸짱 고추 아가씨 박기신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바로 합격 이러시는 거예요. 아. 아니 왜냐면 이게 어. 워낙에 많은 지원자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그냥 길게 뭘 할 수도 없어요.
0: 똑똑하다. 에, 네. 맞아요.
1: 짧고 임팩트 있게 그쵸. 뭔가 보여드려야 되니까
0: 네.
1: 머리를 아, 토마토 아가씨 아 이건 아닌 것 같아 하다가 고추 아가씨는 어떨까 해서 그때는 지금보다 더 감했어요.
0: 네. 그러셨구나. 네.
1: 그래서 좀 뭔가 좀 각인이 되지 않았나 그때 그걸로.
0: 어 근데 네. 진짜 제가 지금 만나서도 합격 드릴 것 같아요. 이거 합격이다.
1: 네.
0: 왜냐면 몸짱 얼짱을 이렇게 맛깔나게 표현하시는 분이 처음 몸짱 얼짱 이렇게 너무 좋잖아요. 어. 그리고 2011년부터 KBS 아침 방송이죠. 굿모닝 대한민국에서 아, 리포터를 하기 네. 시작하셨습니다. 와 이거는 어떤 계기로 하게 되신 거예요?
1: 이것도 이제 가수 생활하면서 네. 전화가 오셨는데
0: 와.
1: 아, 이것도 스토리가 좀 긴데 괜 시간이 우리 있나요?
0: 네, 네 그럼요. 네.
1: 그래서 이제 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네. 제작사가 다 달라요.
0: 네.
1: 근데 마침 제가 첫 출연하는 날 네. 150명 정도 되는 제작사 모든 분들이 아침 방송이 끝나고 회식 자리가 있었던 거예요.
0: 어머머머머.
1: 이게 기회다.
0: 어머머머머.
1: 그래서 그날 노래를 시켰는데
0: 네.
1: 제가 둥지라는 노래를 네. 갖고 아침에 네. 9시에 네. 우리가 그때 닭도리탕을 먹으면서
0: 닭볶음탕을 먹으면서
1: 네. 닭볶음탕을 먹으면서 둥지란 노래를 거기에 제작사들을 싹 그냥
0: 난리는 네. 날 불었구나.
1: 너의 빈자리 하면서 거기를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를 돌고 난 다음 날
0: 바로
1: 네, 각 제작사 분들께 연락이 왔어요.
0: 우와.
1: 저희 그 적극적인 그 열정적인 모습이 너무 마음에 든다고.
0: 어 근데 이거는 거의 그냥 진짜 선배님께서 다 하신 거네요.
1: 아니요, 전
0: 선배님께서 숟가락을 떠서 드신 거 진짜로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게.
1: 네. 그래서 참 되게 좋은 기회였기도 했고 그 기회를 또 놓치고 싶지 않아서
0: 와.
1: 죽어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미나리 체험, 그러니까 비가 엄청 오는 날
0: 네네.
1: 미나리 캐는 거 하면서 놀이도 하고 그리고 뭐 국가대표 선수들한테 힘들죠. 리듬 체조도 배우고.
0: 와.
1: 뭐 대단한 도전이라고 해서
0: 네네네,
1: 각가지 힘든 뭐 직업들을 도전도 하고
0: 진짜 리포터분들이 진짜 힘든 일 많이 하잖아요.
1: 네.
0: 거의 뭐 삶의 체험 현장 그 완전
1: 네.
0: 와 그래서 그때 리듬 체조에도 도전하셨고 청바지 염색 공장 네. 가가지고 와 맞아. 그리고 폐차장 체험이랑
1: 네.
0: 태백상 등종도 하셨어요.
1: 네. 새벽 6시에 영하 25도 되는데
0: 어머
1: 네. 그것도 이제 등반을 했고요.
0: 그렇게 되면 진짜 발가락 어는데 그죠?
1: 어는 거를 못 느낄 정도로
0: 동상 수준으로 가는 네. 거잖아요. 와 그 중에서 제일 나는 이게 기억에 남는다 하는 게 있나요?
1: 어 그때 되게 더운 여름이었는데 네. 아르헨티나 탱고라고 오, 네. 이거는 아르헨티나 분들만 이해할 수 있는 오. 정통적인 춤인데 네네. 그 뼛속까지 뿌리 깊은 곳까지 이해를 해서 제가 그 춤을 어떠한 작품을 하나를 완성을 시켜야 되는 거였어요.
0: 그런 것도예요? 난이도가 굉장히 높네요.
1: 엄청나게 어려웠는데 이게 안 되니까 연습을 해도 안 맞아요. 되니까 눈물 콧물 뭐 땀을 흘리면서 하다가 주저앉아서 막 눈물도 흘리고 그러다가 보니까 또 연습하다 보니까 또 뭔가 하나가 완성이 되고 네 그러는 과정 끝에 뭔가 마지막에 그 도전을 완성시킬 수 있는 뭔가 딱 이런 부분 네.
0: 막 춤추면서 난 눈물 났을 것 같아. 그 영상 보면서도 막 눈물 날 것 같아.
1: 엄청나네.
0: 와 이런 값진 시간이 네. 또 있었기 때문에 지금에 또 선배님이 계신 것 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3832님께서 저도 지금 고추땀에 듣고 있는데 반가워요. 아사에서 소금 속입니다.
2: 감사합니다.
0: 박영규님께서 직원들이 보라에 빠져듭니다. 박혜진 씨 보늘 일을 하네. 너무 이쁘니까.
1: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0: 아니, 일은 조금 쉬면서 하셔도 돼요.
1: 네. 저 보시면서 쉬세요.
0: 네네. 그런 의미로 네. 예쁜 모습과 함께 또 노래를 띄워드리면 좋아하시겠죠?
1: 네.
0: 네. 어떤 노래 불러주실 겁니까?
1: 제목이 좀 재밌어요. 네. 솥.
0: 솥. 네, 밥솥 할 때 네. 솥.
1: 이 세상은 네. 솥이고 네. 우리는 밥입니다. 오. 네, 인생은 밥반이면 죽이니까 그냥 뭐 시원하게 그냥.
0: 오, 네. 오 그런... 나 소름 돋았어. 네. 너무너무 궁금해요. 무슨
1: 네.
0: 노래인지.
1: 네, 네. 열심히 불러보도록 할게요.
0: 네, 반지분들께서는요 계속해서 라이브 반응 사연과 함께 박혜신 씨에게 평소 궁금했던 점들 질문해 주세요. 문자 보내실 것 샵 1061 우물정 1061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들고요.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오시면 무료예요. 사연 소개되신 분께는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아, 솥 안에 밥 같은 우리 인생. 밥 아니면 죽이냐. 크,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봅시다. 박혜신 씨의 라이브 솥 지금 바로 청해드릴게요.

0: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와 밥만이면 죽! 어, 저 완전 그 눈물로 물 맞추는 나 그 거기서 완전
1: 나는 그지
0: 너무 너무 슬퍼요.
1: 저도 슬펐어요.
0: 아 이게 트로트가 가사가 참 슬픈데 우리가 그 웃음으로 승화시켜서 맞아. 그런 거 노래할 때 너무 너무 슬퍼요.
1: 그게 트로트의 너무 매력인 것 같아요.
0: 맞아요. 공일사님께서 네. 최고당 최고 목소리만으로도 힘이 나네요. 아유, 멋져요.
2: 감사합니다.
0: 박보현님께서 역시 혜신님이야. 김상철님께서 소치 혹시 가마솥인가요? 전기밥솥인가요? 압력밥솥인가요? 가마솥 아닐까요?
3: 그래요? 저는 전기밥솥.
0: 아 그래요? 아 그렇게 젊은 시대의 얘기였어요? 아 나 약간 눈물로 봐서 이렇게 막 아침에 솥 닦으면서 눈물로 이렇게 막 이것지고 막 이런 느낌을 생각했나. 아, 아니구나. 전기밥솥이 네. 전기밥솥이래요. 네. 여러분. 자 이번에는요 반지분들께서 보내주신 질문사에 만나보기 전에 저희가 또 이렇게 노래 잘하시는 분 오시면 부탁드리는 게 있습니다. 아. 박혜신 씨의 화끈하게 신나게를 개사를 네. 해놨어요. 오. 빛나는 트로트의 로고송으로 네. 쓰일 건데 이걸 무반주로 불러주시면 네. 저희가 다음 주부터 이거 반주를 깔아서 이렇게 이쁘게 만져가지고 방송에서 바로 사용을 하거든요.
1: 정말요?
0: 괜찮으시겠습니까?
1: 네, 너무 좋습니다. 네. 네.
0: 준비되셨으면 네. 무반주로 불러주시면 됩니다. 네. 갑니다.
3: 1, 2, 3.

0: 빛나는 트로트 반짝이는 오늘도 은빛나게. 아, 이거 맞나?
1: 맞아, 완벽해요. 진짜 완벽해요.
0: 아, 미치겠다.
1: 아니 근데 진짜 그 클래식 작곡을 하셔서 그런가? 음이 진짜
0: 절대 음감이에요?
1: 네. 아, 절대 음감이세요?
0: 아, 절대는 아닌데 네. 훈련에 의해서 절대가 좀 된 거죠. 네.
1: 아니 음이 제가 아까 노래 부를 때도 되게 좀 신기했었는데 네. 진짜 기계로 이렇게 진짜 그 CD 듣듯이 진짜 음이 정확해. 음이 진짜.
0: 아 그랬어요?
1: 나 저는 너무 음이 조금이라도 플랫되거나 샵되면 아, 바로 맞아, 알거든요. 맞아. 근데 진짜 정확하세요.
0: 저도 되게 그거에 네. 민감해가지고
1: 와, 그 방금도 진짜 너무 정확하고 마치 녹음을 한 거 저희가 일부러 튼 것처럼 아우 너무너무 잘 말씀 감사합니다.
0: 예쁘게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1: 아유 아, 진짜 전 사실만 얘기합니다. 아 진짜 화끈하게 불러주셔서 네. 저희가 이거를 잘 사용하도록
2: 감사합니다.
1: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 박혜신 씨에게 반제분들께서 네. 궁금한 것들을 보내주셨어요. 네. 하나씩 만나볼게요. 3658님께서 저도 질문을 하고 싶네요. 혜신님 원래 성격이 눈물도 많고 마음이 여리다는데 사실이에요? 진짜예요?
0: 어 진짜요? 네 진짜입니다.
1: 왜? 왜? 그렇게 놀랄 정도예요? 아니 되게 막 되게 쿨하고 막 세상 화끈하고 막 눈물
0: 그래만 보여요.
1: 그렇게
0: 약간 이미지만 그래 네. 보이지.
2: 실제로는
1: 눈물 진짜 많아요.
2: 어 그러시구나.
0: 마음도 여리고.
1: 어머.
0: 좀 동물의 왕국 그것도 잘 못 봐요.
1: 아 슬퍼서?
0: 그거 보면 계속 눈물 버튼이 막.
1: 진짜요? 아 그 막 유기견 이런 거 막 나오고 이러면
0: 못 봐요. 못 봐.
1: 진짜요? 오. 아니 그냥 마음 아프다 이 정도.
0: 아니 그냥 눈물. 바로 눈물이야. 되게 안 어울리죠.
1: 아 그러면은 어디 무슨 뭐 이벤트 같은 거 할 때 만약에 막 콘서트 같은 거 하시면 중간에 이제 팬분들 그거 해가지고 팬분들 무대 올려서 박혜신은 울려라 이거 진짜 하면 바로
0: 아니 울지 말아라. 왜냐면 눈물이 너무 많이
1: 아,
0: 나서.
1: 아 그래 무조건 울어요?
0: 네 무조건 우니까 제발 좀 울지 마.
1: 보통 이제 웃음 많으신 분들 뭐 박혜신을 웃겨라 뭐 이런 거 이벤트 하잖아요. 네. 그거 말고 이제 울려라 하면은 바로 눈물 흘리실 거
0: 아니요. 그냥 바로 그냥
1: 그러시구나.
0: 눈물이 그렇게 나요.
1: 오 신기하네요. 네. 김선아님께서 혜신님 노래할 때는 카리스마 넘치시는데 집에서는 어떤 모습인가요? 팬들은 절대 모르는 집에서는 완전 다른 사람이다 싶은 순간 살짝 알려주세요. 이런 게 궁금하신가 보다. 실제 모습.
0: 저 무대에서는 네. 완전 E예요. E.
1: E. 아 슈퍼 E.
0: 슈퍼 두퍼 E.
1: 근데 아이시구나.
0: 무대 내려오는 순간 아이. 지금도 약간 아이가 있어요. 지금.
1: 그러시구나.
0: 보이지 않아요?
1: 네 저는 알죠. 저는 제가 그렇거든요. 저도 슈퍼 E처럼 보이는데 모든 길을 다 쏟

0: 받아서 하고 집에 가서 맞아, 완전 뻗는 스타일. 어, 그러시구나.
1: 완전 좀.
0: 무대에서는 완전 외향적이시고 네. 내려오면 완전 내향적이시고
1: 장군 같은 이미지고 약간 그런 스타일이긴 한데 무대 내려오면 진짜 좀 여자 여자하고 좀 애기 같고 네, 약간 그런 모습이 되게 극과 극인 모습이 있어요.
0: 그럼 진짜 이런 분들이 진짜 여리고 막 그 힘들어하고 사람한테 막 이렇게 많은 곳에서 막 이렇게 에너지 팍 다 쏟아내고 진짜 있는 거 없는 거 다 쏟아내고 집에 가서 완전 충전해야 그렇죠. 되는 스타일이시구나. 네,
1: 그래서 외형이 약간 좀 세다 보니까 남자분들이 또 접근을 잘 안 하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또 은강 씨가 참 부러워요. 그런 의미에서.
0: 맞아요. 외향적으로 조금 약간 막 괜히 막 말 걸으면은
1: 나한테 맞을까?
0: 나한테 말을 걸어 이럴까 봐.
1: 제가 잘못했어요. 약간 이런. 누나 막 이러면서.
0: 맞아요. 그래서 괜히 또 세게 말하게 되고 막 그러거든요. 저희도
1: 저도 모르게.
0: 그죠? 근데 속은 아닌데. 근데 진짜 이 모습을 알아주시는 분이 진짜 나타나실 겁니다. 저희 남편도 알아봐 주더라고요.
1: 그래서 천생연분이에요, 진짜.
0: 아이, 남편 얘기 안 해. 박서민님께서, 혜신 언니 이상형 좀 알려주세요. 은비트가 전국 방송이니까 공개 구원 갑시다.
1: 진짜요?
0: 결혼을 그러면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1: 좋은 짝을
0: 만나고 싶은. 네. 자 그러면 어떤 스타일 시작합니다. 이상형
1: 스타일은 가리지 않는데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이요.
0: 맞습니다. 네. 저랑 똑같으시죠. 저랑 비슷한 점이 되게 많으시다.
1: 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는 그러니까 좀 들어주고 뭔가 이렇게 좀 힘든 거를 좀 나눠줄 수 있는
0: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
1: 내가 지금 너무 힘든 거지?
0: 아니에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여성분들은 말 잘 들어주고 좀 이렇게 말도 예쁘게 해주고 차분하게 좀 들어주고 이런 스타일 좋아하죠.
1: 네, 20, 30대랑 또 다른 이상형인 것 같아요.
0: 대화가 중요하다는 걸 이제
1: 뇌생남?
0: 뇌생남. 조금 약간
1: 그쵸,
0: 좀 똑똑하신 분?
1: 똑똑 지혜로운 남자?
0: 지혜로운 남자. 네. 내가 좀 배울 수 있는
1: 맞아요.
0: 게 있는 남자.
1: 존경할 수 있는? 그러면 되지 않을까? 저 많이 사랑해주고?
0: 많이 사랑해주고. 외향적인 건 전혀 없죠?
1: 전혀 안 따져요.
0: 아예 안 보세요?
1: 네.
0: 그러시구나. 저는 진짜 까다로웠거든요.
1: 까다로우니까 현우 씨를 만났겠죠.
0: 근데 진짜 외향적인 하나도 안 보세요?
1: 저 푸근한 남자 좀 좋아해요.
0: 아 푸근한 스타일.
1: 왜 적어 놓으세요?
0: 아니 이걸 이제 통틀어서 나중에 설명을 해드려야
1: 널리
0: 되니까.
1: 널리 난리 알려주세요. 네.
0: 여러분 스타일은 상관없으시고 말 예쁘게 하시고 대화가 잘 통하면서 말을 좀 잘 들어주시고 차분하게 조금 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남자. 그리고 좀 내가 존경할 수 있고 배울 게 있고 지혜롭게 이 세상을 파헤쳐 나가는 그런 남자.
1: 브라보.
0: 그리고 좀 약간 푸근한 스타일 좋아하신다고 하시면. 네, 연락 주세요. 브라보.
1: 근데 왜 앞에 카메라 감독님 굉장히 활짝 웃고 계시는데?
0: 왜요?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1: 네. 아니 본인이라고 생각.
0: 내가 그런데 이러면서. 김예준님께서 여기도 남자만 8명 대기 중이에요. 있습니다. 분명히
1: 진짜요?
0: 있죠. 네, 근데 진짜 그 인연이 되면 만나게 되어 있겠죠.
1: 맞아요.
0: 참 진짜 좋은 분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워낙 좋은 분이시라.
1: 그거 잘 챙기세요.
0: 이거 잘 챙겨놓고 들고 다니다가 누가 좀 비슷한 사람 보면 잠깐만 맞춰볼게요. 말 예쁘게 하십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연락드리겠습니다.
1: 네.
0: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분위기도 좋고 또 노래 한 곡 들어야죠. 너무 바쁘죠?
1: 네.
0: 죄송해요 선배님. 자 이번에는요 박효신 씨의 세 번째 라이브입니다. 연인들의 밤은 짧아라는 곡이에요. 연인들의 밤은 짧은 게 아닙니다. 지금 박효신 씨와 함께하는 이 시간도 너무너무 짧아요. 네, 시간이 빨리 간다고 투정하는 것보다 이 시간을 즐기는 자세가 중요하겠죠. 자 박효신 씨의 노래 연인들의 밤은 짧아 라이브로 감상해 보시죠.

0: 박효신 씨의 연인들의 밤은 짧아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 너무 신나네요.
1: 아, 감사합니다.
0: 김예준님께서 노래 제목이 좋네요. 근데 진짜 사실이잖아요. 연인들끼리 만나면 밤이 좀 짧잖아요. 너무 시간 빨리 가니까.
1: 오늘도 빨리 가네요.
0: 김기정님께서 잘한다. 네. 견유마님께서 노래 대박 나세요. 이 노래 제 벨소리입니다. 히트 예감 충만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0005님께서 오늘 의상 본인이 고르셨어요. 천사 날개 달고 오신 것 같으세요. 진짜 여기가 날개 같아요.
1: 오늘 좀 러블리하게 하고 있습니다.
0: 원래 개인 소장하고 계시는 옷이에요?
2: 제가 좋아하는 옷이긴 해요. 네, 좋은 곳 갈 때 항상
0: 그렇구나.
2: 이것을 즐겨 입긴 하는데
0: 좀 약간 러블리한 스타일 좋아하시는구나.
2: 오늘 러블리한 좀 컨셉을 잡아봤어. 여기 머리에 여기 리본도 묶고요.
0: 너무 예뻐요. 네. 어디 가세요? 날아가시려고?
2: 와 짱이다.
0: 좋아요. 덴마크 공주님께서 모태 트로트 가수라고 하셨는데 최초로 좋아하고 즐겨 부르던 노래는 어떤 곡인가요?
2: 안 그래도 네. 제가 개현수 선배님 목소리를 많이 닮았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0: 진짜 그러네요.
2: 네, 그래서 기다리는 여심 정말 좋아했었거든요.
0: 기다리는 여심 그 노래도 너무 좋고 맞아요.
2: 외로울 때 눈을 감아요. 와 자꾸만 떠오르는 그대 생각에 뭐 이런 노래 진짜 좋아했었어요.
0: 너무 좋아요. 근데 진짜 목소리 너무 비슷하네요 선배님이랑.
2: 되게 비슷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줬어요. 그래서. 와
0: 그럼 네. 그런 진한 진짜 대곡 같은 거 그런 거 또 한번 작업으로

0: 언니한테 빨리
1: 전... 언니분한테
0: 강은 씨 거랑 제 거랑
1: 대곡
0: 네. 대곡 플리즈
1: 네, 대곡 네. 플리즈 6588님께서 나 좀 최고다라고 느낄 때 있을 것 같아요 언제요? 아니 근데 보통 우리 아이들은 그런 생각 잘 안 하는데 그죠?
0: Right now 지금 이 더운데 우리 팬분들 해신우리 팬분들 지금 밖에서 저 TV 응원하시는 거 보면
1: 진짜
0: 이 사랑이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것 같아요
1: 맞아요 네. 근데 진짜 이렇게 더운 날 저렇게 소개시가 힘든데 진짜 너무
0: 사실 저
1: 대단하시고.
0: 노래 부르면서도 지금 엄청 땀이 나는데 지금 밖에서 얼마나
1: 맞아요.
0: 더우시겠어
1: 하트 한번 날려주세요
0: 하트 나야
1: 아우 애교가 많으세요
0: 깨르르 하신다
1: 네. 이신남과 함께 저희는 네. 잠깐 광고 듣고 옵니다
0: 네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위제로 소파 불량 제로 제로
2: 위제로
1: 과식계도 제로 제로
2: 위제로
1: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2: 위제로
1: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2: 위제로
3: 소화 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4: 이영약품.
5: 우리 집에는
6: Let's be the light.
5: 사무실에도
6: Let's be the light.
5: 창고에도
6: Let's be the light.
5: 철제 선반은
6: Let's

0: 코끼리 베이글. 클릭하면 집으로. 코끼리 베이글.com.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오 마이 갓,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3: 유동 골뱅이,
2: 치맥에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4: 빛나는 트로트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네이트리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 진생고, 청소 이사 전문 영국 그린에서 필터 샤워기,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해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불멍 가습기,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을 드립니다.
5: 자, 은간의 비난 트로트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박혜신 씨와 함께했습니다. 안상우님께서 혜신님, 네, 오늘 방송 보니까 평소 제가 알던 이미지하고 다르네요. 오늘부터 열혈한 팬이 되겠습니다.
6: 아, 감사합니다.
5: 진짜로요.
6: 평소 알던 이미지가 어떤 건지 궁금하네요.
5: 그 아까처럼 그 굉장히 쿨하고 막 이런 줄 알았는데 뭐 요리도 잘하시고 러블리한 거 좋아하시고 애교도 많으시고 막 이런 거 보면서 더 이렇게 좀 하트하트가 생기신 것 같아요.
6: 감사합니다.
5: 자, 오늘 어떠셨습니까?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6: 라디오 되게 오랜만에 왔고요. 저는 사실 신인 때 언니랑, 언니가 매니저였고 CD 돌리면서 제가 왔던 그 추억 때문에 그때 시절이 또 떠오르기도 하면서 좀 뭉클했어요. 네. 그래서 오는 길에 또 박성훈 선생님도 뵙고.
5: 맞아요.
6: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오픈 스튜디오 대강당 만남 스튜디오에 우리 또 혜신누리 여러분들과 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앞으로 또 빛나는 트로트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저 혜신이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5: 네. 다음에 또 신곡 나오시면 찾아와 주세요.
6: 자주 불러주세요.
5: 네. 감사합니다. 네,
6: 감사합니다.
5: 자, 인사 나누면서요. 저는 박혜신의 화끈하게 신나게 띄워드리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요.

한도로 네, 무순환도로 성산 쪽인데요. 성산 램프에서 성산대교 부근 1차로에 고장난 차가 있습니다. 2차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고속도로는 중부고속도로 하남쪽 오창 휴게소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사고나 처리하면서 뒤쪽으로 속도 줄여서 지나고 있습니다. 또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은 대관령 4터널 부근 1차로에서도 승용차 사고나 처리를 하고 있고요. 반대 인천 쪽 또 대관령 6터널 부근 3차로에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후로 면원 부근 2차로에서는 도로 작업으로 평창 나들목부터 면원 나들목 사이로 3km 정체입니다. 57분 교통정보

0: 이번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익숙함이 주는 위로가 있죠. 긴장했던 몸과 마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싶은 편안함. 조금만 더 가면 하루의 끝에 닿을 수 있다는 안도감. 익숙한 이곳에서 오늘도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겠습니다. 매일 오후 8시 함께 꿈꾸는 저녁 이상호의 드림팝.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2부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 임영웅의 일편단심 민들레야 였습니다. 스튜디오 콩에서요. 이 라디오 생방 스튜디오로 슝 이동했어요.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2부.

0: 2부도 계속해서 반지의분들과 함께합니다. 신청곡 플레이 시간 오늘은 왠지에 이어서 반지의분들의 속마음 들어보는 시간 자기야 준비했고요. 4시까지 은디와 쭉 즐겨주시고요. 저 잠깐 광고 듣고 와서 여러분 신청곡 배달한 시간 오늘은 왠지로 돌아올게요.
1: 이번 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5: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6: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5: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7: 오 마이 갓,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8: 유동 골뱅이,
7: 치맥에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9: 복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 거점.
10: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9: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10: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9: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오늘은 왠지 노래가 듣고 싶다 하는 분들을 위한 신청곡 플레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홈페이지에 찾아오셔서 오늘은 왠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시거나 콩과 문자로 참여해 주시면 되세요.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이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들어요.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오늘은 왠지 앞으로 도착한 사연 만나볼게요. 이명원님께서 퇴직 후 집에서 지내고 있는데요. 정말 말 그대로 시원섭섭하네요. 아침에 습관처럼 일찍 일어나는데 갈 데가 없어요. 요즘 습관처럼 시간 맞춰 하는 일은 라디오 듣는 일밖에 없습니다. 이 생활도 곧 적응이 되겠죠? 김국한의 타타타 신청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아, 진짜 그 우리가 휴가를 길게 받을 때만 해도 뭐 이런 기분 들잖아요. 진짜 막 한 일주일 딱 쉬기로 했는데 아침에 습관적으로 나 진짜 늦잠 자야지 이러고 딱 일어났는데 막상 뭐 며칠 쉬는데 뭐 하지? 내가 뭘 좋아했더라? 아유 뭐 갈 데도 없네. 뭐 이런 느낌 들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퇴직을 또 하셨으니까 더 이런 생각들이 좀 아유 섭섭하기도 하고 시원하기도 한데 참 그러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곧 적응되실 겁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것들이 하나 둘씩 생길 거고요. 그리고 또 해야 할 일들도 하나 둘씩 또 생길 거고요. 엄청 바쁘실걸요. 조금만 지나면요. 6592님께서 남편이 건강이 안 좋아서 작년 9월부터 일을 쉬고 있어요. 처음에는 남편의 건강만 걱정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는 초등학교 1학년 우리 아들은 어떻게 키우나 걱정이 됐죠. 그리고 아직 취업 준비 중인 남편이 초조해할까봐 걱정이 됐어요. 그러다가 마음을 고쳐먹기로 했습니다. 제가 벌면 되겠죠. 나쁜 마음 안 먹고 나쁜 행동 안 하면 인생은 우리에게 좋은 쪽으로 흘러간다고 믿기로 했습니다. 우리 세 가족 앞으로도 서로를 아끼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열심히 살아가는 만큼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겠죠. 그렇죠? 응디 응원의 의미로 이무성의 사는 게 뭔지 들려주시겠어요? 라고 해주셨어요. 저는 진짜 이 말 너무너무 공감합니다. 나쁜 마음 안 먹고 나쁜 행동 안 하면 내 인생은 정말 좋은 쪽으로 흘러갈 거다. 저는 진짜 이 말을 너무너무 믿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내 인생이 나중에는 정말 좋은 쪽으로 갈 거기 때문에

난 큰 사람이 될 거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면서 저 진짜 나쁜 행동 안 하고 나쁜 말도 안 하고 나쁜 생각도 안 하고 그러고 살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누군가를 꼭 뭐 좋은 일을 하면서 살진 않았지만 진짜 도울 수 있는 만큼 도우고요. 그 모든 것들이 나한테 다 돌아올 거라고 생각해요. 좋은 말 한 번 하는 그것도 다 나한테 좋은 일로 돌아올 거고 나쁜 일 절대 안 하고 진짜 좋은 쪽으로 흘러갈 겁니다. 6592님 정말 긍정적인 생각 좋아요. 박명숙님께서 응디 저도 믿습니다. 그럼요. 진짜 정말 좋은 기운이 우리한테 올 거예요. 화이팅 하세요. 진짜 뭐 어찌됐건 돈을 벌러 나가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걱정이 되실 텐데 이것도 해낼 수 있습니다. 열심히 살다 보면 또 좋은 일 있고요. 신청해 주신 노래 두 곡 띄워드리고요. 김국환의 타타타 그리고 이무송의 사는 게 뭔지

김국한의 타타타 이무송의 사는 게 뭔지 듣고 왔습니다. 은가한의 빛나는 트로트 보이는 라디오를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사연 계속해서 만나볼게요. 권현진님께서 응디 요즘 옷 입을 때마다 목이 허전해 보이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출근 룩에 어울리는 목걸이를 찾아보다가 어느새 장바구니에 세 개나 담아놨습니다. 근데 금액을 보니 결제 버튼이 안 눌러져요. 오늘도 일개미는 열심히 일이나 합니다. 아, 이럴 때 있죠. 저도 뭐 화사한 거 하나 입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골랐어요. 근데 또 이게 보다 보면 또 하나만 골라지나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예쁘다. 이것도 일단 담고 이것도 예쁘네 하면서 담고 그러다가 이제 뭐 좀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장바구니를 한번 볼까라고 딱 봤는데 결제 금액이 이거 내가 생각했던 이게 이렇게 비쌌나? 근데 그렇게 보니까 또 안 예쁜 것 같기도 하고 괜히 가격 보니까 좀 안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거 삭제하고 그러다 보면 또 살 게 없어. 그러면서 또 열심히 일하는 거죠. 금액 때문에 포기하게 된 경우 많지 않아요? 쇼핑할 때. 이거 너무 예쁘다. 이러고 사려고 탁 사야지. 이러고 금액 다 봤는데 그 가격 보니까 별로 안 예쁜 것 같기도 하고 이 정도 돈 주고 사야 되는 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 들고 괜히 더 싼 거 찾아보다가 시간만 버리고 그냥 안 사게 되고 열심히 일이나 합시다. 성지은님께서 오늘 쉬는 날이라 오전부터 진짜 바삐 움직였어요. 그랬더니 이제야 집이 깨끗해졌어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왜 물건들은 버려도 버려도 끝이 없는 걸까요? 시원한 커피 마시면서 오를 즐길래요. 진짜 왜 우리 집은 진짜 버려도 버려도 물건이 끝이 없죠? 특히 잡동사니들. 난 진짜 그렇게 뭘 많이 사지도 않았는데 뭐가 이렇게 많아요? 진짜 집에 그냥 싹 다 갖다 버리고 그냥 깨끗하게 살고 싶은데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그런 거 숨기다가 이리다 봐요. 그리고 그런 거 다 치워놓으면 또 어디 있는지 모르지 않아요? 이거 내가 어디다 정리를 해놨지? 안 보여요. 찾으려고 찾으면. 회기문화원께서 안녕하세요. 고양시 원당에 사는 35살 청취자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라디오 방송 들으러 왔습니다. 밖에서 일하고 있는데 날씨가 엄청 덥네요. 오늘도 역시나 덥습니다. 이 뜨거운 공기가 갑자기 좀 갇힌 듯한 느낌이랄까? 분명히 시원한 공기가 좀 흘렀었는데 그리고 되게 습하지 않아요? 저희 집 되게 습해가지고 에어컨 틀어놨는데 아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못 끄고 계속 틀어놓거든요. 근데 그 위에 에어컨에서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어머머머 이거 에어컨 고장난 거 아니야 큰일이다 이러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 습해가지고 그 물방울이 맺힌 거더라고요. 그 정도로 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습기를 틀어놓고 나왔는데 요즘 너무 습하고 덥고 이용훈님께서 다음 달 아들의 결혼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무뚝뚝한 아들이 웬일로 주말에 아버지랑 같이 대중목욕탕 가서 등 밀어드린다고 하니 울컥합니다. 이런 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아들이 있다는 거는 그냥 진짜 그 목욕탕 가서 아빠 등 서로 이제 좀 등 밀어주고 그 남자들끼리 그 통하는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이런 거는 참 좋을 것 같아. 3596님께서 시골에서 가져온 땅콩 삶아 먹으면서 껍질 벗기고 있어요. 땅콩 까서 요거 냉동실에 얼려뒀다가 간장조림 해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부모님께서 농사 지으신 땅콩 소중해요. 저 개인적으로 땅콩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건 무슨 땅콩이죠? 그냥 그게 그 땅콩인가? 요렇게 그 돼 있는 거. 땅콩처럼 돼 있는 거. 그거 삶아서 먹는 거 있잖아요. 왜? 하얀 색깔 이렇게 톡 따가지고 양쪽에 들어있는 거 그거는 그냥 땅콩이에요. 나 그거 너무 좋아하는데 그거 삶아가지고 이렇게 톡 따가지고 안에 거 그 먹으면은 진짜 그 간식으로 딱인데 다른 간식 필요 없는데 간장조림 해먹어도 맛있고요. 내가 생각하는 그 땅콩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 간장조림 한 땅콩 땅콩조림 그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맛있겠다. 김경태님께서 사춘기를 맞은 중2 딸아이가 여느 아이와 똑같이 저와의 거리를 두는 것 같다가 씁쓸하면서도 그래도 용돈 달라고 할 때는 살갑게 와주면 오히려 기분 좋고 고맙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왜 그 사춘기를 맞은 학생들은 다 똑같을까요? 싫어 말 걸지 마 싫어
막 이렇게 하다가 용돈 필요하면 아빠 뭐해? 우리 또 왜 이렇게 나 용돈 필요한데 그래가지고 얼마 줄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10,000원만 이렇게 해서 만 원 딱 주면 말 걸지 마. 용돈 줄 때만 근데 그렇게라도 또 말하고 싶어가지고 아빠들은 또 지갑을 열고 자 이쯤에서 노래 들으시고요 반제분들 속마음 들어보는 시간 자기야로 돌아올게요 전유진의 멍해 정연호의 한마는 대동강

자기야, 내 말 좀 들어봐. 자기야, 내가 요즘 요리를 하는데 재미를 붙였어. 아내가 이제 바빠기 싫다고 해서 내가 이것저것 만들어봤는데 재밌더라고. 새로운 적성을 찾은 것 같아.

0: 나 배고프다. 여보, 뭐 먹을 거 없어? 나 배고파.
1: 또요? 아니, 좀 전에 저녁 먹었잖아요. 근데 뭐가 또 먹고 싶다는 거예요?
0: 아, 몰라. 그냥 배가 고프네. 아무튼 먹을 거 좀 만들어줘.
1: 아, 나 요리하고 설거지 한 다음에 이제 좀 쉬기 시작했는데 뭘 또 만들라고. 나도 힘들어요. 간식은 당신이 챙겨 먹어요.
0: 아, 뭘 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당신이 그러면 옆에서 도와주면 안 돼?
1: 내가 한두 번 해봐야 결국 내가 혼자 하는 거잖아요. 요즘 동영상 사이트 보면 잘 알려주던데 그거 보고 따라해봐요. 나는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그냥 잘게요.
0: 알았어. 아, 나 이런 거 잘 못하는데. 아, 그래도 배가 고프니까 어쩔 수 없지. 그냥 간단해 보이는 걸로 따라해볼까? 이거 이렇게 하면 되나? 아, 이거 근데 진짜 쉬워 보이는데? 오, 이렇게 이렇게. 오, 맛도 좋네. 오, 오케이. 자, 다음부터 아내한테 해달라고 하지 말고 내가 직접 해야겠다.
1: 그리고 며칠 뒤
0: 보글보글보글 지글지글지글지글지글.
1: 어머, 여보, 냄새가 너무 좋은데 뭐 만드는 거예요?
0: 하하, 냄새가 좋지. 나 지금 순두부찌개 끓이고 제육볶음하고 있어. 여보, 하다 보니까는 요리가 재밌네. 근데 확실히 힘들기는 힘들어.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불 앞에서 요리하는 게 이게 힘드네. 그래서 그런데 설거지는 좀 당신이 해줄 수 있어?
1: 요리하는 거 힘든 거 이제 알았어요? 안 돼요. 설거지도 당신이에요. 여태까지 내가 재료 준비부터 요리, 설거지까지 다 했잖아요. 당신이 도와준 적 없잖아요. 그리고 원래 설거지가 요리의 완성이에요. 호호, 수고해요.
0: 진짜 너무한다. 나도 하루 종일 밖에서 고생했는데. 아, 근데 집에 와서 밥도 하고 설거지까지 하라고? 그러면 나는 언제 쉬라고? 이거 내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인데. 아, 뭐야, 여태까지 내가 아내한테, 아내가 나한테 했던 말이잖아. 아, 몰라 몰라,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자기

자기야 사연에 이어서 들려드린 곡은요, 영탁의 막걸리 한 잔이었고요. 오늘 사연의 주인공 우진범님께서 신청해 주신 노래입니다. 진범님께는 선물로 간장 세트 보내드릴게요.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부탁드립니다. 보내드린 간장 세트로 요리를 더 해보시면 되겠네요. 김두리님께서 와우, 남편이 요리 솜씨가 있나 봐요. 그니까요. 이게 아무리 영상 보고 레시피를 따라한다고 해도 약간 그 요리에 센스가 없으면은 맛이 없거든요. 똑같이 따라한다고 해서 그게 다 맛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다, 뭐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그런 센스가 좀 있으신 분이신 것 같아요. 미소가님께서 우리 옆집이는 설거지를 하면 그릇만 씻고 주변 물기는 안 닦고 마무리해요. 제가 설거지만 하라고 했다고요. 아, 저희 신랑이 처음에 설거지를 도와주겠다고 설거지 자기가 다 하겠다고 해가지고 설거지를 했는데 그릇이 싱크대 안이 작아가지고 옆에 좀 나와 있었어요. 근데 그 싱크대 안에 있는 것만 딱 씻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옆에 이제 음식물이 묻은 그릇이 옆에 있는데 그 행주까지 싹 짜가지고 탁 털고 끝났다면서 되게 뿌듯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왜 안 닦아? 그랬더니 있는지 몰랐대요. 아예 못 봤대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 그게 안 보이는구나. 진짜 안 보여서 안 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원래 설거지를 할 때는 주변에 가스레인지 포함해서 다 보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다가 다 설거지하고 닦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알려주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보더라고요. 신기해요. 예. 2898님께서 우리 남편도 요즘 요리에 재미 붙였어요. 솔직히 맛은 별론데 앞으로 요리 안 한다고 할까봐 맛있다고 물개 박수 치고 있어요. 그렇게 맛이 뭐 좋진 않은데 아예 안 한다고 할까봐. 하다 보면 또 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렇게 이번에 사연을 보면서 아내분한테 뭐 간식 좀 만들어줘 어쩌고저쩌고 해서 저는 아내분이 그 전업주부이신 줄 알았는데 요 끝에 진짜 너무한데 나도 하루 종일 밖에서 고생했다고 그러고 집에 와서 밥도 하고 설거지도 하라고 그럼 난 언제 쉬라고 이 말이 여태까지 아내가 나한테 했던 말이잖아 라고 하시면 그 맞벌이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앞으로는 이런 간식이나 아침, 점심, 저녁 중에 하나는 본인이 해드셔야 됩니다. 맞벌이면은 그러면 밖에서 일도 하고 집에서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밥도 하고 이거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그럼 다 같이 돈 버는데, 그렇죠? 8358님께서 음식은 남이 해준 음식이 최고로 맛있죠. 저도 남이 해준 음식 먹고 싶어요. 남이 해준 음식이 맛있긴 하죠. 네, 특히나 나가서 먹는 음식 시켜 먹어도 그 치워야 되는 것도 귀찮아. 그렇지 않아요? 자, 은비트의 짧은 1일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되고 싶으신 분들 소소한 일상 이야기 적어서 보내주세요. 참여 방법은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홈페이지에 마련된 자기야 게시판에 적어주시거나 실시간 콩과 문자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이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듭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예요. 노래 듣고 올게요. 손비나의 서울의 달, 이미자의 여자의 일생.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0: 내게 좋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안녕하세요, 경기도시장 상권진흥원장 김민철입니다. 경기도에는 수많은 골목들이 있습니다. 그 길을 걷다 보면 늘 같은 자리를 지키는 가게들이 보입니다. 업종도 문을 여는 시간도 모두 다르지만 우리 동네의 일상을 함께 만들어왔던 사실은 같습니다. 여러 가게들이 모여 골목에 활기를 더하고 더 나아가 지역 경제를 움직입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오늘을 응원하고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5: 이 캠페인은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이 함께합니다.
6: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박현아 님께서요. 이따가 사다리 타기에서 피자 시켜 먹기로 했어요. 사다리 타기 어플도 있는데 저희는 심장 쫄깃한 걸 즐기는 편이라 펜으로 그려서 하거든요. 지금 다른 직원이 그리고 있는데 부디 저 안 걸리길 언니가 응원해 주세요. 아, 피자 좀 크다. 에, 피자가 이게 여럿이 먹으면 가격이 좀 나가니까 화이팅 화이팅, 안 걸리게 응원할게요. 자, 오늘 끝곡으로요, 은간의 떠뜨려요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우리 내일 다시 만나요. 반짝이들 오늘도 은빛나게.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도로 이동량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우선 서울 시내 주요 간선도로는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쪽인데요. 노원교에서 도봉터널 입구 부근 3차로에서 사고나 처리를 하고 있고요. 또 내부순환도로 성산 쪽 기름에서 정릉 부근 1차로에서도 추돌 사고나 처리 중입니다. 분당 수서도로 청담대교 쪽은 청담대교 남단에서 북단 쪽 1차로에서도 사고나면서 현재 1차로 통행이 어렵습니다.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조남분기점 부근 3차로에서 사고 났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서평택 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까지 10km 어렵습니다. 이후로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 더 지나 광명역에서 금천까지도 각각 정체입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그리운 옛 시절 추억의 노래들과 굵은 땀방울 닦아내며 나누는 인생 이야기까지 여러분의 진심 어린 모든 사연들을 사랑합니다. 매일 아침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하루가 저물고 불빛이 사라진 컴컴한 밤이 찾아오면 오늘 하루도 무사히 잘 끝났구나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죠. 하지만 마음이 복잡하고 외로워서 긴 한숨을 내뱉고 있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때는 잊지 말고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잊지 말고

잠시 후 4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아이들은 사탕이나 초콜릿, 아이스크림 같은 거 참 좋아하죠. 그런 애들에게 어른들은 틈만 나면 아우, 단 것 좀 그만 먹어 잔소리를 하는데요. 생각해보면 단 음식은 애들보다 우리가 더 먹는 것 같아요. 찔리는 분들 계시죠? 애들이 계약을 했으니 하는 말인데요. 아이들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 이건 좀 하면서 살라고 잔소리하는 것들, 우리는 얼마나 지키면서 살고 있을까요? 나도 못하는 걸 애들에게만 강요하는 건 아닌지, 정작 내가 해야 할 걸 남에게 잔소리만 늘어놓고 있는 건 아닌지, 나 스스로에게 잔소리를 한다면 어떠세요? 아, 나는 귀가 따가울 것 같다. 라라 가족들은 어떠세요? 잔소리 들을 거 좀 많으신가? 목요일 이번에 라라랜드.

0: 이번에 라라랜드 오늘 잔소리 이야기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듣고 온 노래도 아이유 스롱이 함께한 잔소리였습니다. 잔소리라는 것이 말이죠. 참 묘해요. 잔소리하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관심인데 듣는 사람에게는 간섭이 될 때가 많으니까요. 잠시 후에 라라벨에서 이 얘기를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라 가족들의 소소하고 또 다정하고 웃기고 당황스러운 이야기들, 허탈한 이야기들 다 좋습니다. 지금부터 2시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콩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콩으로 보시는 분들은 제 얼굴이 보이는 화면에서요. 카메라 버튼 터치하시면 보이는 라디오도 스튜디오의 콩디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분입니다.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4: 5스타 호텔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5: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핏. 눈 뜨자마자? 핏. 아이와 함께? 핏.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6: 오래오래 락토핏
7: 종근당 건강
8: 건강기능식품.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1: 베이글닷컴.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0: DS 대성하우징.
1: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3: 오늘도 라라랜드에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한 분 한 분 최고의 서비스로 모시겠습니다. 조카 차를 타고 점심을 먹고 왔는데 너무 잘 먹었나 봐요. 눈이 계속 감겨서 차 세워놓고 스트레칭 하는데도 눈은 계속 감깁니다. 8919님 보내주셨어요. 점심 뭐 드셨을까요? 식곤증이 오셨나 보다. 그리고 날씨가 따뜻하니까 졸음이 쏟아질 만도 하죠. 장대옥님, 여기는 대구입니다. 대구에서 문자 주셨어요. 시원하게 비가 내려서 비 내렸어요, 대구에. 기분까지 시원해지는 것 같아요 하시면서 문자 이렇게 또 날려주셨습니다. 이 희수님은요, 우리 신랑도 콩디님처럼 말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랬죠, 저랬죠, 이렇게 말입니다. 아이고, 그랬죠. 너무 좋아요, 콩디님 하시면서 이 희수님. 남편한테 못 들으시는 거 제가 많이 해드릴게요. 그랬죠, 너무 힘들었죠. 그런 거 해주면 참 좋을 텐데, 그쵸? 박현아님, 이따가 인천공항에 친구 배웅해주러 갑니다. 정말 제일 친한 친구가 싱가포르로 이민을 가게 됐습니다. 언제 볼지도 몰라서 배웅해주러 공항에 갑니다. 눈물 흘리면 어쩌나 걱정이긴 한데요. 잘 보내주고 와야겠습니다. 박현화님이 문자 주셨어요. 아우, 쓸쓸하겠다. 보고 싶을 때 쉽게 못 보는 게 슬픈 거죠. 그쵸? 잘 보내주고 오세요. 그리고 또 싱가포르니까 우리 현아님이 시간 되실 때 또 친구 얼굴 보러 가면 더 반갑고 좋죠. 김수민이, 콩디님, 아들이 콩을 깔아주고 내일 군대 복귀한대요. 군대 복귀하기 전에 콩 깔아줬어. 너무 잘하셨어. 건강하게 잘 지내다 만나기를요. 김수민님이 보내주셨어요. 이 문자 한 줄에 살짝 걱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잘 마치고 올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른 점심을 샐러드 먹고 외근 2시간 갔다 왔더니 너무 배가 고프더라고요. 샌드위치 하나 흡입하고 땀 좀 식히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왜 이렇게 졸린 걸까요? 딱 그런 시간이잖아요. 왜? 눈이 안 띄어집니다. 아직도 제 잠 좀 깨워주세요. 콩디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이건 뭘까요?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말도 엄청 빨라지네.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막 커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김진서님, 제가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잔소리가 큰 소리보다는 낫다고 봅니다. 어우, 암만요. 당연히 큰 소리보다 잔잔한 잔소리가 낫지. 가르칠 게 많다는 뜻이겠지요? 하시면서 강을수님 보내주셨고, 나미님은 내 얘기인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사연을 보낸 줄 알았습니다. 잠깐 반성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잔소리 투성입니다. 오늘도 잔소리 준비 중인 거 안 비밀 하시면서 나미님 보내주셨어요. 우리 한지원님 출첵하셨습니다. 천안에 살고 있는 우리 한지원 씨 덥다고 문자 주셨고, 진짜 더워요. 이선아님, 콩디 안녕하세요 하고 아주 살갑게 말 걸어주셨습니다. 안선아님, 머리가 너무 꼬불꼬불해요. 매직기가 다 풀렸나 봐요. 곱슬기가 심하거든요. 아, 곱슬기가 심하신데 매직 스트레이트 하셨구나. 근데 이제 파마기가 다 가시니까 펌기가. 미용실을 가야 하는데 뭐가 이렇게 바쁘다고 갈 시간이 없나 모르겠습니다. 맨날 집, 회사 반복만 하는데 말입니다. 큰맘 먹고 머리를 싹둑 잘라버려야겠습니다. 오, 나 강추. 안선아님. 어울릴지 안 어울릴지 보지도 않아놓고 무조건 강추래. 아, 무조건 강추라기보다는 저는 헤어스타일을 좀 과감하게 바꾸는 거 기분 전환도 되고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그런데 저 샵 가야 되거든요. 근데 아, 뭐가 이렇게 바쁘다고. 이걸 못 가고 있습니다. 우리 제클린이 빨리 오라고. 뭐 하는 거냐고 맨날 호통을 치는데. 왕채유님, 띵동. 천천히 가을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네요. 주말 지나면 더 빨리 가을이 오겠죠? 하시면서 왕채유님 보내주셨어요. 6959님, 까만콩디 안녕하세요. 팔찌는 갖고 싶고 글재주는 없고 해서 고민하다가 방송용어로 그렇게 뭐 이쁜 표현은 아닌 것 같아서 건너뛰겠습니다. 여튼 글을 보냅니다.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염치가 없어 보내기 누르기 망설여집니다. 네, 누르셨네? 언제나 즐겁고 개성있는 방송 잘 듣겠습니다. 6959님 보내주셨어요. 글재주 있으신데요? 아주 시원시원하게 표현을 좀 해주셨습니다. 글재주 있으십니다. 제가 비즈팔찌 만들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목 사이즈 좀 따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안선아님, 왕채유님, 그리고 박현아님, 장대웅님에게 제가 시원한 커피 한 잔 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 문자 받겠습니다. 제가 적절한 타이밍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 속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저는 여러분들의 사연을 한 통이라도 더 전해드리려고 정말 눈에서 레이저 나옵니다. 어떤 분들의 사연을 소개할까? 그러니까 문자 폭탄 여러분들 많이 터쳐주시기 바랍니다.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조곤과 가인이 함께 부릅니다. 이 노래 좋아요. 우리 사랑하게 됐어요.

사소한 고민부터 인생 이야기까지 우리의 생각으로 세상의 밸런스를 맞춰보는 시간입니다. 라라 밸런스 타임 라라벨. 오늘은 유체 이탈하여서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본다면 어떤 잔소리를 하게 될까? 라라벨 오늘 주제, 나를 향한 셀프 잔소리!

남들 하는 거 보면 못마땅한 게 하나 둘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완벽한가요? 아니죠. 다 잘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은 스스로에게 셀프 잔소리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살 내가 꼬집으면 남이 할 때보다 안 아픕니다. 저 꼬집어 보니까 그러네요. 남이 꼬집었다 하면 아팠을 것 같은데 덜 아픕니다. 셀프니까 너무 가혹하게 말고 살살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전화 좀 그만해라. 그리고 쇼츠 그만 좀 봐라. 뭐 이런 것들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커피를 조금 줄이자. 오늘 벌써 몇 잔째야? 이런 잔소리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여튼 나를 향한 셀프 잔소리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라라벨 오늘은요 햄버거 쿠폰 준비해놓고 여러분들의 사연 기다리겠습니다. 노래 두 곡 듣겠습니다. 트러블 메이커 그리고 G-Dragon의 아니다. 다시 할게요. 트러블메이커의 트러블메이커 준비되어 있고요. 지드래곤과 김윤아씨가 함께한 노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 두 곡 다 제가 너무 사랑하는 곡이다. Missing You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 라라 밸런스 타임 라라벨 주제는 셀프 잔소리가 되겠습니다. 0425님 듣고 계실까요? 안녕하세요. 콩디. 신혼 1년차 직장인입니다. 아주 깨가 쏟아질 때겠죠? 저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남편이 하는 거 왜 이렇게 불안하고 못 믿어온지 모르겠어요. 크크크. 심지어 똑같은 집안일을 하더라도 남편이 하면 몰래 몰래 검사하러 가는 저는 전생에 빨간 펜 선생님이었나 봐요. 그래도 1년 차 토닥토닥 남편이랑 오래오래 평생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문자 던져주셨습니다. 0425님 그리고 김규리님, 콩 가입 끝났으면 이제 소파에서 일어나 청소기 좀 돌리자. 청소 좀 하자. 이런 잔소리를 셀프로 한다는 거죠. 양말 좀 뒤집어 벗지 마라. 어? 상식님. 늘 양말을 그냥 휙 벗으시나 보네. 임채영님은 셀프 잔소리. 아니 진짜로 저녁 먹고 러닝하고 들어와서 또 먹는 거 왜인데? 그러지 말자. 진짜 밤 11시 이후에는 뭐 먹지 말자. 응? 하시면서 임채영님. 저녁 먹고 러닝하고 돌아와서 또 먹는 건 왜인데? 왜 드셨을까? 러닝을 왜 하셨을까? 그 진짜 밤 11시 이후에 뭘 드신다고요? 임채영님? 그러면 위가 계속해서 돌아가야 되잖아. 이거는 조금 많이 오시다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콩디. 저는 책을 사놓고 읽질 않아요. 이 책 왜 산 거니? 이제 책 사지만 말고 읽어라 하고 자신에게 말하고 싶어요. 9971님 보내주셨어요. 밥 먹고 양치 좀 잘하자. 아이들한테는 잔소리하는데 자신한테는 커피 먹고 커피 마시고 해야지 하면서 미룹니다. 13395님. 이렇고 그리고 밍밍이님은요 셀프 자기 전에 불 끄고 어두운 방 안에서 핸드폰 좀 그만 보자 어 그러다 시력 훅 간다 하시면서 밍밍이님은 이렇게 셀프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어두컴컴한 데서 휴대폰 불빛 굉장히 눈에 안 좋다고 하죠. 굉장한 피로를 준다고 해요. 진짜 그러다가 시력 훅 간다. 그리고 조은미님 장바구니에 넣어놓고 고민하는 건 좋은데요. 매일 들어가서 가격 확인할 거면 그냥 사든가 지우든가 하라고 하시면서 조은미님 보내주셨습니다. 가격 확인만 하셔. 그리고 강보혜님 중딩 아들과 대화할 때 급발진 좀 하지 말자. 아 급발진이 자꾸 되시는 거죠. 아들도 말하잖아. 엄마 급발진 하지 말라고. 강보혜님 얼마나 답답하면 급발진이 되겠습니까? 동학님 오셨습니다. 물건 좀 잘 챙겨 다녀라. 제발 좀. 핸드폰이며 안경이며 지갑이며 자꾸 소지품을 여기저기에 두고 다녀서 하루 종일 물건 찾으러 다니는 게 일상입니다. 나이

이 탓인가요? 흑 하시면서 김동학님 보내주셨는데 그럴 때 조그만한 이런 파우치를 좀 다 갖고 다니시면 어떨까 싶은데 그러면은 뭐 핸드폰, 안경, 지갑 이런 것들 막 찾아 나설 일 없을 것 같은데 우리 김동학님 매번 맨손으로 다니시나 봐요. 그리고 그만 좀 우리 백용기님 뭘까요? 셀프 가로 닫고 그만 좀 콩디한테 팔찌 달라고 하지 말자. 하나 사자. 그리고 아내한테 콩디가 해줬다고 하자. 아, 놔. 괜찮습니다. 그리고 저는 괜찮습니다. 진짜 이 비즈 팔찌가 갖고 싶고 또 이유가 확실하고 그게 있으면 이래저래해서 너무 행복할 것 같다? 그러면 저는 저 조금 시간 내면 됩니다. 이쁘게 따서 한 땀 엮어서 여러분들에게 채워드리고 싶습니다. 제 마음이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달콤 사탕님, 눈썹 안 그려진다고 화내지 말자. 차분하게 그리면 잘 그려져. 달콤 사랑님 보내주셨어요. 여기에서 버즈의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준비했거든요. 이 노래 듣고 와서 계속해서 셀프 잔소리 엿보겠습니다.

0: 면 청소하고 정리부터 하고 이젠 좀 내려놓자. 오늘도 바쁘게 살았잖아. 먼지는 내일 닦아도 되고 물건 하나쯤 나와 있어도 괜찮아. 제발 쉬자 선아야 하시면서 셀프 잔소리 어우 길게 늘어나 주셨습니다. 김선아님 깔끔하신가 보구나. 뭔가 조금이라도 지저분한 거 못 보시는 거야. 성지은님 제발 그때그때 바로 좀 치우자. 쌓아두면 냄새나고 벌레도 생겨. 제발 하시면서 성지은님 반대되는 그런 내용이죠. 쌓아두는 거 좋아하시는구나. 그리고 사랑해 이유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 남편에게 화난 걸 왜 아들에게 화풀이하니? 아드님 억울하시겠는데. 기분이 태도가 되지 말자. 아들이 뭔지야 하시면서 아들이 진짜 뭔지예요. 사랑의 이유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이 보내주셨습니다. 혜정님은요. 핸드폰 좀 그만 떨어뜨려라. 액정 가는 게 몇 번째니. 정신 차려. 나도 그런데. 정말 이 액정 간 게 몇 번째인지 몰라요. 근데 저 되게 좋게 해주신다고 보호필름인가? 보호필름 강력 그 보호필름 그거 뭐죠? 사생활 보호필름? 붙여주셨는데 와 이거 은근히 불편하더라고. 나는 무슨 사생활 뭐 이거 봐도 재밌을 비밀이 없는데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드렸는데 지금 사용해보니까 조금만 빗나가도 잘 안 보여요. 이거 엄청 불편하네. 그럼 떨어뜨려야 되는 거야? 깨지게? 그래서 한번 좀 바꿔야 되나? 아무튼 쓸 때까지 좀 익숙해지겠죠? 근데 불편하더라고. 처음 써봤는데. 나는 사생활 비밀 같은 거 없는데. 고윤아님. 하이닉땡. 그만 들여다보자. 사실 안 샀거든요. 크크크크. 근데 왜 자꾸 찾아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포기해 이제 하시면서 고유나님 사지도 않았는데 혹시나 사볼까? 뭐 이런 거와 싸우시는 것 같아요. 장종성님 아들이 운동하자고 할 때 운동 좀 하자. 나중에 같이 안 놀아준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누군가가 옆에서 운동하자는 게 얼마나 좋은 건데 빨리빨리 일어나셔서 운동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5193님은 콩디 도시락 가게에서 일하며 애청합니다. 도시락 주문 안 들어올 때마다 땅이 꺼져라. 한숨 쉽니다. 그때 얘기합니다. 한숨 쉬지 말자.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주문 안 올 때 좀 쉬자 라고 셀프 잔소리를 하신대요. 맞아요. 얼굴 찌푸리지 말고 한숨 그만 쉬시고 얼굴이 안 예뻐진다고 아름다운 얼굴을 유지하려면 너무 찌푸리지 마시고 많이 웃고 한숨 많이 내쉬지 않으셨으면 해요. 근데 다 알면서도 뭐 모르시겠어요. 다 알면서도 안 되는 거죠. 아들 방 환기 좀 자주 시키라고 이야기를 해도요. 그냥 똑같습니다. 중2병 걸린 아저씨 냄새 화생방을 미리 연습하나 봐요 하시면서 7418님도 보내주셨습니다. 김순종님 순중님이 주셨는데 셀프 잔소리 이제 굿즈 좀 그만 사자. 이미 예쁜 쓰레기 집에 차고 넘치잖아. 그거 버리는 것도 일이야 하시면서 셀프 잔소리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라라벨런스 타임 라라벨 누군가에게 잔소리하는 게 익숙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오늘은 자신에게 셀프 잔소리 주제로 한번 여러분들을 찾아가 봤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들 뽑아서 이번에 라라랜드 선곡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라라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가킹즈 윤도현 씨가 함께 노래합니다. 여행길.
1: Ladies and gentlemen, Mr. Yoon Do. I'm right here. If you

0: 자, 뭐 원래 김제에서 이현민님이 사진과 함께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콩디, 저희는 내일부터 비가요 3일간 온다고 해서 추수 중입니다. 어, 너무 넓다. 이렇게 또 사진까지 보내셨습니다. 파이팅입니다. 그리고 6973님, 아, 오늘 저녁 재료인가요? 호박도 좀 보이는 것 같고 뭐 양파도 좀 보이는 것 같고 이렇게 또 오늘 메뉴를 찍어서 보내셨습니다. 아, 배고프게 하네. 그리고 6978님, 아유, 최고 최고 하트 뿅뿅뿅 이모티콘 잘 받았습니다. 0640님, 이거 뭐야? 경기교통공사 시흥시 똑버스 운행 시작! 운행 시작이래요. 안전 운행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콩디 안녕하세요. 오늘도 출첵합니다. 오늘은 정말 너무나도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콩디, 콩디는 취미가 뭔가요? 왠지 저처럼 아기자기한 취미를 가졌을 것 같네요. 하시면서 0864님 보내주셨습니다. 오, 뭐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멀리 찍어서 보내주셔서 잘은 모르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무언가가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손재주가 좋으신 것 같아요. 2시간 마법 속으로 부탁드려요. 0864님 사연 그리고 사진까지 잘 받아봤습니다. 콩디, 오늘도 출첵했어요. 지금 카페에서 알바 중인데 2시간 동안 잘 들을게요. 1865님 보내주셨고, 콩디 벌써 8월 27일입니다. 시간이 금방 가네요. 오늘은 다 좋아하는 간장 삼겹구이. 아, 맛있겠다. 오이 미역 냉국하고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저녁 메뉴 밝혀주셨어요. 맛있겠습니다. 밥상이 아주 화려하겠는데요. 4283님 보내주셨어요. 8655님, 언니 저 차 바꾸고 라디오 채널 돌리다 언니 목소리 듣고 반가워서 퇴근길에 함께 할게요 하셨습니다. 아, 오늘 새 차 바꾸셨어? 라디오 채널 돌리다가 이번에 라라랜드를 발견한 거죠. 그래서 너무 반갑다고 이렇게 또 문자 던져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새 차니까 사고 없이 늘 안전운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든 좋은 게 좋은 거고 사고 없이 늘 행복한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문성희님도 문자 주셨고 지채은님도 문자 주셨는데 잘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이번에 라라랜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공공기관 그렇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6: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꽂혀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꽂혀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꽂혀 하루 5분 쉽게
7: 쓱딱 꽂혀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꽂혀
6: 메디힐 토너 패드.
1: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5: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8: 하모니 렌트
7: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8: 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7: 8월 마지막 주 커피 트렌드가 세택으로 모인다. 서울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스페셜티 커피부터 베이커리 디저트 카페 창업까지 커피가 더 특별해지는 순간을 만나보세요. 8월 27일부터 30일 하계울역 세택에서 만나요. 미래의 전람.
9: 8366님 저는 제주인데요. 시원하게 비가 내리고 나니 엄청 큰 무지개가 떴습니다. 또 어마어마한 무지개를 또 이렇게 보셨군요. 기분 좋아서 남편 회사에 데리러 가고 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시겠네요. 8366님. 콩디 언니 안녕하세요. 여기는 소파 공장이에요. 저는 가죽 재단을 하는데요. 저희 부서에는 언니의 그랬죠 하는 말투에 너무 행복해하는 춘식 오빠가 있습니다. 언니의 말투에 업무 능력이 향상되니 그랬죠 좀 많이 해주시고 춘식 씨 행복했죠? 또 한번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하시면서 7509님이 문자를 날려주셨습니다. 우리 춘식님 그랬죠. 이 말투가 그렇게 좋으셨어요. 우리 춘식님 항상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업무 능력이 향상된다고 하니 많이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춘식씨 그랬죠. 행복했죠. 그리고 2348님 안녕하세요 콩디. 36개월 아이가 오늘 어린이집에서 1박 2일 캠프를 떠났습니다. 아이고 36개월 아이가요. 매일 아이 하원차 기다리며 라라랜드 들었는데 오늘은 4년 만에 신랑과 영화 보러 가는 길에 듣고 있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바다가 너무 예쁘네요. 아이가 보고 싶지만 웃음이 멈추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하시면서 2348님 모처럼 데이트 잘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아, 매일 보는데도 아이는 천사 같으니까 또 보고 싶은 거죠. 김동률 씨의 출발 이번에 라라랜드 끝곡입니다. 1부 끝곡입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고 저희 분은 2부로 건너오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가야지.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고속도로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서평택 분기점에서 팔탄 분기점까지 15km가량 밀리고 있고요. 이후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 더 지나 광명역에서 금천까지도 각각 속도 줄여서 지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입장 거봉포도휴게소에서 안성휴게소까지 14km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고요. 기흥에서 수원까지는 6km 정체, 달랜에서 반포까지는 9km 어렵습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 천안 쪽은 정안나들목 인풍교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사고 났고요. 순천 완주고속도로 완주 쪽 슬치터널 부근 2차로에서도 승용차 사고나 처리 중입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0: 할머니, 종로 5가예요.
1: 종로 5가?
0: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1: 그래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2: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느리더라도 꾸준히 매일을 살아가는 모두에게 보내는 응원. 그 하루가 더 빛날 수 있도록 음악에 함께하겠습니다. 매일 저녁 8시 이상호의 드림.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사랑하기 때문에
2: KBS.
3: 잠시 후 5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2부 첫 곡이었습니다. 악동 뮤지션의 소문의 낙원 듣고 왔어요. 9772님 오늘도 지각을 했습니다. 아우 지각하면 어때요? 그래도 남은 한 시간 보너니랑 힐링할게요 하셨고 임금자님은 같이 가요. 저는 왔죠요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퇴근 시간 30분 전 목요일은 지치고 힘들어요. 라는 사연도 우리 금자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이소영이 먼저 와서 기다렸지. 기다렸죠? 라라랜드 맨 앞줄 사수라고 문자 던져주셨습니다. 우리 고혜경님도 어김없이 찾아와 주셨고요. 조유정님 문자 잘 해봤습니다. 김은희님 아들이랑 듣고 있는데요. 아들이 듣고 있다가 좋아하는 노래 나온다고 아주 좋아하네요. 홍정아님도 오셨습니다. 지금 막 들어오셨다고. 오늘 바쁘셨나 봐요. 그리고 박미영님 폭염은 언제까지일까요? 이제 사악한 폭염도 사라지겠죠. 조금만 기다리면 사라지지 않을까요? 입추가 지난 지도 오래인데 많이 덥네요. 그리고 4814님 여기는 구미입니다. 이번 언니 비가 막 퍼부어요. 시원하겠네. 근데 차들이 전조등을 안 키네요. 안 보이는데 제발 켜라고 해주세요. 비가 막 퍼부을 때는 이 전조등을 켜야죠. 그래야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데 자 비가 막 퍼붓고 있는 곳에서 운전을 하고 계신 분들 다른 운전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몸을 귀한 몸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전조등 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녕하세요. 라라랜드 듣습니다. 5146님 보내셨고 어머 제 이름이 불려진 것 같아요. 맞나요? 잘못 들었나 하시면서 지채은님 아우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 지채은님 제가 시원한 커피 한 잔까지 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이님 오늘 우리 딸 아들 각각 회장 반장된 기념으로 가족들끼리 월남쌈 해먹기로 했습니다. 아 월남쌈 맛있겠다. 저는 못 먹는 게 없어서 이 시간에 저녁 메뉴 올라오잖아요. 그럼 진짜 너무 괴로워. 그리고 조유정님도 문자 보내주셨고 홍은경님 뽀년이 사무실에서 간식 타임 가자는데요. 떡볶이 순대 튀김 사다리 타기 해서 한 사람 몰빵했는데 제가 당첨됐습니다. 이왕 쏘는 거 음료도 쐈는데 다들 센스 있다고 엄지쳐 해주네요. 별거 아닌데도 기분이가 너무 좋네요 하시면서 홍은경님 혼자 다 쐈어 잘하셨네요. 그리고 0554님도 콩디 따라서 2부 왔지요. 소낙비가 내려서 시원합니다. 콩디 방송도 선곡들도 시원하네요 하시면서 문자 이렇게 또 잊지 않고 던져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콩콩 디스크 자키로 여러분들을 찾아가겠습니다. 콩디의 선곡에 라라 가족들의 릴레이로 달리기를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콩 KBS 플러스 뭐라고요? 맞습니다. 공짜. 공짜입니다.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시계 무드등 무선 충전 패드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이상은요 이번에 라라랜드에서 드리는 선물이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대 이번입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안녕하세요 현아가수 현숙이에요.

0: 카린 훈라면.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1: 복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 거점.
2: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1: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2: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1: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3: 대한민국 대표 창업 플랫폼 마이부차가 주최하고 미래전람이 주관하는 마이부차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 프랜차이즈, 브랜드 홍보부터 가맹점 모집, 상권 분석의 기회가 한자리에.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 마이부차 프랜차이즈 박람회에서 시작하세요. 미래전람.

쫑디가 고른 두 곡의 노래가 라라 가족들의 선곡으로 완성체가 되는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정해본 콩콩 테마는요, 가만히 들으려고 해도 몸이 먼저 반응하는 노래들 너무 많습니다. 오늘 테마는 둠칫송이 되겠습니다. 둠칫송. 처음에는 손가락으로 박자를 이렇게 탑니다. 그러다가 어깨가 막 들썩이고 발끝도 까딱까딱 하게 됩니다. 결국 몸 전체가 리듬에 접수되는 노래 여러분들 너무 많죠? 라라 가족들을 리듬 타게 만드는 둠칫송. 어떤 노래가 떠오르는지 문자로 알려주세요.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오늘도 콩콩다방 커피 쿠폰 줄 세워놓고 여러분들의 선곡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콩콩 디스크 자키. 자, 오늘 콩디가 고른 둠칫송 뭘까요? 일렉트로닉 팝 한 곡 만나보시겠습니까? Like you didn't bring my tempo up again. My head's 내가 데리고 왔어, 데리고 왔어 이 노래. 2022년에 태어난 곡입니다. 앨런 워커의 The Drum.

이 노래도 데리고 왔죠. 우리 그 전에 8695님 요즘 줌바 댄스를 못 가는데 줌바 댄스에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노래가 나오니 퇴근길 차 안에서 둠치둠치 신나요 하셨습니다. 신났죠. 이 노래도 신납니다. 샤키라의 와카 와카. 2010년 남아공 월드컵을 떠올려 보게 되죠. 전 세계가 같은 동작으로 춤추게 만든 진정한 둠치송이 되겠습니다. 샤키라는 이 뮤직비디오를 찍다가요 스페인 수비수죠 피케를 만나서 연인이 됐습니다. 샤키라의 인생을 움직여버린 노래이기도 합니다. 샤키라 목소리 한번 만나보죠. 아주 좋습니다. 와카와카.

2892님이 제목부터 댄스를 부르잖아요. 이 노래 들으면 목이 먼저 리듬을 탄다 합니다 하시면서 2892님 보내주셨어요. 아, 언젠가 이 노래를 데리고 와야지 했는데 데리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톤스앤아이의 댄스 몽키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호주 출신 여성 싱어송라이터입니다. 한번 만나보시죠.

0: Peace up, A-Town down. Yeah.
1: 우리 임혜정님, 어셔의 예. 예능 프로그램 엑스맨에서 댄스 타임 하면 무조건 나오는 곡입니다. 그래서 바로 댄스가 생각납니다. 임혜정님이 보내주셨어요. 2004년에 태어난 노래입니다. 어우 좋습니다. 어셔의 예.

이 노래를 김영수님 언타이틀의 날개. 콩예, 과연 이 노래 듣고 그냥 있을 수 있을까요? 없지 없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8754님 매일 차에서 듣는데 번호를 몰랐어. 지금 들으면서 해봅니다. 퇴근길 항상 듣고 있어요. 너무 밝은 목소리 좋습니다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언타이틀의 노래 띄워드리죠. 날개.

콩콩 디스크 자키 어떠셨어요? 시원하셨습니까? 오늘 저 까만 콩이 뭐니 데리고 온 두 곡은요. 앨런 워커의 더 드럼 띄워드렸고 이어서 샤키라의 보이스도 너무 멋있고 여자도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와카 와카 듣고 왔고요. 우리 라라 가족 여러분들이 다음 곡으로 만들어주신 곡은 톤 시에나의 댄스 몽키였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가 나올 줄이야. 어셔의 예 신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언타이틀의 날개까지 듣고 왔습니다. 남은 오후 모두 파이팅 해요. 모두 함께 둠칫둠칫 오예 백이명님 보내주셨어요. 신나는 노래 들으면서 저녁 반찬 준비합니다. 신나 하셨습니다. 신났죠. 우리 한숙경님 그리고 올라님 모던 토킹의 브라더 루이 듣고 싶다고 신청하셨습니다. 최은진님 콩디 오늘도 콩디 덕분에 신나게 하루 마감해 갑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67세입니다. 처음으로 라디오 방송에 노크를 해보신대요. 재밌었죠? 재밌으셨어요? 8754님 문자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라디오 방송에 노크를 했는데 그게 이번에 라라랜드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운전 중에 답장합니다. 근데 운전 중이시니까 늘 안전 운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063님 가요 프로에 팝이 나오는 건 다른 시간대 팝 프로에 대한 아유 신나는 노래 그냥 듣자 우리 0063님 그리고 허장윤님 브라더 루이 가자 하시면서 이렇게 또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콩콩 디스크 잡기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요 선물 받으실 분들 뽑아서 이번에 라라랜드 선곡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은 뭐가 됐던 장르 불문하고 들으면 좋은 거예요. 오늘 끝곡은요. 모던 토킹의 노래 브라더 루이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고 오늘 콩콩 디스크 자켓 문 닫겠습니다.

어느 날 문득 떠오른 그 노래, 그 한 곡에 담긴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가요? 너도 나중에 꼭 너 같은 딸 낳아라. 어릴 때 엄마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말이다. 그때는 그게 무서운 말인지 몰랐다. 좋지, 나처럼 예쁘고 똑똑한 딸 낳으면 아우 너무 좋지. 그래, 꼭 낳아라. 꼭 닮은 애 둘 낳아라. 알았지? 그리고 나는 민서를 낳았다. 엄마의 소원은 아주 정확하게 이루어졌다. 민서야, 숙제부터 하고 놀아야지. 어? 엄마는 맨날 숙제 얘기만 해. 엄마는 어릴 때 숙제 잘했어? 그럼 엄마는 학교 갔다 오면 책가방부터 확 열었지. 아유 아유 뭘 열어 뭘 열기는. 어? 가방도 안 가져간 날이 다 있구만. 아이고 참. 민서를 보러 온 엄마가 내 과거를 폭로하기 시작했다. 할머니 진짜요? 숙제 안 했다고 배 아프다면서 방바닥을 떼굴떼굴 굴렀어. 아유 엄마 정말 별 얘기를 다 하네 애 앞에서. 엄마 나도 오늘 배가 좀 아픈 것 같아. 야 너는 멀쩡해. 엄마 딸이라 그런가 봐. 며칠 전에는 외출 준비를 하는데 민서가 옷장을 죄다 뒤집어 놓고도 입을 옷이 없다는 거다. 민서야, 어제 새로 산 원피스 있잖아. 그거 이쁘잖아. 아니 그거는 있는데 아는데 오늘 기분이랑 안 맞아. 아니 기분에 맞는 옷이 대체 뭔데? 아니 엄마는 몰라도 돼. 설명하려면 길어. 집에 와 계시던 엄마가 또 슬며시 끼어들었다. 너도 그랬어. 어? 소풍 전날 새 옷이 마음에 안 든다고 울고불고 아유 얼마나 나를 괴롭혔는지. 엄마 아 제발 애 앞에서 그만 좀 해. 할머니 좀 더 해봐봐. 아주 흥미진진하다.

0: 그러네. 시작은 할머니였네. 아유 아니지. 할머니는 얌전했어. 무슨 소리야. 그건 아니지. 나 어릴 때 할머니도 엄마한테 그랬던 것 같은데. 피는 못 속인다더니 어쩜 이렇게 닮았나. 나는 생긴 거 말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엄마도 나처럼 속 썩였네. 아이고. 결국 우리 집에 말썽 유전자는 3대째 성실하게 내려오고 있는 것 같다. 그날 밤 잠든 민서 얼굴을 한참 바라봤다. 말은 안 듣고 고집은 세고 말대꾸는 어찌나 야무진지. 그래도 웃는 모습만 보면 가슴이 마음이 사르르 풀리는 걸 보니 이 마음까지도 난 우리 엄마를 꼭 닮았나 보다. 잘 때는 천사 같은 민서에게 조용히 속삭였다. 민서야, 너도 나중에 꼭 너 닮은 그런 딸 낳아?
1: 싫다. 그런 딸은 너무 싫은데 나는 아들 낳을 거야.
0: 아니 민서야, 너 같은 딸 꼭 낳아야 돼. 속을 아무리 썩여도 얼마나 예쁜데. 내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나도 고슴도치 엄마인가 보다.

오승지님의 어떤가요에 이어서 듣고 온 곡은 블락비의 헐이었습니다. 우리 오승지님에게 제가 까먹을지 모르니까 시계 무드 등 우선 충전 패드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신혜님, 민서들 특징인가 봐요. 저희 집 민서 얘기하는 줄요. 오늘 아침에는 체육이 없다면서 학교 가기 싫다. 체육이 없다고 학교 가기 싫다는 민서 여기 또 있습니다. 엄마는

왜 숙제해라, 씻어라, 정리해라, 잔소리하냐며 투덜투덜 하는데 민서들아 엄마 말 좀 듣자 하시면서 오신애님 오늘 어떤가요 들으시고 이렇게 후기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송승혜님 왠지 이 이야기의 끝이 어떻게 끝날지 알 것 같은? 저 역시 엄마에게 같은 얘기 듣고 딱 닮은 딸을 낳았죠. 그래서 전 딸에게 너 닮은 딸 낳아라 주문 안 걸어요. 그 주문이 무서운 걸 알거든요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5300님 저희 집 얘기하시는 줄? 부전자전이라더니 아빠와 아들에게 똑같은 잔소리를 하게 되는 이 우픈 상황을 씻어라 일찍 자라 단 거 좀 그만 먹어라 유전자의 힘은 얻지 못하는 건가요? 크크 하셨습니다. 김수미님 저희 엄마도 그런 말씀 하셨는데 이제 하늘의 별이 되셨습니다. 그립고 보고 싶어요 하시면서 후기 또 남겨주셨습니다. 나만 알기 아까운 재미난 얘기 특별한 추억이 떠오르는 한국의 노래가 있다면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 어떤가요?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사연 남겨주시면 제가 정말 여러 명의 연기를 한번 살려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아라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너 때문에 미쳐.

수원에서요. 표창구님이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보는 라디오 처음 보고 있는데 재밌네요 하시면서 춤을 좀 보여줘요 하셨습니다. 춤추고 앉았는데 또? 표창구님 문자 잘 받았습니다. 응답한 2009님 오늘 너무 신나요 하시면서 문자 보내주셨고 조영애님 콩디 남편은 지인과의 약속으로 방금 저녁 식사 장소로 가고요. 혼자 저녁 메뉴로 부추전에 막걸리? 부추전에 잘 어울리는 궁합이죠. 막걸리. 꿀 한 숟가락 넣고 혼술 하려고 진짜 지금 만들고 있어요. 조영애님 보내주셨어요. 박광호님도 문자 보내주셨어요. 이분입니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이분입니다. 여기 오랜만에 들으니까 듣기 좋다고 하시면서 박광호님 보내주셨어요. 오신애님 통디 퇴근 후에 배고파서 간식 창고를 열었는데 빈 봉투만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물어봤더니 다 먹었다고 미안하대요. 분명 내 돈 내 산인데 저는 맛도 못 봤는데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맛있는 거 사면 얼른 먹어야 돼요. 5014님 뽀뉴나 저 내일 프리미어 축구를 직관하고 싶은 중2 아들 꿈 이뤄주러 늦은 휴가를 런던으로 떠납니다. 재밌겠다. 프리미어 축구. 문세윤한테 문세윤한테 비행기 틀어주세요 하시면서 문자를 보내신 것 같아요. 오타 같습니다. 5014님 어찌됐건 프리미어 축구 와 직관하러 가신다고요? 너무 좋으시겠다.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어떠셨는지 후에 문자도 좀 보내주세요. 전미경님 4시 반 되면 여기를 찾아옵니다. 근데 살짝 소외감을 느낍니다. 오늘은 안 올까 하다가 그래도 또 여기로 향하네요. 나름 글 쓰고 설레면서 기다리는데 설레면서 기다렸어. 우리 전미경님 매번 실망만 하고 돌아간다고. 실망하고 왠지 친구들 틈에 끼지 못하고 밖에서 맴도는 그런 느낌이라고. 그랬죠. 소외감 느꼈죠. 우리 전미경님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원한 커피 한잔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편안하게 푸시기 바랍니다. 이쁜 원단으로 다시 돌아오셨으면 좋겠어요. 곽영희님 콩디 오랜만입니다. 남편이 염증으로 2주도 넘게 입원해 있다가 내일 퇴원합니다. 축하합니다. 앞으로 건강 잘 챙겨야겠어요. 그리고 콩디님 제 이름도 불러주세요. 연주와 힘내 한 번만 불러주세요. 9578님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듣고 계십니까? 힘이 필요하십니까? 그대 연주아님 파이팅입니다. 앞으로도 자주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한수진님도 보내주셨고

고 그리고 조윤성님 문자 잘 받았습니다. 라라 애청자라고 소영님도 이렇게 또 문자 보내주셨어요. 오늘 끝곡은요 서태지와 아이들의 환상 속의 그대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고 저희 분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4시에 여러분들 만나러 오겠습니다. 이상 이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본격 퇴근 시간이 되면서 도로 이동량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우선 서울 시내 간선도로는 올림픽대로 하남 쪽인데요.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한강대교 부근 4차로에서 사고 났고요. 성수대교에서 영동대교 부근 3차로에서도 추돌 사고 났습니다.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화도 쪽 양서 3터널 부근 2차로에서 사고 났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은 횡성휴게소 부근 3차로에서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양지에서 용인까지는 9km가량 밀리고 있고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입장 거봉포도휴게소에서 안성분기점까지 10km 어렵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0: 오늘 밤은 평화롭게, 내일은 더 근사하게. 오늘과 내일을 특별하게 이어주는 마법 같은 시간.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입니다.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0: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지금은 이슬기의 해피타임. 수박과 복숭아의 뒤를 이어서 또 하나의 제철 과일이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입안에서 톡톡 터지는 그 맛, 무화과인데요. 올여름은 유난히 날이 더웠잖아요. 근데 이 따가운 햇살을 흠뻑 받은 덕분에 올해 무화과가 유독 더 달고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뜨거운 햇볕을 묵묵히 견뎌낸 뒤에 맞이한 달달함. 우리 하루도 꼭 그런 모습이면 좋겠네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해피타임, 저는 이슬기입니다.

8월 27일 목요일 이슬기 해피타임 첫 곡으로 에이트의 달콤한 나의 도시 듣고 왔습니다. 김은정 님이 과일 가게에 무화과 나왔더라고요. 하나 들고 왔는데 맞나요 하셨고 현주 님도 무화과는 사는 즉시 잘 챙겨 먹어야 해요. 오래 두고 먹는 과일이 아니지요 하셨습니다. 무화과가 몇 해 전부터 먹게 됐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근데 처음 먹었을 때는 어떻게 먹는지 몰라서 껍질을 싹 다 벗겨냈더니 먹을 게 하나도 안 남아서 당황했던 사람 저밖에 없을까요? 근데 이제 내일만 버티면 주말이 옵니다. 무화과 예쁘게 썰어서 브라타 치즈를 얹은 다음에 견과류 솔솔 뿌린 다음에 꿀 한 숟가락 휘뚜루 마뚜루 둘러주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낮술 안주거든요. 토요일에 그거 할 예정입니다. 정주영님은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오프닝 멘트와 선곡을 들으니 힘이 나네요. 저에게도 곧 달콤한 시간들이 오겠죠 하셨습니다. 맞아요. 날은 덥지만 그 더위를 이겨내며 더 맛있어진 제철 과일들처럼요. 지영님도 곧 달콤한 시간이 올 거라 믿습니다. 그래도 아직 더우시죠? 오늘은 뜨겁고 고단한 하루를 보낸 분들께 힘내시라고 비타민 음료 보내드리겠습니다. 해피타임 참여 방법은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 편하게 보내주시고요. 그럼 광고 듣고 올게요.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1: 베이글닷컴. 안녕하세요. 경기도시장 상권진흥원장 김민철입니다. 경기도에는 수많은 골목들이 있습니다. 그 길을 걷다 보면 늘 같은 자리를 지키는 가게들이 보입니다. 업종도 문을 여는 시간도 모두 다르지만 우리 동네의 일상을 함께 만들어왔던 사실은 같습니다. 여러 가게들이 모여 골목에 활기를 더하고 더 나아가 지역경제를 움직입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오늘을 응원하고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2: 이 캠페인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함께합니다.
3: 당신의 이야기, 당신이 좋아하는 노래, 행복해져라. 언제? 바로 지금! 이슬기의 해피타임. 이슬기의 해피타임 함께하고 있습니다. 5300님이 지금도 무화과 먹고 있는데 딱 걸린 것 같네요 하셨습니다. 우와, 이거 진짜 신기한 경험이긴 하네요. 근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벌써 올해 무화과 드신 것 같은데 저는 아직 올해 무화과 못했거든요. 네, 당장 과일 가게 방문 예정입니다. 지금 뭐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그리고 어떤 노래가 듣고 싶으실까요? 해피타임 가족들의 실시간 사연과 신청곡 바로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자창이 아직 100개를 돌파하지 못했어요. 한가한 편이거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내일 특별한 일정이나 계획 있으신 분들도 같이 알려주세요. 2부 앞만 보고 산다에서 같이 얘기 나눠볼게요. 사연 보내주실 곳은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얘기 좀 더 나눠요. 2608님의 신청곡 윤종신의 해변 무드송.

윤종신의 해변 무드송이었습니다. 도착한 사연들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조영애님인데요. 슬디 새벽 일찍 텃밭에 가서 사과, 무화과, 그리고 고구마 줄기, 부추, 고추, 호박, 오이 등등에서 작은 딸한테 택배 보냈어요 하셨습니다. 와, 텃밭이면 좀 작은 규모라고 보통은 생각을 했는데 무화과 나무에, 사과 나무에, 고구마, 부추, 호박, 사... 와, 여긴 그냥 농장인 것 같습니다. 엄마의 정성이 들어가서 작물이 더 달콤하고 영양가 만점일 것 같네요. 작은 딸 너무 좋아하겠어요. 백대원님은 슬디 비가 얼마나 오려는지 하루 종일 잿빛 하늘입니다. 아내가 발가락 골절로 깁스하고 있어서 부대찌개 밀키트 사와서 저녁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란말이도 할까 해요. 여보, 나만 믿고 편히 쉬어 하셨습니다. 아, 어느 지역일까요? 서울은 아직까지도 굉장히 후텁지근하고요. 하늘은 마치 오후 2, 3시인 것처럼 환합니다. 언제나 가을이 올지 기다려지는데 그나저나 아내분 어떡해요. 얼른 낫길 바라겠고 계란말이도 이거 수준급이어야지 가능한 요리인데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님 힘내세요. 그리고 8999님은요. 살이 너무 쪄서 당분간은 과일 멀리하려고 했는데 무화과 얘기 들으니까 너무 먹고 싶네요 하셨습니다. 근데 무화과는 살 하나도 안 찌지 않아요? 제 생각은 일단 그런데 저는 과일은 일단 살이 하나도 안 찐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전에 많이 먹는 밥이 문제지 괜찮을 거예요. 한 10개까지는 충분히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임기인님은 윤종신이요 하셨어요. 아, 제가 이 곡이 끝날 것 같은데 안 끝나고 끝날 것 같은데 안 끝나고 이래서 호흡을 조절을 잘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윤종신 이렇게 됐는데 그걸도 캐치하셨네. 아나운서 부장님인 줄. 조유정님은 슈퍼주니어의 쏘리쏘리 듣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들려드려야죠. 이 노래 들으면 시원해지겠네요. 바로 듣겠습니다. 슈퍼주니어의 쏘리쏘리. 쏘리.

서울에서 달려온 산의 셋, 3인조 보컬 그룹 솔리드가 댄스 열풍에 맞서고 있습니다. 그들의 무기는 버터 냄새가 물씬 나는 미국의 흑인 음악 리듬 앤 블루스. 정제된 화음과 세련된 사운드로 댄스 음악에 대한 조용한 반란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집 타이틀곡 이 밤의 에치를 잡고가 가요 순위 정상에 육박함은 물론 수록곡 나만의 친구도 동반 상승하며 이들의 인기바람은 갈수록 거세지는 분위기입니다. 이상 1995년 6월 재채기 뉴스였습니다. KBS 서부에서 달려온 버터 냄새 물씬 나는 교포 오빠 3인방. 아, 그 시절 우리가 참 사랑을 했더랬죠.

재즈 음악의 강세를 보이던 한 여름에 이례적으로 발라드 음악인 이 밤의 를 잡고가 1위를 차지하면서 국내 리듬 앤 블루스 열풍을 제대로 몰고 왔습니다. 좀 신을 묵어야겠지. 이거 기억나시나요? 이 가사로 유명한 이 노래의 제목을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재미있는 오답도 환영합니다. 오늘 특히나 기대가 많이 되네요. 다섯 분 뽑아서 햄버거 세트 보내드릴게요. 정답 기다리면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오늘의 힌트곡이에요. 샤크라의

재치기 뉴스 정답의 힌트 곡이었죠. 샤크라의 끝 들려드렸습니다. 국내 리듬앤블루스 열풍을 몰고 온 솔리드 대표곡이에요. 정답은 이 밤의 끝을 잡고였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이 모창하는 좀 실루무 가야지 이거 맞나요? 이거 제가 잘 못하죠. 죄송해요. 김조한 씨의 잠시 일로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이 좀 해주셔야 될 것. 잠시.

딱이 안 되네. 제가 이래서 아나운서가 됐어요. 가수는 절대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김주환 씨 서툰 우리말 실력 때문에 탄생했다는 비하가 있어요. 아직까지도 회자가 되는 그런 노래죠. 또 하나 제가 짚고 넘어가야 돼. 또 아나운서병이 있어가지고 다들 이 밤의 끝을 잡고라고 하는데 끝을 아니고 끝틀입니다. 이 밤의 끝을 잡고 다시 한번 표준어 공부하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오답부터 소개해드릴게요. 박태준 님이 뒤끝 잡고 일단 태준님은 쿠폰 안 드리면 제가 뒤끝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꼭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김현욱님은 멱살 잡고 텐션 끌어올려 하셨는데 이거 김현욱 아나운서가 분명해요. 텐션의 황태자이자 우리 탬버린의 왕자 현욱 선배 맞죠? 혜숙님은 이 밤에 닭다리 잡고라고 하셨는데 이거 인정입니다. 정답입니다. 밤에는 무조건 닭다리 치킨이죠. 또 백용기님은 이 밤에 쿵 쿵따리 샤바라. 전 이런 게 재밌어요. 어떻게. 그리고 정답자도 소개해드릴게요. 5713님인데 제 책이 너무 귀여우셔요. 이 밤에 끝을 잡고 라고 정확하게 정답 정해 적어주셨습니다. 저 근데 원래는 진짜 제 책이를 귀엽게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 일부러 귀여운 척 하는 거지 막 평소에 진짜 이래요. 제가 아치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방송에서는 막 아치 막 이거 잘 안 돼가지고 아 속상합니다. 4509님도 정답 맞춰주셨어요. 이 밤의 끝을 잡고 저 그때 초등학생이었는데 반 남자애들이 지팡이 들고 다니는 거 유행이었어요. 이준 씨의 검정 지팡이 기억나요? 흐흐 하셨습니다. 맞아요. 그때 저도 초등학생이었는데 또 중학생 오빠들 가운데에서는 그 당구공 검정 색깔을 진짜 붙여가지고 지팡이에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고 막 롯데 거기 노는 데 있잖아요. 막 거기도 가고 그랬는데 그때 그 생각 납니다. 이렇게 사연 소개해주신 분들께 햄버거 세트 드릴게요. 당첨되신 분들은 홈페이지 선물방에 성함과 연락처 11자리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재채기 뉴스의 정답이었던 이 노래 바로 들려드릴게요. 솔리드의 이 밤의 끝을 잡고

솔리드의 이 밤의 끝을 잡고 들려드렸습니다. 잠시 아 또 못하겠다. 아 이건 제가 잠신을 묻어야겠지. 저 음친가 봐요. 왜 안 되냐고. 들을 땐 분명 기억했는데 다시 내 목소리로 나오지가 않네요. 어쨌든 이렇게 노래 들려드렸습니다. 보통 시사회 때 막 그런 거 하잖아요. 뭐 100만 넘으면 이걸 해주겠다. 그래서 저희 해피타임도 그런 공약을 하나 내걸려고요. 문자가 2,000개가 넘는다 하면은 나오는 노래마다 제가 일어나서 댄스 댄스 파티 파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보고 싶으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보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그리고 5713님은요. 슬기 언니 새벽 5시 그때 그 슬기 언니 맞죠? 어디로 갔는지 몰랐는데 오후 6시로 왔네요. 목요일만 들을 수 있는데 반가워요. 반가워 하셨습니다. 맞아요. 저도 상아랑 헤어졌을 때 라디오 너무 좋아했어서 참 속상했었는데 더 좋은 시간에 이렇게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되니까 역시 인생은 모른다. 더 좋은 방향으로 흐르고 만다. 이렇게 확신하게 됐습니다. 목요일마다 우리 자주 만나기로 해요. 필로소피아님은요. 아직까지는 무더위가 지속되는 날씨에 야외시장에서 치킨 튀기느라 땀이 많이 나는 하루였어요. 그래도 6시 해피타임 시간 되니 쾌적해지는 느낌이 드네요. 하셨습니다. 아, 치킨집 사장님이시군요. 저희 옆 동네에는 금요일에 도로에 장이 서는데 가마솥으로 치킨 이렇게 튀겨서 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간이 되면 무조건 가서 사 먹는데 갓 튀긴 치킨은 진짜 차원이 다른 맛입니다. 필로소피아님 덕분에 많은 분들이 오늘 행복하고 배부른 저녁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비타민 음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정희님의 신청곡 박혜경의 주문을 걸어 왁스의 내게 남은 사랑을 다 줄게 이어집니다.

박혜경의 주문을 걸어 왁스의 내게 남은 사랑을 다 줄게 들려드렸습니다. 진님이 해피타임을 댄스타임으로 만들어 출동했어요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문자 2000개 돌파해서 댄스타임 되면 진짜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합법적으로 일터에서 춤출 수 있는 거잖아요. 얼른 그날이 오길 바랍니다. 2115님은요, 할아버지 길거리 폐지 줍는 것 도와준 우리 손주 초딩 1학년 너무 기특하고 미안해요 하셨습니다. 자식 농사가 제일 힘든 거라고 하는데 2115님은 자식에 이어서 손주까지 아주 잘 키우셨네요. 손주랑 나눠 드시라고 치킨 콜라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애쓰셨어요. 김영웅님은요, 내 남편이랑 캠핑 가서 캠핑 갈 준비 중이에요. 반찬 조금이랑 겉절이 하고 무화과도 챙깁니다. 주말에 비가 온다던데 우중 캠핑 해야 될 것 같아요. 즐겁게 즐기다 오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저는요, 텐트도 아니고 조금 큰 파라솔 같은 거 설치하자마자 비가 막 쏟아졌었거든요. 근데 그 빗소리 들으면서 딱 한 잔 했는데 그 경험이 너무 좋았습니다. 영웅님도요, 비가 오면 또 그런대로 멋진 캠핑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4137의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스탠딩 에그의 여름밤의 우린.

음악은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 건네는 한 잔의 위로주 같은 것. 엔리오 모리꼬네. 안녕하세요. 음악의 호가 엘레강슬리 이슬기입니다. 엔리오 모리꼬네 선생님 동감이에요. 음악의 호가 엘레강슬리가 애주가이기도 하거든요. 육퇴하고 마시는 와인 두 병. 아니 한 잔 한 잔. 아우 너무 꿀맛이죠. 아 지금 딱 한 잔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하지만 아니야 이래야죠. 시음으로 대신할게요. 음악 한 잔 여러분께 올립니다. 치얼스. 1번 곡은 H.O.T. 캔디. 2번 곡은 잭스키스의 커플. H.O.T. 캔디는 1번, 잭스키스의 커플은 2번이에요.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프리, 무료입니다. 다섯 분 뽑아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조동현님의 신청곡 이슬기의 스마일 보이.

0: 위 제로. 과식에도 제로 제로 위 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 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 제로.
1: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 제로.
2: 이양약품.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5-star hotel
3: mattress. Best sleep.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 성공
6: 함께해요.
4: 이카운트
3: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8: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9: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0: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핏. 눈 뜨자마자 핏. 아이와 함께 핏.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1: 오래오래 락토핏.
10: 종근당 건강
12: 건강기능식품.

0: 다니고
1: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4: 이슬기의 해피타임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규님이 아 오늘 시음에 완전 제대로 싸움 붙이는데요. 크크 하셨습니다. 아 저도 답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지만 아니 이거 어떻게 고르냐고요. 저는 HOT 오빠들도 그렇고 재키 오빠들도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사랑하고 있거든요. 다들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 그냥 단순하게 지금 당장은 이 노래 듣고 싶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슬기로운 시음에 오늘 두 곡 다시 한번 알려드려요. 1번 곡은요. H.O.T. 캔디고요. 2번 곡은 잭스키스의 커플입니다. 1번은 H.O.T. 캔디, 2번은 잭스키스 커플. 하나만 골라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2부 첫 곡 골라주신 분들 5분께 커피 쿠폰 드리겠습니다. 1부 끝곡으로 데이식스의 러브 퍼레이드 듣고 저는 2부에서 만나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도로 곳곳으로 여전히 이동량이 많습니다.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1순환선 일산에서 판교 쪽 노우지 분기점에서 송내까지 9km 정체 이어지고 있고요. 중동부근 1차로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판교에서 일산 쪽은 안현 분기점에서 송내까지 12km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서평택 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까지 7km 어렵습니다. 이후로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까지도 주춤하고요. 광명역에서 금천까지는 7km 정체입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은 상주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사고나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0: KBS ETV 주말 드라마 사랑이 온다에서 까칠한 셰프 김무진 역의 하석재,
1: 외유내강 한규림 역의 안희연입니다.
0: 가족이란 뭘까요?
1: 누구보다 날 잘 알면서도 가장 깊게 상처 주는 사람,
0: 그런데도 눈물 나는 날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사람,
1: 이상하고 복잡해도 결국 가족입니다.
0: 상처난 가족들이 서로를 다시 보듬는 드라마 사랑이 온다.
1: 매주 토요일 저녁 8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2: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오늘도 행복한 하루. KBS 해피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저기 지금 몇 시예요?
2: 해피타임이요.
1: 아니, 그게 아니라

0: 몇 시냐고요? What time?
1: 아, it's time to 이슬기의 해피타임 2부입니다.
0: 하, 됐어요.
1: 7시 좀 넘었어요. 지금은 이슬기의 해피타임.

이슬기의 해피타임 2부 첫 곡은 H.O.T의 캔디였습니다. 8-2로 생각보다 압도적인 승리를 했네요. 예전에 풍선색은 팬들을 나타냈잖아요. H.O.T는 흰색이었고 제키는 노란색이어서 연말 시상식 같은 때면 그 콘서트장이 빼곡하게 두 풍선으로 채워졌었던 것도 기억이 나고 또 캔디의 단지 널 사랑해 이 부분 알고 계시죠? 그 토니 씨가 불렀는데 홍단지랑 사귀고 있다. 그래서 그 단지를 찾으러 다녀야 된다면서 막 팬들이 그랬던 기억까지 납니다. 그만큼 인기가 많았죠. 6144님은 1번 H.O.T 팬이었기에 배신은 없습니다. 강타 오빠랑 결혼할 거라며 중딩 때 브로마이드를 방에 붙여놨던 기억이 나네요 하셨습니다. 맞아요. 제 방도 진짜 H.O.T 제키 그 브로마이드로 쫙 붙여놨었던 기억이 납니다. 엄마가 제 방에 들어오면 신경질이 너무 나서 들어오기를 거부하셨던 기억도 나고요. 장영진님은 저번에 핑클 대 SES 할 때 아 언젠가는 H.O.T 제키 할 것 같았는데 그날이 오늘이네요. 클럽 H.O.T 출신으로 1번 캔디를 뽑을 수밖에 없어요. 그땐 라이벌이라 제키 노래는 듣지도 않았는데 세월이 지나니 제키 노래도 너무 좋아요. 하지만 오늘은 1번 하셨습니다. 맞아요. 제키 노래도 좋고 사실 H.O.T 노래도 좋고 다 좋긴 합니다. 두 분 포함해서 1번 캔디에 투표해 주신 다섯 분께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내 얘기를 들려줘에서는요. 지금 듣고 싶은 그 노래 따끈따끈한 실시간 신청곡 바로바로 들려드릴 거고요. 해피타임 가족들의 새로운 다짐과 내일 계획 함께 나누는 앞만 보고 산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그리고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이슬기 해피타임에서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히핏을 드립니다. 그럼 광고 듣고 올게요.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당신의 이야기, 당신이 좋아하는 노래. 지금은 이슬기의 해피타임.

커피타임 가족들의 이야기에 듣고 싶은 노래까지 다 챙겨드립니다. 내 얘기 들려줘. 1904님, 슬디, 저 지금 초밥 뷔페에 가고 있어요. 한 달째 다이어트 중인데 오늘 치팅데이거든요. 제일 좋아하는 계란말이 초밥 많이 먹을 거예요 하셨습니다. 근데 초밥도 살이 안 찌는 음식이에요. 저는 한 10kcal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계란말이 초밥이면 그냥 단백질 드시는 거잖아요. 내일 하루 더 치팅데이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박준성님은 여기 목포예요. 여전히 덥고 기온은 그대로인데 하늘은 흐려지면서 비가 내릴 듯 말 듯하네요. 저녁 같이 먹을 사람이 없어 밥을 김자반에 비벼서 해피타임 들으며 혼밥해요 하셨습니다. 그래도 김자반에 먹는 밥 고소하고 맛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같이 하고 있으니까 함께 먹는 거나 다름없고요. 설점식님은요, 줌바 댄스 좀 보여주세요 하셨는데 이천기 오면 제가 그때 움직일 거예요. 아직 천기가 모자랍니다. 준성님 목표라고 하셨는데 목포가 줌바의 메카 도시거든요. 좋은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들 수업 찾아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제가 그 동작들도 보여드릴 수 있는데 조금 더 사연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이적의 그대랑.

이적의 그대란 들려드렸습니다. 5765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퇴근길에 함께하네요. 얼른 집에 가서 저녁 준비해야겠죠. 우렁각시가 와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유유 하셨습니다. 하기 싫고 힘들어도 하고야만은 요리하기 싫지만 결국 맛있게 해하고 드실 우리 5765님 미리 최고라고 제가 칭찬드리겠습니다. 얼른 들어가세요. 0853님은 화이트의 7년간의 사랑 듣고 싶습니다. 그냥 지친 오늘 그 사람이 생각납니다 하셨어요. 옛사랑 추억하면서 그 시절 예뻤던 우리 그리고 순수했던 나를 기억하는 시간 되길 바라며 들려드릴게요. 근데 싱글 맞으시죠? 화이트의 7년간의 사랑.

화이트의 7년간의 사랑 들려드렸습니다. 2284님, 8월 너무 더워서 어디 갈 엄두가 안 났는데 3시 퇴근하고 고속버스 타고 진주 왔어요. 구름 가득한데 너무 좋아요. 내일 2시 출근이라 벌써 마음이 급한데 그냥 오늘을 즐기렵니다. 진주면 꽤 먼 거리인데 피곤하진 않으실까요? 시간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여유 있게 오늘 진주에서의 하루 마음껏 즐기시길요. 유근주님은 실디님, 저는 34년 다닌 회사를 정년퇴직하고 올해부터 백수 생활을 하고 있어요. 퇴직하기 전에 후배가 라디오를 추천해줬어요. 그때는 막상 잘 몰랐는데 요즘 콩으로 라디오 듣는 재미가 정말 쏠쏠하네요. 퇴근 시간이던 이 시간에 라디오도 너무 좋습니다. 34년 정년퇴직 박수 보내드립니다. 저도 회사 생활 17년 차인데 즐거울 때도 물론 많았지만 회사 가는 게 마음이 너무 어려울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34년이나 자리 지켜온 근주님은요, 어떤 시간도

또 멋지게 바꿔가실 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해피타임에도 함께해 주시고 멋지게 만들어가 주세요. 3331님이 신청해 주신 곡이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어떤 이의 꿈?

여름 가을 겨울에 어떤 이의 꿈 들려드렸습니다. 1282님이 아내가 문자 2000개 와야 된다고 문자 보내라네요. 슬디의 줌바 댄스 아직인가요? 하셨습니다. 정확히 한 1235개 정도 부족을 한데 많이 남았죠. 아 뭐 처음부터 잘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곧 될 거라고 믿습니다. 뭐 연습할 시간 넉넉히 주셔서 오히려 감사한걸요. 그리고 0853님은요. 사무실에서 일하긴 했는데 얼마나 집중을 했는지 에어컨이 꺼진 줄도 모르고 일을 했더니 등이 다 땀으로 젖었어요. 점심도 안 먹어서 그런가 어질어질. 급히 퇴근을 서두르는데 갈 길이 멉니다. 절 시원하게 위로해 주시지 않으시렵니까 하셨습니다. 아유 밥도 못 먹고 또 얼마나 집중을 하신 건지요.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어지러우면 안 되니까 시원하게 드시라고 비타민 음료 보내드릴게요. 내일은 조금 덜 열심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007님은 피곤한 퇴근길을 새 차로 태워준다는 우리 대리님 너무 감사한데 면허를 딴 지 얼마 안 돼서 사람 태우는 게 처음이라고 떨린다며 해맑게 웃고 계시는 걸 보니 전 오늘 집 대신 다른 곳 가야 할 것 같아요. 대리님 미안해.

하셨습니다. 아우, 저 처음 운전 면허 따고 얼마 안 됐을 때 옆에 선배님을 태우고 가야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제가 너무 떨려가지고 긴장하고 사이드미러를 안 열고 간 거예요. 그 뒤로는 아무리 교통수단이 안 좋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제 차는 안 타시더라고요. 아, 지금은 많이 늘었습니다. 잠시 후에 해피타임 가족들의 내일 계획 그리고 앞으로의 다짐들 함께 나누는 앞만 보고 산다도 기다리고 있어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로 사연 많이 보내주십시오. 오영구님의 신청곡 비비의 범파, 자이언티 악뮤의 V.

어제를 망쳤다고요? 오늘 하루를 다 날려버렸다고요? 괜찮아요. 우리에겐 내일 있잖아요. 앞만 보고 산다. 뒤도 옆도 보지 않고 오로지 앞만 보고 사는 여자. 응원과 격려를 전하는 해피타임 가족들의 치어리더 이슬기입니다. 후회는 털어내고 다가올 내일에 기대를 걸어보는 시간. 해피타임 가족들의 내일 이야기 만나볼까요? 8311님, 우리 마누라 지인들하고 여행 갔는데요. 강아지 밥 꼭 챙기라고 하면서 내 반찬은 안 해놨습니다. 서럽습니다. 내일부터 알아서 잘 챙겨 먹어야 해요 하셨어요. 아, 어떡하죠. 심심한 위로를 건넵니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유가. 그리고 여행가서 맞다, 우리 남편 밥 안 해놓고 왔지 하면서 너무 걱정돼서 재미 하나도 없으실 거예요. 토닥토닥. 5193님, 슬디, 10월에 큰 누나가 결혼을 하는데 내일은 작은 누나들과 모여서 축가 연습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우리 가족 모두 음치라서 정말 빵 터지는 축가가 될 것 같네요. 마음은 정말 잘 부르고 싶은데 현실은 아 슬퍼요. 제 마음 슬디는 아시죠? 저요? 제가 왜 알죠? 전 전혀 모르겠는데. 자고로 노래란 말이죠. 음정 박자거든요.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결혼 축하드려요. 3위 영구님은요. 입사 9년차 처음으로 3일 휴가 붙여서 해외여행 갑니다. 회사에서 휴가를 줘서 여행 일정을 잡기는 했는데 너무 열심히 일만 하며 달려와서 그런지 막상 쉬려니까 안절부절, 정말 가도 되는 건가 불안하네요. 잘 쉬는 방법도 배워야 하나 봐요 하셨어요. 그럼요. 열심히 일한 사람은요. 또 열심히 놀아야 해요. 그래야 다시 일할 에너지가 생기거든요. 물론 다 제 생각이긴 하지만 무조건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게 치열하게 놀고 오십시오. 아자. 그리고 3764님은 슬디, 내일은 17살 발달장애 아들 녀석의 수영대회가 있는 날이에요. 기록보다 끝까지 무사히 잘 마치길 응원해주고 오려고요. 많이 다르고 느리지만 언제나 응원해주고 싶은 우리 아들입니다 하셨어요. 아, 정말 자랑스러우시겠다. 대견하고요. 수영대회까지 갈 정도의 실력은요. 물론 아드님이 잘해서도 있지만 3764님이 함께해줬기 때문이기도 해요. 알고 계시죠? 우리 멋진 아드님 그리고 더 멋진 3764님 꼭 좋은 성적 있길 응원합니다. 우리 팀 아자! 내일은요. 오늘보다 더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앞만 보고 달려요.

8933님의 신청곡 임상아의 뮤지컬 들려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임상아 뮤지컬? 뮤지컬? 와 좋다라고 보내주셨네요. 현숙님도 안녕하세요. 선곡이 너무 좋아요. 6516 버스 기사님이 크게 틀어주셔서 노래 따라 부르며 퇴근 중입니다. 피곤했는데 신나네요 하셨습니다. 그쵸. 우리 제작진이 정말 좋은 노래들 많이 준비했지만 또 거기에다가 해피타임 가족들이 보내주신 신청곡이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겁니다. 앞으로도 나의 보석곡들 많이 신청해주세요. 같이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6516 기사님도 크게 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운행 하시고요. 3537

3539님이네요. 낯을 좋아하시다니 매우 인간적임요. 오늘은 회사 화단에 있는 풀을 다 뽑았어요. 내일은 코스모스 심으려고요.

모스와 화초들만 가득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3775님의 신청곡 임창정의 이미 나에게로 이수은의 고백 들려드릴게요.

낙엽이 진 나무 위로 하얀 서리가 내린 새벽, 내가 이 세상을 보았을 때 얌전하고 고요하게 내 곁에 있어줄 너를 생각하며.

0: 임창정의 이미 나에게로, 이세훈의 고백 들려드렸습니다. 현주님이 셀디 누굴까요? 보라로 보니까 엄청 좋아하는데 혹시 뒷방 꿈디? 하셨는데 아니고 저희 아이들이 왔습니다. 우리 아가들 청취자분들께 인사해볼까? 차렷 인사!
1: 안녕하세요.
0: 어때요? 엄마 잘해요? 잘해요? 여기서 보니까 어때요?
1: 좋아요.
0: 그럼 이제 엄마 말 잘 듣기로 해요.
1: 네.
0: 오늘 저녁은 뭐 먹었어요?
1: 감자탕이요.
0: 감자탕이요? 어제는 우리 남편이 컵라면을 먹였던데 그래도 오늘은 감자탕을 먹였네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광고 들어야 되니까 쉿하고 우리 집에서 만나기로 해요. 광고 듣고 올게요. 안녕.
2: 글레오?
3: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2: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3: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2: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4: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요,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0: 오늘 하루 수고한 당신을 위한 이슬기의 해피타임. 이슬기의 해피타임 마칠 시간입니다. 7728님이 퇴근길 길이 막혀 문득 하늘을 바라보는데 저녁 하늘이 맑고 예쁘네요. 라디오 듣는 모든 분들 행복한 저녁 보내세요. 우효의 민들레 신청해 하셨습니다. 같은 마음입니다. 해피타임 가족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끝곡으로 신청곡 우효의 민들레 들려드릴게요. 지금까지 해피타임 이슬기였고요. 우리 내일도 해피타임!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이 시각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수원 부근 그리고 판교에서 판교분기점 사이로 각각 주춤하고요. 양재에서 반포까지는 7km 정체입니다. 부산 쪽은 신갈분기점 부근 5차로와 갓길에서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고요. 영동에서 환관휴게소 부근 1, 2차로에서는 도로 작업으로 이 뒤쪽으로 3km 주춤합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이산에서 판교 쪽, 상일에서 구리 남양주 요금소까지는 4km 정체되고 있고요. 김포 부근 3차로에서는 화물차 관련 사고나 처리하면서 일대로 정체입니다. 대구 부산고속도로 부산 쪽 청도 2교 출구 부근 1차로에서는 승용차 사고나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0: 복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 거점.
1: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렌.
0: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1: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0: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
1: 어떤 순간이든 추억에는 늘 음악이 함께 흐르고 있죠. 등굣길 카세트에서 흘러나오던 그 노래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요. 인생의 빛나는 순간에도 그늘진 순간에도 함께했던 음악들이 시간을 넘어 우리를 추억으로 이끕니다. 매일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스튜디오 모니터에 도로 CCTV 화면이 담길 때가 있습니다. 화면 한쪽으로는 한강의 야경이 보이고 다른 한쪽으로는 차들이 길게 늘어서 있죠. 수많은 자동차의 불빛이 밤길을 따라 촘촘히 이어지는 모습. 그게 꼭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처럼 아름답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정작 그 차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풍경이 얼마나 눈부신지 알지 못하죠. 꽉 막힌 퇴근길, 앞차의 빨간 후미등만 지친 하루의 잔상처럼 남을 겁니다. 우리의 일상도 그렇지 않을까요? 그 안에 있을 때는 내 하루가 반짝이고 있다는 걸 좀처럼 알기 어려운데요. 조금만 멀리서 바라보면 별일 없던 하루도, 익숙한 사람들도, 매일 보는 풍경도 저마다의 작은 빛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들이 모여 삶이라는 근사한 야경 한 장면을 완성하죠. 어쩌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꽤 아름다운 풍경 속을 지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꿈꾸는 저녁, 드림팝 이상우입니다.

Cars Drive,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8월 27일 목요일 첫 곡이었습니다. 삶은 멀리서 볼 땐 희극, 가까이서 보면 비극. 예. 멀리서 보면 아름다운 야경이 되는 자동차 도로도 그 안에 있을 때는 뭐 야경이고 나발이고 그냥 짜증이 납니다. 예. 얼른 집에 가고 싶잖아요. 그 생각뿐이죠. 예. 뭐 비 오는 날도 그렇습니다. 창밖으로 볼 때는 얼마나 운치 있습니까? 그런데 막상 또 빗속에 있으면 신발.

젖고 양말 젖고 예, 축축하고 예. 낭만이고 나발이고 모르게 나발을 많이 쓰는 거야. 예, 거리의 문제 때문일까요? 그게 비단 정말 그럴까요? 예, 너무 가까이 있을 때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예, 이 시간만큼 한 발 떨어져서 내 인생, 내 일상을 예, 한번 좀 돌아보시죠. 예, 김성경 씨 오늘도 감사합니다. 평범해서요. 예, 이주연 씨 무탈한 하루에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러게요. 하나하나가 모여 그림을 이루듯 하나의 모습들이 아름다운 배경이 됐네요. 작은 것 하나도 소중히 여겨야겠습니다. 김수경 씨, 이현주 씨, 그 CCTV 화면으로 늘 아침 출근길과 야경을 봤습니다. 아침에 우리 아침 조경합니다. 듣고 밤에는 드림밥 듣거든요. 익숙해지셨죠? 이제 뭐 보라 보시는 분들은. 박가연 씨, 네, 저는 보라에서 그 야경 장면 나올 때 아, 다음 바 라디오는 녹방이구나라는 걸 알아챕니다. 근데 매번 그렇진 않아요. 예. 야경 보여줬다가 다시 이제 DJ로 예, 전환이 될 때도 있습니다. 매번 그렇진 않습니다. 김민지 씨, 스탠드 하나 켜고 소파에 누워서 라디오를 듣는 지금 이 풍경도 꽤 푸근하고 따스한 것 같습니다. 자, 목요일 저녁 이상호의 드림팝 1부 시작했습니다. 생방 보라 함께 하고요. 사연과 신청곡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시원한 팥빙수 쿠폰 준비해 놓겠습니다. 수도권 106.1MHz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위제로
2: 과식에도 제로
1: 위제로
2: 체했을 때도 제로
1: 위제로
2: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1: 위제로
3: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4: 이영약품.
5: 자 따라해보세요.
6: 이카운트 ERP
7: 4만원
5: 회계관리
6: 이카운트 ERP
8: 4만원
5: 재고관리
6: 이카운트 ERP
5: 4만원 생산관리
8: 사업성공
3: 함께해요.
5: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6: 이카운트
5: 가입비 부가세 별도.
9: 매일 밤 8시, 당신을 위한 밤. 이상우의 드림 밤.

네, Brother and Brother, If You Did Not Exist, 윤인숙 씨가 신청하셨습니다. 중3 딸 교장선생님 퇴임식이 있었대요. 예, 노래 좀 한다는 애들 중에 딸도 뽑혀서 퇴임식 노래를 불러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춤도 노래도 잘하는 거 보면 우리 부부 유전자는 아닌데 그거 참 신기하네요. 가족 중에 뭐 그런 부분이 계시지 않을까요? 꼭 부모님이 아니더라도 있더라고요.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8월 27일 목요일 밤 생방 보라고요. 사연과 신청곡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0556님, 달력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다음 달이 벌써 추석이더라고요. 추석 지나고 나면 올해도 정말 얼마 안 남는데 더위는 얼른 지나갔으면 좋겠지만 시간은 또 천천히 갔으면 하는 이 모순된 마음. 비 소식이 이번 주에 있고 나서 예, 아침 저녁으로는 기온이 이제 20도 거의 예, 그렇게 되더라고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진짜. 예. 추석 지나면 뭐 확실히 이제 기온이 또 떨어지겠죠. 8703님, 눈이 피곤하고 사물이 흐릿하게 보이길래 안과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노안이라고 안경을 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안경 맞추고 지금 쓰고 있는데 예, 저의 얼굴이 너무 어색하네요. 저도 오늘 안경을 썼는데 이게 패션 안경이 아닙니다. 눈이 저 눈이 안 좋아져서 눈이 안 좋아진 거 더하기 노안. 예. 그래서 그 안과에 가서 이제 시력 검사를 했죠. 뭐 여러 가지 검사를 뭐 난시도 좀 있고. 예. 그래서 계속 이렇게 유지를 하다가는 시력이 더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안경을 맞추라고 해서 예, 맞춘 겁니다. 예. 절대 이게 패션 안경이 아니라는 거. 예전에는 알 없는 것도 가끔씩 쓰고 제가 왔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이제 진짜 안경이에요 이거. 처음에 썼을 때는 어지럽더라고요. 이게 도수가 있어서 그런지 적응이 안 되고 지금도 계속 벗고 싶어요. 아니 그러니까 모습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답답해서. 예, 안경이. 근데 예, 자주 벗으면 안 된다고 저기 안경점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셔가지고 예, 그렇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아이고 그러셨구나 8703님. 아, 8703님 0556님한테 팥빙수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In Excess, Need You Tonight, 그리고 Man at Work, Down Under.

Manet Work Down Under 들었고요. 그 전에는 Inexis Need You Tonight 이었습니다. 1253님 저녁 먹고 방송하세요? 오늘 마눌님과 만나는 물회를 먹고 지금 후식으로 복숭아. 복숭아도 품종이 엄청 많은 거 아세요? 제가 먹고 있는 거는 천하 제일도 백도 품종인데 맛이 이름 그대로입니다. 꿈디는 천하 제일도 먹어봐슈. 예. 간단하게 한잔하면서 먹는 복숭아와 꿈디의 걸쭉한 목소리. 예, 좋아요. 예. 이게 주제가 이렇게 막 갈리는 거 보니까 지금 조금 드신 것 같아요. 통일이 안 돼 있어. 복숭아 얘기하셨다가, 예. 복숭아구나. 예, 복숭아인데. 아무튼. 저도 복숭아 좋아하는데요. 저는 딱복을 좋아합니다. 딱복. 그 딱복을 좋아하는데, 단 딱복이 좋아요. 단 거. 예. 별로 없어요. 단 게 별로 없더라고요. 단 딱복이. 8919님 조카가 점심에 밥을 사주고 갔어요. 아기였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다 커서 밥을 다 사주네요. 기특하고 대견합니다. 내년에 결혼한대요. 조카 부러우이. 8919님은 미혼이시구나.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죠. 예,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아, 부럽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아니면 결혼하신 분인데 부럽다고 하시면은 이건 아니지. 예, 4796님 정말 사람마다 영화 취향은 다 다른가 봐요. 예, 오디세이가 그렇게 재밌대서 보고 왔는데 뭐 그저 그랬어요. 딸은 엄청 재밌었대요. 일단 나라는 인간 자체가 3시간짜리 영화에 집중할 수 있는 인간이 아니었던 것 같아. 다들 그래서 주변에서 이게 좀 망설이시더라고요. 아우씨, 나 중간에 화장실도 좀 가고 그래야 되는데 이거 2시간이면 어떻게 좀 견뎌볼랜데 3시간이야 이거. 근데 저는 저기 보고 왔는데 한 번도 화장실 안 갔습니다. 저는 괜찮았어요. 저는 그 놀란 감독의 영화를 다 좋아해요. 예. 근데 어떤 친구들은 자기 취향은 아니라고. 예. 뭔가 이렇게 예. 그러니까 정통이라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새로운 게 좀 가미가 돼 있잖아요. 예, 놀란 감독의 영화는 그냥 제 기준에서는 예, 이렇게 뭔가 새로운 걸 좀 시도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근데 저는 좋아요. 예. 인터스텔라도 참 괜찮았고. 그랬습니다. 3시간. 근데 진짜 영화를 보고 있으니까 정말 여기저기서 이렇게 화장실은 가긴 가더라고요. 한 1시간 한 40분 정도 지났을 때, 이제 1시간 한 20분 남았구나 해서 약간 그 장면은 놓치고 싶진 않고, 그러셨구나. 6301님 오늘도 퇴근하는 엄마 배웅 가는 길에 듣습니다. 전 신청곡은 오늘도 같아요. 예, 맘마미아 OST Our Last Summer 신청합니다. 메릴 스트립, 아만다 사이프리드, 피어스 브로스넌, 콜린 퍼스, 그리고 스텔란 스카스가드 함께 불렀죠. Our Last Summer 듣죠.

리알토 서머스 오버 들었습니다.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세요. 8월 27일 목요일 밤 생방 보라 하고 있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2129님, 아, 요즘 우리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들이 스파이더맨에 빠져 있어서, 예, 도서관에 오면 바닥을 기어다녀요. 같이 놀고 싶은데 선생님이라 어쩔 수 없이 지적을 했네요. 같이 바닥을 기면서 좀 놀아주시. 그 애들이 환호했을 텐데. 스파이더맨 지금 같이, 예, 지금 저기, 예, 올라와 있죠.

스파이더맨을 보고 오디세이를 보니까 거기 일부 출연진이 겹치잖아요. 예. 네. 그걸 좀 약간 저는 좀 몰입이 안 됐어요. 예. 네. 그 출연진이 좀 그 예. 톰 홀랜드도 그렇고 그래서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스파이더맨 생각이. 거기 캐릭터들이 예. 뭐 우연히 그렇게 됐겠죠. 예. 예. 7190님 저희 집 복숭아 농사 짓는데요. 오늘 딱복수확해서 판매하고 갑니다. 저희 집 딱복은 진짜 달아요. 정말로요. 와 복숭아 농사를 지으시는군요. 예. 뭐 이렇게 말씀만 하시면 먹어보고 싶은데요. 아 진짜 얼마나 단지. 2783님 영화관 가서 영화를 보면 차 사고 나는 소리 배경음악 소리는 귀가 따가울 만큼 시끄러운데 사람들 대사는 작게 들려요. 네, 그게 무지 성가셔요. 물론 저만 느끼는 걸 수도. 그렇죠. 네. 다른 음향들은 왜 이렇게 큰 거예요 소리가. 진짜 제가 약간 난청이 있어서 그런 건지도 잘 모르겠는데 예. 배우들 그 대사 소리가 어떤 때는 좀 잘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자막을 보고 그냥 예,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한국 영화도 좀 자막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잘 안 들려요. 어떤 때는 2129님한테 팥빙수 쿠폰 예,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145 학생인 것 같죠? 야몰라 야자 시간에 몰래 라디오 듣고 있다는 뜻. 아 그렇구나. 이게 야몰라예요. 오늘 학교에서 영어 발표를 했어요. 3일을 공부도 거의 못하고 준비했는데 끝내고 나니까 시험을 치고 난 듯 홀가분합니다. 이제 홀가분한 마음으로 33일 남은 진짜 시험을 준비해야죠. 33일이면은 뭘 얘기하는 중간고사를 얘기하는 거겠죠? 예. 네. 고생했습니다. 8668님. 예, 요즘 가장 많이 듣는 노래가 Rewrite the Stars입니다. 예, 신청합니다. 오디세이에 나온 배우들 필모를 훑고 있는데 이 노래는 젠데이아 출연작 위대한 쇼맨 OST예요. 젠데이아 목소리 푹 빠져서 무한 반복하다 벨소리도 바꿨습니다. 팍팍한 현실을 사는 저의 운명도 달라질 거라는 즐거운 상상 속으로 풍덩 빠져 봅니다. 그렇죠. 오디세이에서는 그 젠데이아가 신으로 나오는데 그렇죠. 예. 신으로 나오는데 그게 또 몰입이 또 안 되는 거예요. 톰 홀랜드 여친이었는데. 네. 자, 신청하신 Rewrite the Stars 듣죠? 잭 에프론, 젠데이아가 함께 불렀고요. 에드 시런입니다. All of the Stars. You know I want you. It's not a secret I try to hide.

고품격 퀴즈 드림팝 드림 퀴즈. 오늘은 우리말 퀴즈입니다. 이 단어를 사전에 검색하면 세 가지 뜻이 나오는데요. 첫째 그 정도까지만, 둘째 그대로 곧, 셋째 그 정도로 하고. 이 세 가지 뜻을 가진 우리말은 무엇일까요? 힌트,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의 마지막을 장식한 곳이죠. 스티브 레이시 오예를 시작부터 잘 들어보세요. 정답을 알려줍니다. 그만 그만 그만.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그만, 2번 그냥, 3번 그저. 정답 보내실 곳 문자 샵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정답 맞히신 분들 중 7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소년제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0: 이게 좋다.
1: 복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 거점.
2: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1: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2: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1: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 팝 드림 퀴즈에 이어서 들으신 곡 스티브 레이시의 오예 였고요. 오늘의 정답은 1번 그만입니다. 선물 받으실 분 명단 오늘자 선곡표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콩으로 선물 당첨되신 분들은 드림팝 홈페이지 선물문의 게시판에 연락처 꼭 남겨주세요. 퀴즈 제보 게시판 열려 있습니다. 외국 음악 들으시면서 오 이거 우리말 아니야? 싶었던 부분이 있다면 제보 부탁드립니다. 아이디어 채택된 분께는 치킨 콜라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끝곡으로 엘보우의 파우더 블루 듣고요. 저는 2부에서 기다리죠.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요란한 비가 내렸습니다. 내일은 전국 곳곳에 비나 소나기가 내리면서 더위는 조금씩 누그러지겠는데요. 빗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고속도로는 정체가 빠르게 풀려가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잠원나들목 1, 2차로엔 고장난 차가 서 있고요. 반대 부산 쪽으로는 전 구간 소통 상태가 좋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장수에서 송내까지만 정체 남아 있고요. 구리에서 판교 방향 송파 4, 5차로에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정체가 풀리면서 수월한 흐름 이어지는데요. 송악에서 행담도 휴게소까지는 2, 3차로 막고 공사하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유하영입니다.

하루가 저물고 불빛이 사라진 컴컴한 밤이 찾아오면 오늘 하루도 무사히 잘 끝났구나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죠. 하지만 마음이 복잡하고 외로워서 긴 한숨을 내뱉고 있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때는 잊지 말고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입니다.

하루 중에 가장 행복한 두 시간이 마법처럼 펼쳐집니다. 우리의 추억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번에 라라랜.

Bill with us, lovely day. 1570님, 1570님이 신청하셨습니다.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첫 곡이었습니다. 집에서 7분 거리에 사는 동네 친구가 있는데 얘가 한동안 아파서 반년은 못 보다가 어제 만났어요. 우린 만날 때마다 물물 교환합니다. 못 보는 동안 저는 새로 나온 프로틴 라면이랑 과자들, 신상 음료, 제가 만든 예쁜 뜨개 용품 한 보따리씩 주고, 친구는 어머님이 밭에서 재배하신 샤인머스캣, 감자, 귀한 밑반찬을 가져다 줬어요. 덕분에 오늘은 집밥을 푸짐히 먹었습니다. 간 수치가 올라서 힘들어했던 친구가 이제 좀 괜찮아지고 있는데 더 건강해지길 기원합니다. 아유, 그렇군요. 간 수치가 올라가는 게 물론 술 많이 드시는 분들도 그렇긴 한데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예. 갑자기 막 이렇게 급성으로 막 올라가는 주변에 사람들도 있어서 이게 원인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더 답답하고 예, 뭐 식습관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예. 다행입니다. 예. 근데 이렇게 물물 교환을 하면 저 같으면 1570님이 좀 남는 장사 같은데. 예. 예? 샤인머스캣 감자 밑반찬. 와, 이런 거는 뭐 완전히 진짜 거의 수제잖아요, 수제. 예? 아니 프로틴 라면 과자 신상 음료 이런 거를 굳이. 예. 아니 뭐 또 그 친구 입장에서는 또 예, 이렇게 본인 취향이 아닌 것, 본인이 뭐 본인이

본인 돈으로 못 사는 것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뭐 그렇죠. 알겠습니다. 8647님, 오늘 우리 초등학교 4학년 손녀가 학급 회장이 됐답니다. 반 24명 중 17표 당선이래요. 와, 이게 과반이 넘은 거네요. 여기서 재밌는 거는 자기는 다른 친구 이름을 써서 냈대요. 다음에는 너도 네 이름을 쓰라고 했더니 그건 아니라고 하네요. 우리 며느리가 딸을 참 잘 키웠어요. 욕심이 나면 본인 이름 쓰지. 야, 근데 그러게요, 진짜. 아, 이런 친구. 좋네. 9951님, 아들이 학급 회장 선거에서 떨어져서, 아, 여기는 또 떨어졌네. 식음을 전폐했어요. 물론 오늘 저녁 딱 한 끼 굶고 빵 하나 먹긴 했음. 창피해서 내일 학교도 안 가겠대요. 예. 걱정 마세요. 내일까지만 그럴 겁니다. 내일 밥도 많이 먹을 거고. 아이고. 야, 아이들한테는 이게, 진짜 큰 이벤트 같아요. 아이들이, 그니까 뭔가 거절당했다는 느낌이 아주 그냥 크게 오는 거 아니에요. 예, 반 아이들이 나를, 그니까 그건 아닌데, 싫어하고 좋아하고 이런 건 아닌데, 싫어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충분히. 예, 그러니까 나를 안 뽑은 거 아니야? 어린 마음에. 아, 참. 이게 부모가 이걸 또 보고 있으면 또 더 속상해요. 예, 당사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8647님, 9951님, 예, 두 분한테 팥빙수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목요일 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시작했습니다. 생방 보라고요. 듣고 싶은 밥송,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다면 문자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 무료인 콩도 열려있습니다. 수도권 106.1MHz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1: 우리 집에는 렉렉스 비드 렉. 사무실에도 렉렉스 비드 렉. 창고에도 렉렉스 비드 렉. 철제 선반은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2: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1: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2: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3: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5: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4: 메디힐 토너 패드.
6: 안녕하세요, 경기도 시장 상권 진흥원장 김민철입니다. 경기도에는 수많은 골목들이 있습니다. 그 길을 걷다 보면 늘 같은 자리를 지키는 가게들이 보입니다. 업종도 문을 여는 시간도 모두 다르지만 우리 동네의 일상을 함께 만들어왔던 사실은 같습니다. 여러 가게들이 모여 골목에 활기를 더하고 더 나아가 지역 경제를 움직입니다.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오늘을 응원하고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7: 이 캠페인은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이 함께합니다.
8: 대한민국 대표 창업 플랫폼 마이프차가 주최하고 미래전람이 주관하는 마이프차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 프랜차이즈, 브랜드 홍보부터 가맹점 모집, 상권 분석의 기회가 한자리에.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상 킨텍스 마이프차 프랜차이즈 박람회에서 시작하세요. 미래전람.
9: 매일 밤 8시 당신을 위한 밤, 이상우의 드림 팝.

로라 피지 Let There Be Love 들었습니다. 2244님 맘도 힘들고 혼술 한잔하고 있는 중입니다. 직장생활은 나도 하는데 왜 집안일을 나만 해야 되는지요. 나도 힘들어요. 네. 어디에서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댁은 아니신 것 같은데, 그죠? 예, 이 잔이랑, 예, 이거 뭐라 그러지, 이거? 강냉이가 아니고, 이거 가운데 뻥 뚫린 거잖아. 뭐라 그러죠, 이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뻥튀기? 뻥튀기는 아니지. 예, 아유, 박수지 작가는 MG라 몰라, 이걸. 마카로니, 그렇지. 마카로니. 어, 역시. 역시 우리 이소영님은 동무하다. 세대가 다른. 우리가 3세대라고 하면 안 되겠다. 나도 비슷한 세대거든요. 예. 흑맥주에 그 마카로니를 들고 계시네요. 밖에서 지금 되게 안 들어가신 거구나. 예. 그래요. 이럴 때는 그냥. 한 번 정도는 그냥, 예, 뭐, 데모한다 생각하시고, 이런 시간도 좀 가지셔야죠. 아, 그러게요. 집안일은 함께 하는 건데, 어쩌다가 이렇게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유. 들어가셔서, 예, 큰 소리 한번 치세요.

야! 시만들은 왜 나만 없어? 왜? 니네들은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이제, 이씨. 잠깐만. 아, 제 평소 때 모습 아닙니다. 예. 아무튼, 팥빙수 쿠폰 보내드릴게요. 내일 해장하세요. 자, 총 맨주온의 피처링 돈 포터, Feel So Good, 그리고 크리스 보티 피처링 안드레아 보첼리, 이탈리아.

매일 문을 열면 가을이 올 것 같은 선곡. 예, 김은 씨가 내일도 덥습니다. 예. 청 맨지원의 피처링 돈 포터, Feel So Good, 그리고 크리스 보티 피처링 안드레아 보첼리 이탈리아, 예, 두 곡이었습니다. 예, 김남미 씨, 예, 중학교 다니는 딸이랑 햄버거 집에 갔는데 세트 하나를 다 먹고도 배가 엄마 배가 안 차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더 시켜줬거든요. 햄버거에 아이스크림까지 야무지게 먹더니만 엄마 다시 햄버거 먹고 싶어요. 먹어도 먹어도 배고프다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기본으로 세 세트 하고 가야겠네. 예? 예. 이게 단순히 이게 그냥 뭔가 많이 먹는다는 차원을 넘어서 다른 게 뭔가 좀 허전한 게 있지 않을까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음식을 많이 먹는 건 예, 뭔가 이렇게 구멍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뭐 마음의 구멍. 그게 전 뭔진 잘 모르겠지만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자꾸 다른 걸 찾게 되더라고요. 아, 내일 팥빙수 먹으러 가세요. 팥빙수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뭐 그거 가지고도 안 될 것 같은데 엄마 이거 1인분이에요. 0051님 쉘브루의 우산 OST도 되는지요. 영화의 내용은 잘 모르지만 음악은 좋아해서요. 되죠. 예. 다니엘 리카히 레 파라블리 드 쉘브루.

클로드 치아리, 라플라야 들었습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8월 27일 목요일 밤 생방송 보라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어요.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5193님, 도시락 가게에서 일하는데 올해 여름은 정말 너무 더운 것 같아요. 주방에서 내내 일하니 몸에 땀띠가 정말 많이 났는데 나았다 심해지고 또 나았다 심해지고 합니다. 매일 여기는 남극이다 남극 외치며 일하는데 너무 더우니 소용이 없어요. 가을이 너무 기다려집니다. 아이고, 그렇죠. 최면도 안 통해요. 이런 날씨에는. 남극이요? 아이고, 고생 진짜 많이 하십니다. 예. 앞으로, 예, 낮에는 뭐, 9월이 돼도 좀 더울 것 같은데요, 계속. 팥빙수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임양실 씨가 절망과 희망 사이 고독의 강이 늘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는 제 몫입니다. 선곡이 기막히게 좋아요. 예. 아, 임양실 씨의 문장은 진짜 매번, 감동을 하게 합니다. 예. 그리고 9713님, 우리 언니가 얼마나 지독하냐면요. 중고거래 어플에서 맥반석 오징어 굽는 기계를 호기심에 한번 사봤대요. 그걸로 오징어 몇 번 구워서 집전기 나가고 엄마한테 들켜서 된통 혼났대요. 우리 언니 39이에요. 어리네. 너무 많이 구웠나? 이게 약간 그 전격 전압이 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아니 그러니까 뭐 순식간에 이렇게 그 뭔가 갑자기 이렇게 예. 아니 뭐 제가 이 이과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설명 좀 해봐요. 어? 기술 감독님 설명 좀 해봐. 이거 뭐라고 그래야 돼 이거를. 아무튼 예. 아 재밌는 언니분을 두셨네요. 예. 같이 사시지는 마세요. 자, 9659님. 아, 고1 아들이 지난 성적표를 받아왔을 때 집안 분위기가 무척 무거웠어요. 기가 푹 죽어있는데 안쓰러웠습니다. 저도 공부를 못해서 할 말은 없었습니다만 아무튼 방학 때 열심히 노력했으니 꼭 보상받길 바랍니다. 아이고, 예. 기가 죽어있어서 안쓰러우셨구나. 그래요. 저희 집 같았으면. 아니 진짜 본인이 이제 못해서 정말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 진짜 안타깝고 본인도. 아이고. 이글스의 새드 카페 신청을 하셨습니다. 폴 맥카트니의 No More Lonely Night까지 두 곡 듣죠.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0: 좋다.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뭐니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3: 뭐니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4: 하모니 렌트카.
3: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4: 뭐니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5: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6: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5: 주방 싱크대도.
6: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5: 어디로?
6: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4: DS 대성하우징.
5: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0: 도시 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0: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2: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목요일 밤 끝곡 저스틴 헤이워드의 Forever Autumn 듣죠. 드림팝 이상호였습니다. 오늘도 꿈같은 시간이었어요.

0: 공간 코디는 코디너.
1: 공간 만들기 코디너.
2: 코디너.
1: 공간 연출도 코디너.
2: 코디너.
1: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엔
0: 중문, 미세먼지, 방범, 방충망, 생산부터 AS까지 공간 코디는
1: 코디너.
3: 의사가 만든 3중 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기대하라. 탁월한 C커브 지지력을 누려라. 압도적인 편안함을. 의사가 만든 3중 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4: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별똥별, 트로트, 그리고 응가은. 앞으로 해도 응가은, 거꾸로 해도 응가은과 함께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KBS 해피 FM 응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5: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사랑하기 때문에
7: KBS.
8: 잠시 후 10시에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미국에는 저스트 비코즈 데이라는 이름의 기념일이 있다고 합니다. 1950년대 후반 캘리포니아에 살던 조셉 제이 굿윈이라는 남성이 아내에게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선물했대요. 오늘 특별한 날도 아닌데 왜 선물을 줘? 라는 아내의 질문에 그냥 주고 싶어서 라고 답한 게 이 기념일의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집엔 Just Because Day라는 게 있어요. 라는 사연을 라디오에 적어 보냈고 그 얘기가 입소문을 타면서 그냥 하고 싶은 걸 하는 날이 생겨나게 됐다죠.

마음이 움직이는데 꼭 이유가 필요한 건 아닐 거예요. 그냥 주고 싶어서, 그냥 보고 싶어서, 그냥 만나고 싶어서. 가끔은 그냥이라는 말 하나면 충분할 때도 있지 않겠어요? 밤을 잊은 그대에게 저는 유지원이에요.

0: 그냥 걸었어. 임종환의 노래로 8월 27일 목요일 유지원의 밤우리진 그대에게 출발했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그냥 이라는 게 이유가 될 수 있는 거. 정말 가까운 사이에선 이해가 되죠. 뭐 좀 소원한 사이에선, 잘 모르는 사이에선 왜 저래? 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지만 정말 나 그냥 이랬어, 그냥 저랬어 라고 했을 때 이해받을 수 있다는 건 너무 행복한 일일 것 같아요. 6541님, 같은 동네 사는 친한 언니가 몇 시에 퇴근하냐고 묻더라고요. 볼일 있어서 너네 회사 근처 왔어. 너 차 없지? 가는 길에 태워가 줄게. 유림은 스르륵 열고 야 타! 하던 언니의 얼굴이 아직도 안 잊혀요. 언니가 야타족이 됐네요. 야타족을 모르는 정치자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 한국에 거주했던 종족입니다. 야타족. 어쨌든 그냥 이렇게 진짜 아무 이유 없이 불쑥 나타나서 같이 시간을 보내고 집에도 데려다 주고 커피 한잔 할 수 있는 그런 언니 있다는 거, 이게 행복인 것 같아요. 1927님, 집으로 제가 시킨 적 없는 택배가 왔더라고요. 보낸 사람은 제 친구. 제가 불면증이 와서 잠을 통 못 자거든요. 밤에 마시면 도움될 거라며 허브차를 보냈네요. 이런 깜짝 선물 완전 감동이에요. 20년 우정이 든든해요. 그냥. 네, 그냥 보냈네요. 아니에요. 불면증을 치료하라는 목적이 있긴 하네요. 어쨌든 이렇게 나를 생각해주는 친구가 미리 말 안 하고 이렇게 깜짝 선물을 보내준다는 것도 너무 기분 좋은 일이에요. 빨리 불면증을 좀 쫓아내셨으면 좋겠어요. 잠을 자야 뭐든지 힘내서 할 수 있잖아요. 오늘도 밤그대 가족들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립니다.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예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2: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데이브레이크의 쇼타, 먼저 들으신 곡은 멜로망스의 선물이었습니다. 이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은 문자 샵 1061로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김현서님, 왜 그런 날 있잖아요. 집 분위기 좀 바꿔볼까? 가구를 옮겨볼까? 하게 되는 날이요. 밀린 집안일하고 거실 가구를 싹 옮겼더니 몸살았나 봐요. 약 먹고 한숨 잤어요. 나 안 깨우고 알아서 저녁 챙겨 먹고 설거지까지 해둔 신랑 칭찬해. 아, 우리 신랑님이 배려의 아이콘이네요. 이렇게 정말 말없이 배려해주는 남편, 아내의 사랑을 느낄 때 정말 기분이 좋아지죠. 그래서 집은 많이 바뀌었나요? 좀 새로운 기분이 나세요? 4498님, 밤그대 처음 들어요. 저는 고등학교 교사인데요. 방학 동안 집에서 편히 쉬다가 다시 야간 자율학습 감독하려니 힘드네요. 고3 친구들아, 우리 힘내자. 이제 100일도 안 남았다. 벌써 그렇게 됐어요? 아, 100일 넘었군요. 100일의 선을. 아, 우리 고3들 초조해지는 타이밍인데 절대 마지막 순간까지 조급해하지 말고 편안하게 잘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4498님도 당분간은 바짝 긴장하시겠네요. 선윤미님, 요즘 즉흥여행이 유행이라길래 저도 하루 급 휴가 내고 놀다 왔어요. 부산 부전역에서 기차 타고 포항으로 갔고 덮죽을 사 먹었습니다. 경주 가서 우엉김밥도 먹고 올 땐 버스 타고 왔네요. 몸은 너무 힘들었지만 진짜 재밌고 좋았어요. 또 갈래요. 야, 너무 멋진데요? 부산에 사니까 이렇게 포항이랑 경주를 당일치기로 할 수 있네요. 덮죽이 뭔가 했더니 밥 대신 죽 위에 고기나 해산물 같은 토핑을 올려서 먹는 퓨전 중요리라고 하네요. 덮밥이 아니라 덮죽. 오, 제 스타일입니다. 네, 저도 좀 소화가 잘 되는 부드러운 음식을 좋아하는데 덮죽 한번 해먹어 볼게요. 그 위에 아무거나 토핑은 내가 좋아하는 거 올리면 되잖아요. 즉흥여행, 윤종신의 노래고요. 이어서 5836님 신청곡이에요. 이찬혁의 멸종위기사랑.

밤은 깊어가는데 잠은 안 오고 머릿속을 떠다니는 수많은 물음표와 느낌표가 끝없이 말을 거는 생각이 켜진 밤. 맞네. 너한테 관심 있는 거 확실하다니까? 내가 SNS 스토리에 커피 두 잔이 올린 테이블 사진을 찍어 올린 게 사건의 시작이었다. 후배와 외근을 마치고 배를 채울 겸 근처 카페에 들어갔는데 파란 리본이 여러 개 붙은 소문난 핫플이지 뭐람. 외근 간 곳이 집에서 멀기도 했고 내가 또 이런 곳에 누구랑 언제 와보겠나 싶어서 급하게 사진을 찍어 인증하게 된 거다. 내가 무슨 소개팅이나 데이트를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여기 맛집이에요 자랑하고 싶어 올린 것 뿐인데 그걸 본 내 친구가 DM을 보냈다. 야, 누구랑 갔어? 그 후배 남자야? 배고프면 밥집에 가야지. 누가 그런 카페에 가냐? 소문 안 낼 테니까 나한테만 솔직히 말해봐. 둘이 뭐야? 무슨 사이야? 친구의 DM을 읽고 아휴, 또 이런다 싶었다. 로맨스 드라마에 푹 빠져 사는 내 친구 취미가 없는 썸도 만들어내는 거니까. 미혼 남녀가 한 곳에 같이 있으면 그건 무조건 되는 각이라고 믿는 애여서 나와 그 후배를 엮는데 아주 신이 나 있었다. 너 원래 외근 혼자 다니지 않았어? 근데 왜 같이 간 거야? 뭐 타고 갔어? 운전은 누가 했어? 너 그럼 옆자리 탄 거야? 차에서 무슨 얘기 했는지 말해봐. 나 완전 간별사잖아. 외근이란 게 원래 혼자 갈 때도 있고 둘이 갈 때도 있는 거라고. 그리고 회사차 몰고 가는데 내가 사장도 아니고 그럼 뒤에 타는 게 맞냐고. 일 얘기, 사는 얘기, 요즘 빠져있는 만화책 얘기 같은 거 했어 라는 내 말에 친구가 호들갑 떨며 이런 답장을 했다. 요즘 애들 회사 선배랑 사적인 얘기 안 하는 거 알지? 내가 봤을 때 걔 분명 너한테 관심 있어. 그러니까 같이 카페도 가주고 그러는 거야.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한번 해보는 거 어때? 들이대. 친구의 DM에 하트를 누르고 조용히 휴대폰을 덮었다. 얜 어쩜 이렇게 모든 관계에 사랑이 넘칠까 싶고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커피를 홀짝이며 휴대폰으로 쇼츠 보는 후배한테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달까? 물론 같이 있으면 편하기도 하고 대화가 잘 통하기도 하고 나랑 한 살 차이밖에 안 나기도 하고 둘 다 지금 솔로긴 한데 사내 연애 잘못했다 헤어지면 그 뒷감당은 어찌하나 싶고 회사에 소문이라도 나면 또 얼마나 피곤해질까 싶고 비밀 연애라는 걸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되고 어머, 나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썸, 소유, 정기고가 함께 불렀습니다. 유지원의 밤우리진 그대에게 오늘 생각이 켜진 밤 함께 하셨어요. 와, 뭔가 굉장히 상황이 묘한데요. 로맨스 드라마 좋아하는 그 친구는 SNS 스토리에 올라온 커피 두 잔이 놓인 테이블 사진 한 장 보고 그냥 가볍게 두 분을 엮어보려고 하신 것 같은데 사연 보내신 분께서 상상으로 진도를 더 빼셨습니다. 왜일까요? 정말 마음이 1도 없는 거 맞으세요? 혹시라도 뭔가 진전이 있거나 좋은 소식 생기면 저한테도 꼭 얘기해 주셔야 돼요. 결과 궁금하니까요. 여러분도 생각이 켜진 밤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 생기면 언제든지 사연 보내주세요. 홈페이지 게시판도 좋고요. 무료인 콩도 참여 가능합니다. 문자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사연 소개되시면 영화 관람권 보내드릴게요. 하울 앤 제이의 Perhaps Love예요.

Think About You, 샘 김 록고가 함께 했고요. 앞서 들으신 곡은 하울앤제이의 Perhaps Love였습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목요일 밤 함께하고 계세요. 7290님, 저희 부부는 떡집을 하는데요.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주말에도 문 열고 장사하거든요. 그렇게 8개월을 하루도 안 쉬고 달렸더니 몸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어서 며칠 문 닫고 쉬기로 했어요. 신랑 따로, 저 따로 각자에게 자유를 주기로 했답니다. 저는 친구들이랑 강원도 갈 거예요. 숲에서 힐링할 거예요. 와, 따로따로 휴가도 참 괜찮네요. 물론 무조건 모든 걸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어차피 매일 같이 일하시는데 이때만이라도 좀 각자의 생활을 즐기시는 게 숨통 트이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밌게 놀다 오세요. 3178님, 친하게 지내던 언니가 있는데요. 작은 서운함이 차곡차곡 쌓여서 제가 2주 동안 좀 냉담하게 굴었어요. 근데 밤그대를 듣다가 대화를 해보자는 마음이 들었고 오늘 제가 먼저 언니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 언니가 좋아하는 무화과를 사갔더니 수박을 주더라고요. 서운한 건 삭히지 말고 말로 풀자고 한 번 더 다짐한 날이에요. 와, 제가 속이 다 시원하네요. 진짜 잘하셨어요. 이게 참 오랫동안 잘 지낼 수 있는 사람인데도 이 서운함을 잘 풀지 못해서 그 아까운 인연을 또 놓치게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3178님께서 용기를 내셨다는 게 엄청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밤그대를 듣다가 벌어진 일이라니. 역시 평화의 밤그대. 사람과 사람을 화합시키는 밤그대. 아름다운 밤입니다. 5713님, 퇴근하고 집에 왔다가 친구랑 저녁 먹으러 다시 나가려는데 엄마가 붙잡더니 그러시는 거 있죠. 친구, 남자야 여자야? 여자면 대충 먹고 일찍 오고 남자면 늦게 와도 된다는 우리 엄마. 제가 데이트하는 거 얼른 보고 싶으신가 봐요. 아, 반대인 줄 알았는데 남자친구면 오래 있다고

혹시 어머니께서 저녁 먹으러 나가는 거 미행하시는 건 아니겠죠? 스카프에 선글라스 끼고. 제가 너무 옛날 드라마를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줄리엣의 기다려 늑대 6576님 신청곡이에요.

0: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2: 이영약품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6: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우리 집에는
8: 렉렉 스피드 렉
7: 사무실에도
8: 렉렉 스피드 렉
7: 창고에도
8: 렉렉 스피드 렉
7: 철제 선반은
8: 렉.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목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야흐로 사랑의 계절, 이한철, 박세별이 함께했어요. 이 노래 보내드리고 저는 2부에 올게요.

0: 저 이분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썬.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분의 라라랜드.
1: KBS 이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우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본의 라라랜드. 우리들의 행복한 6시 이슬기의 해피타임.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호의 드림팝.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음악이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이라디오와 함께합니다.

잠시 후 11시에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가 이어집니다. KBS FFM 제2라디오입니다.

내추럴의 내 여자친구가 되어줄래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2부 출발했습니다. 2부에서는 마음에 남을 이야기와 음악대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는 오늘의 밑줄 이어집니다. 밤그대 가족들도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소소한 얘기 보내주세요.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0: 도시 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0: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2: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그룹 연구거점.
3: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2: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3: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2: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문득 마음을 멈추게 되는 오늘의 밑줄. 2026년 8월 27일 목요일 가사에 친 밑줄은요. 이 노래에서 골라봤습니다. 장철웅의 서울 이곳은. 장철웅은 1983년 대학가요제에 출전해서 자작곡인 친구여로 은상을 받으며 데뷔했어요. 후에 솔로 1집을 내고도 이렇다 할 반응을 얻진 못했지만 그럼에도 꾸준히 음악 활동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오늘 골라온 서울 이곳은이 바로 그를 세상에 알린 히트곡이자 대표곡이에요. 1994년에 방영된 드라마 서울의 달 주제곡으로 그가 직접 멜로디를 썼습니다. 저는 오늘 이 가사의 밑줄을 그어볼게요. 외로움에 길들여짐으로 차라리 혼자가 마음 편한 것을. 어쩌면 너는 아직도 이해 못하지. 내가 너를 모르는 것처럼.

문득 마음을 멈추게 되는 오늘의 밑줄. 2026년 8월 27일 목요일 대사에 친 밑줄은요, 이 영화에서 골라봤습니다. 2022년에 개봉한 양자경 주연의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미국 이민자로 힘겹게 세탁소를 운영하며 살아가는 주인공 에블린이 어느 날 갑자기 평행우주 속 수많은 자신과 연결되어 각기 다른 우주를 바쁘게 오가며 세상을 구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을 충분히 사랑하고 있는가를 묻는 이 영화에서 저는 오늘 이 대사의 밑줄을 그어볼게요. 내가 유일하게 아는 것은 우리 모두 다정해야 한다는 거야. 다정함을 보여줘. 특히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를 때 말이야.

문득 마음을 멈추게 되는 오늘의 밑줄. 2026년 8월 27일 목요일 책에 친 밑줄은요, 이 책에서 골라봤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모습을 여러 갈래의 상상으로 자유롭게 그려낸 정보라의 소설집 너의 유토피아 중 한 구절입니다. 설마 믿지 않는다고 말하려는 건 아니지? 우주에 나와 있으면서 이 광활하고 무한한 공간을 아침 저녁으로 마주대하면서 어떻게 인간보다 더 큰 존재를 믿지 않을 수가 있어?

2026년 8월 27일 목요일 오늘의 밑줄에서 들려드린 노래들 알려드릴게요. 가사 읽힌 밑줄 다음에 들으신 곡 장철웅의 서울 이곳은, 김건모의 서울의 달, 조용필의 서울 서울 서울이었고요. 대사 읽힌 밑줄에 이어서 들으신 곡 벤 폴즈의 Still Fighting It, 오아시스의 Stand By Me, U2의 With or Without You였습니다. 책의 침밑줄과 함께 들으신 곡 조규찬의 믿어지지 않는 얘기, 이수영의 I Believe, 신승훈의 I Believe였어요. 목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목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 하셨어요. 오늘 마지막 곡은 브로콜리 너마저의 보편적인 노래입니다. 이 노래 들으며 인사드리죠. 오늘 밤은 평화롭게, 내일은 더 근사하게.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해마다 여름철이면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라디오나 TV를 수신해 기상예보와 진행상황을 숙지하고 호우에 대비해 대형공사장, 비탈면 등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나기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는 낙뢰도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정보를 미리 확인하려는 노력으로 낙뢰를 예방하고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폭염과 전염병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한낮에 뜨거운 햇볕과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식중독 원인균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여름에는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서 여름철 안전사고와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재해재난예방, 재난방송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잠시 후 자정에는 이본의 라라랜드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아이들은 사탕이나 초콜릿, 아이스크림 같은 거 참 좋아하죠. 그런 애들에게 어른들은 틈만 나면 단 것 좀 그만 먹어 잔소리를 하는데요. 생각해보면 단 음식은 애들보다 우리가 더 먹는 것 같아요. 찔리는 분들 계시죠? 애들이 계약을 했으니 하는 말인데요. 아이들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 이건 좀 하면서 살라고 잔소리하는 것들, 우리는 얼마나 지키면서 살고 있을까요? 나도 못하는 걸 애들에게만 강요하는 건 아닌지, 정작 내가 해야 할 걸 남에게 잔소리만 늘어놓고 있는 건 아닌지, 나 스스로에게 잔소리를 한다면 어떠세요? 아, 나는 귀가 따가울 것 같다. 라라 가족들은 어떠세요? 잔소리 들을 거 좀 많으신가? 목요일 이번에 라라랜드.

0: 이번에 라라랜드 오늘 잔소리 이야기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듣고 온 노래도 아이유 스롱이 함께한 잔소리였습니다. 잔소리라는 것이 말이죠. 참 묘해요. 잔소리하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관심인데 듣는 사람에게는 간섭이 될 때가 많으니까요. 잠시 후에 라라벨에서 이 얘기를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라 가족들의 소소하고 또 다정하고 웃기고 당황스러운 이야기들, 허탈한 이야기들 다 좋습니다. 지금부터 2시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콩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콩으로 보시는 분들은 제 얼굴이 보이는 화면에서요. 카메라 버튼 터치하시면 보이는 라디오도 스튜디오의 콩디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분입니다.
1: 판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4: 5스타 호텔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5: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6: 오래오래 락토핏
7: 종근당 건강
8: 건강기능식품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1: 베이글닷컴.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0: DS 대성하우징.
1: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3: 오늘도 라라랜드에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한 분 한 분 최고의 서비스로 모시겠습니다. 조카 차를 타고 점심을 먹고 왔는데 너무 잘 먹었나 봐요. 눈이 계속 감겨서 차 세워놓고 스트레칭 하는데도 눈은 계속 감깁니다. 8919님 보내주셨어요. 점심 뭐 드셨을까요? 식곤증이 오셨나 보다. 그리고 날씨가 따뜻하니까 졸음이 쏟아질 만도 하죠. 장대옥님, 여기는 대구입니다. 대구에서 문자 주셨어요. 시원하게 비가 내려서 비 내렸어요, 대구에. 기분까지 시원해지는 것 같아요 하시면서 문자 이렇게 또 날려주셨습니다. 이 희수님은요, 우리 신랑도 콩디님처럼 말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랬죠, 저랬죠, 이렇게 말입니다. 아이고, 그랬죠. 너무 좋아요, 콩디님 하시면서 이희수님. 남편한테 못 들으시는 거 제가 많이 해드릴게요. 그랬죠, 너무 힘들었죠. 그런 거 해주면 참 좋을 텐데, 그쵸? 박현아님, 이따가 인천공항에 친구 배웅해주러 갑니다. 정말 제일 친한 친구가 싱가포르로 이민을 가게 됐습니다. 언제 볼지도 몰라서 배웅해주러 공항에 갑니다. 눈물 흘리면 어쩌나 걱정이긴 한데요. 잘 보내주고 와야겠습니다. 박현화님이 문자 주셨어요. 아우, 쓸쓸하겠다. 보고 싶을 때 쉽게 못 보는 게 슬픈 거죠. 그쵸? 잘 주고 오세요. 그리고 또 싱가포르니까 우리 현아님이 시간 되실 때 또 친구 얼굴 보러 가면 더 반갑고 좋죠. 김수민이, 콩디님, 아들이 콩을 깔아주고 내일 군대 복귀한대요. 군대 복귀하기 전에 콩 깔아줬어. 너무 잘하셨어. 건강하게 잘 지내다 만나기를요. 김수민님이 보내주셨어요. 이 문자 한 줄에 살짝 걱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잘 마치고 올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른 점심을 샐러드 먹고 외근 2시간 갔다 왔더니 너무 배가 고프더라고요. 샌드위치 하나 흡입하고 땀 좀 식히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왜 이렇게 졸린 걸까요? 딱 그런 시간이잖아요. 왜? 눈이 안 띄어집니다. 아직도. 제 잠 좀 깨워주세요, 콩디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이건 뭘까요?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말도 엄청 빨라지네.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막 커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김진서님, 제가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잔소리가 큰 소리보다는 낫다고 봅니다. 어우, 암만요. 당연히 큰 소리보다 잔잔한 잔소리가 낫지. 가르칠 게 많다는 뜻이겠지요 하시면서 강을수님 보내주셨고, 나미님은 내 얘기인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사연을 보낸 줄 알았습니다. 잠깐 반성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잔소리 투성입니다. 오늘도 잔소리 준비 중인 거 안 비밀 하시면서 나미님 보내주셨어요. 우리 한지원님 출첵하셨습니다. 천안에 살고 있는 우리 한지원 씨 덥다고 문자 주셨고, 진짜 더워요. 이선아님, 콩디 안녕하세요 하고 아주 살갑게 말 걸어주셨습니다. 안선아님, 머리가 너무 꼬불꼬불해요. 매직기가 다 풀렸나 봐요. 곱슬기가 심하거든요. 아, 곱슬기가 심하신데 매직 스트레이트 하셨구나. 네, 이제 파마기가 다 가시니까 펌기가. 미용실을 가야 하는데 뭐가 이렇게 바쁘다고 갈 시간이 없나 모르겠습니다. 맨날 집, 회사 반복만 하는데 말입니다. 큰맘 먹고 머리를 싹둑 잘라버려야겠습니다. 오, 나 강추. 안선아님. 어울릴지 안 어울릴지 보지도 않아놓고 무조건 강추래. 아, 무조건 강추라기보다는 저는 헤어스타일을 좀 과감하게 바꾸는 거 기분 전환도 되고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그런데 저 샵 가야 되거든요. 근데 아, 뭐가 이렇게 바쁘다고. 이걸 못 가고 있습니다. 우리 제클린이 빨리 오라고. 뭐 하는 거냐고 맨날 호통을 치는데. 왕채유님, 띵동. 천천히 가을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네요. 주말 지나면 더 빨리 가을이 오겠죠? 하시면서 왕채유님 보내주셨어요. 6959님, 까만콩디 안녕하세요. 팔찌는 갖고 싶고 글재주는 없고 해서 고민하다가 방송용으로 그렇게 뭐 이쁜 표현은 아닌 것 같아서 건너뛰겠습니다. 여튼 글을 보냅니다.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염치가 없어 보내기 누르기 망설여집니다. 네, 누르셨네? 언제나 즐겁고 개성 있는 방송 잘 듣겠습니다. 6959님 보내주셨어요. 글재주 있으신데요? 아주 시원시원하게 표현을 좀 해주셨습니다. 글재주 있으십니다. 제가 비즈팔찌 만들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목 사이즈 좀 따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안선아님, 왕채유님, 그리고 박현아님, 장대웅님에게 제가 시원한 커피 한 잔 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 문자 받겠습니다. 제가 적절한 타이밍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 속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저는 여러분들의 사연을 한 통이라도 더 전해드리려고 정말 눈에서 레이저 나옵니다. 어떤 분들의 사연을 소개할까? 그러니까 문자 폭탄 여러분들 많이 터쳐주시기 바랍니다.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조곤과 가인이 함께 부릅니다. 이 노래 좋아요. 우리 사랑하게 됐어요.

사소한 고민부터 인생 이야기까지 우리의 생각으로 세상의 밸런스를 맞춰보는 시간입니다. 라라 밸런스 타임 라라벨. 오늘은 유체 이탈하여서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본다면 어떤 잔소리를 하게 될까? 라라벨 오늘 주제, 나를 향한 셀프 잔소리!

보면 못마땅한 게 하나 둘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완벽한가요? 아니죠. 다 잘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은 스스로에게 셀프 잔소리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4살 내가 꼬집으면 남이 할 때보다 안 아픕니다. 저 꼬집어 보니까 그러네요. 남이 꼬집었다 하면 아팠을 것 같은데 덜 아픕니다. 셀프니까 너무 가혹하게 말고 살살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전화 좀 그만해라. 그리고 쇼츠 그만 좀 봐라. 뭐 이런 것들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커피를 조금 줄이자. 오늘 벌써 몇 잔째야? 이런 잔소리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여튼 나를 향한 셀프 잔소리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라라벨 오늘은요 햄버거 쿠폰 준비해놓고 여러분들의 사연 기다리겠습니다. 노래 두 곡 듣겠습니다. 트러블 메이커 그리고 G-Dragon의 트러블 메이커 준비되어 있고요. G-Dragon과 김윤아 씨가 함께한 노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 두 곡 다 제가 너무 사랑하는 곡이다. Missing You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 라라 밸런스 타임 라라벨 주제는 셀프 잔소리가 되겠습니다. 공사 2

2255님 듣고 계실까요? 안녕하세요. 콩디. 신혼 1년차 직장인입니다. 아주 깨가 쏟아질 때겠죠? 저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남편이 하는 거 왜 이렇게 불안하고 못 믿어온지 모르겠어요. 크크크. 심지어 똑같은 집안일을 하더라도 남편이 하면 몰래 몰래 검사하러 가는 저는 전생에 빨간펜 선생님이었나 봐요. 그래도 1년 차 토닥토닥 남편이랑 오래오래 평생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문자 던져주셨습니다. 0425님 그리고 김규리님 콩 가입 끝났으면 이제 소파에서 일어나 청소기 좀 돌리자 청소 좀 하자 이런 잔소리를 셀프로 한다는 거죠. 양말 좀 뒤집어 벗지 마라 어? 상식님 늘 양말을 그냥 휙 벗으시나 보네. 임채영님은 셀프 잔소리 아니 진짜로 저녁 먹고 러닝하고 들어와서 또 먹는 거 왜인데? 그러지 말자. 진짜 밤 11시 이후에는 뭐 먹지 말자. 응? 하시면서 임채영님 저녁 먹고 러닝하고 돌아와서 또 먹는 거 왜인데? 왜 드셨을까? 러닝을 왜 하셨을까? 그 진짜 밤 11시 이후에 뭘 드신다고요? 임채영님? 그러면 위가 계속해서 돌아가야 되잖아. 이거는 조금 많이 오시다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콩디. 저는 책을 사놓고 읽질 않아요. 이 책 왜 산 거니? 이제 책 사지만 말고 읽어라 하고 자신에게 말하고 싶어요. 9971님 보내주셨어요. 밥 먹고 양치 좀 잘하자. 아이들한테는 잔소리하는데 자신한테는 커피 먹고 커피 마시고 해야지 하면서 미룹니다. 1339님 이렇고 그리고 밍밍이님은요 셀프 자기 전에 불 끄고 어두운 방 안에서 핸드폰 좀 그만 보자. 어? 그러다 시력 훅 간다 하시면서 밍밍이님은 이렇게 셀프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어두컴컴한 데서 휴대폰 불빛 굉장히 눈에 안 좋다고 하죠. 굉장한 피로를 준다고 해요. 진짜 그러다가 시력 훅 간다. 그리고 조은미님 장바구니에 넣어놓고 고민하는 건 좋은데요. 매일 들어가서 가격 확인할 거면 그냥 사든가 지우든가 하라고 하시면서 조은미님 보내주셨습니다. 가격 확인만 하셔. 그리고 강부애님 중딩 아들과 대화할 때 급발진 좀 하지 말자. 아 급발진이 자꾸 되시는 거죠. 아들도 말하잖아. 엄마 급발진 하지 말라고. 강보혜님 얼마나 답답하면 급발진이 되겠습니까. 동학님 오셨습니다. 물건 좀 잘 챙겨 다녀라. 제발 좀. 핸드폰이며 안경이며 지갑이며 자꾸 소지품을 여기저기에 두고 다녀서 하루 종일 물건 찾으러 다니는 게 일상입니다. 나이 탓인가요? 흑 하시면서 김동학님 보내주셨는데 그럴 때 조그만한 이런 파우치를 좀 다 갖고 다니시면 어떨까 싶은데 그러면은 뭐 핸드폰, 안경, 지갑 이런 것들 막 찾아 나설 일 없을 것 같은데 우리 김동학님. 매번 맨손으로 다니시나 봐요. 그리고 그만 좀 우리 백용기님 뭘까요? 셀프 가로닫고 그만 좀 콩디한테 팔찌 달라고 하지 말자. 하나 사자. 그리고 아내한테 콩디가 해줬다고 하자. 아 놔. 괜찮습니다. 그리고 저는 괜찮습니다. 진짜 이 비즈 팔찌가 갖고 싶고 또 이유가 확실하고 그게 있으면 이래저래해서 너무 행복할 것 같다? 그러면 저는 저 조금 시간 내면 됩니다. 이쁘게 따서 한땀한땀 엮어서 여러분들에게 채워드리고 싶습니다. 제 마음이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달콤 사탕님
눈썹 안 그려진다고 화내지 말자. 차분하게 그리면 잘 그려져. 달콤 사랑님 보내주셨어요. 여기에서 버즈의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준비했거든요. 이 노래 듣고 와서 계속해서 셀프 잔소리 엿보겠습니다.

0: 신나는 노래, 힘있는 노래 듣고 왔습니다. 버즈,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듣고 왔고요. 오늘 라라벨 셀프 잔소리 받아보고 있습니다. 이수빈님 지금 듣고 계실까요? 이거 진짜 맞는 말 같아요. 몸매 좋을 때 관리하자. 젊음 있고 막 먹다가 비싼 돈 들이고 온갖 주사로 아파가면서 빼는 거 아무 의미 없다 하시면서 이수빈님 보내주셨어요. 몸매 좋을 때 관리하십시오. 김선아님, 집이 모델하우스처럼 깔끔하지 않아도 괜찮아. 몸이 너무 피곤한데도 외출하고 들어오면 청소하고 정리부터 하고 이젠 좀 내려놓자. 오늘도 바쁘게 살았잖아. 먼지는 내일 닦아도 되고 물건 하나쯤 나와 있어도 괜찮아. 제발 쉬자 선아야 하시면서 셀프 잔소리 어우 길게 늘어나 주셨습니다. 김선아님 깔끔하신가 보구나. 뭔가 조금이라도 지저분한 거 못 보시는 거야. 성지은님 제발 그때그때 바로 좀 치우자. 쌓아두면 냄새나고 벌레도 생겨. 제발 하시면서 성지은님 반대되는 그런 내용이죠. 쌓아두는 거 좋아하시는구나. 그리고 사랑해 이유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 남편에게 화난 걸 왜 아들에게 화풀이하니? 아드님 억울하시겠는데? 기분이 태도가 되지 말자? 아들이 뭔지야 하시면서 아들이 진짜 뭔지예요? 사랑의 이유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이 보내주셨습니다. 혜정님은요. 핸드폰 좀 그만 떨어뜨려라. 액정 가는 게 몇 번째니? 정신 차려! 나도 그런데 정말 이 액정 간 게 몇 번째인지 몰라요. 근데 저 되게 좋게 해주신다고 보호필름인가? 보호필름 강력 그 보호필름 그 뭐죠? 사생활 보호필름? 붙여주셨는데 와 이거 은근히 불편하더라고. 나는 무슨 사생활 뭐 이거 봐도 재밌을 비밀이 없는데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드렸는데 지금 사용해보니까 조금만 빗나가도 잘 안 보여요. 이거 엄청 불편하네. 그럼 떨어뜨려야 되는 거야? 깨지게? 그래서 한번 좀 바꿔야 되나? 아무튼 쓸 때까지 좀 익숙해지겠죠? 근데 불편하더라고. 처음 써봤는데. 나는 사생활 비밀 같은 거 없는데. 고윤아님, 하이닉땡 그만 들여다보자. 사실 안 샀거든요. 크크크크. 근데 왜 자꾸 찾아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포기해 이제 하시면서 고유나님 사지도 않았는데 혹시나 사볼까? 뭐 이런 거와 싸우시는 것 같아요. 장종성님 아들이 운동하자고 할 때 운동 좀 하자. 나중에 같이 안 놀아준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누군가가 옆에서 운동하자는 게 얼마나 좋은 건데 빨리빨리 일어나셔서 운동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하나93님은 콩디 도시락 가게에서 일하며 애청합니다. 도시락 주문 안 들어올 때마다 땅이 꺼져라. 한숨 쉽니다. 그때 얘기합니다. 한숨 쉬지 말자.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주문 안 올 때 좀 쉬자. 라고 셀프 잔소리를 하신대요. 맞아요. 얼굴 찌푸리지 말고 한숨 그만 쉬시고 얼굴이 안 예뻐진다고 아름다운 얼굴을 유지하려면 너무 찌푸리지 마시고 많이 웃고 한숨 많이 내쉬지 않으셨으면 해요. 근데 다 알면서도 뭐 모르시겠어요. 다 알면서도 안 되는 거죠. 아들 방 환기 좀 자주 시키라고 이야기를 해도요. 그냥 똑같습니다. 중2병 걸린 아저씨 냄새 화생방을 미리 연습하나 봐요 하시면서 7418님도 보내주셨습니다. 김순종님 순중님이 주셨는데 셀프 잔소리 이제 굿즈 좀 그만 사자. 이미 예쁜 쓰레기 집에 차고 넘치잖아. 그거 버리는 것도 일이야 하시면서 셀프 잔소리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라라밸런스 타임 라라벨 누군가에게 잔소리하는 게 익숙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오늘은 자신에게 셀프 잔소리 주제로 한번 여러분들을 찾아가 봤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들 뽑아서 이번에 라라랜드 선곡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라라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가킹즈 윤도현 씨가 함께 노래합니다. 여행길.
1: Ladies and gentlemen, Mr. Yoon Do Hyun. I'm right here.

0: 자벌레 김재에서 이현미님이 사진과 함께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콩디 저희는 내일부터 비가요 3일간 온다고 해서 추수 중입니다. 어, 너무 넓다. 이렇게 또 사진까지 보내셨습니다. 파이팅입니다. 그리고 6973님 아, 오늘 저녁 재료인가요? 호박도 좀 보이는 것 같고 뭐 양파도 좀 보이는 것 같고 이렇게 또 오늘 메뉴를 찍어서 보내셨습니다. 아, 배고프게 하네. 그리고 6978님 아유 최고 최고 하트 뿅뿅뿅 이모티콘 잘 받았습니다. 0640님 이거 뭐야? 경기교통공사 시흥시 똑버스 운행 시작! 운행 시작이래요. 안전 운행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콩디 안녕하세요. 오늘도 출첵합니다. 오늘은 정말 너무나도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콩디는 취미가 뭔가요? 왠지 저처럼 아기자기한 취미를 가졌을 것 같네요. 하시면서 0864님 보내주셨습니다. 허, 오, 뭐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멀리 찍어서 보내주셔서 잘은 모르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무언가가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허, 손재주가 좋으신 것 같아요. 2시간 마법 속으로 부탁드려요. 0864님 사연 그리고 사진까지 잘 받아봤습니다. 콩디 오늘도 출첵했어요. 지금 카페에서 알바 중인데 2시간 동안 잘 들을게요. 1865님 보내주셨고 콩디 벌써 8월 27일입니다. 시간이 금방 가네요. 오늘은 다 좋아하는 간장 삼겹구이. 아 맛있겠다. 오이 미역 냉국하고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저녁 메뉴 밝혀주셨어요. 맛있겠습니다. 밥상이 아주 화려하겠는데요. 4283님 보내주셨어요. 8655님 언니 저 차 바꾸고 라디오 채널 돌리다 언니 목소리 듣고 반가워서 퇴근길에 함께 할게요 하셨습니다. 아 오늘 새차 바꾸셨어? 어 라디오 채널 돌리다가 이번에 라라랜드를 발견한 거죠. 그래서 너무 반갑다고 이렇게 또 문자 던져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새 차니까 사고 없이 늘 안전운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든 좋은 게 좋은 거고 사고 없이 늘 행복한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문성희님도 문자 주셨고 지채은님도 문자 주셨는데 잘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이번에 라라랜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0: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1: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2: 하모니랜드
1: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2: 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1: 8월 마지막 주 커피 트렌드가 세택으로 모인다. 서울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스페셜티 커피부터 베이커리 디저트, 카페 창업까지. 커피가 더 특별해지는 순간을 만나보세요. 8월 27일부터 30일 하계울역 세택에서 만나요. 미래의 전람.
4: 8366님, 저는 제주인데요. 시원하게 비가 내리고 나니 엄청 큰 무지개가 떴습니다. 또 어마어마한 무지개를 또 이렇게 보셨군요. 기분 좋아서 남편 회사에 데리러 가고 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시겠네요. 8366님. 콩디 언니 안녕하세요. 여기는 소파 공장이에요. 저는 가죽 재단을 하는데요. 저희 부서에는 언니의 그랬 하는 말투에 너무 행복해하는 춘식 오빠가 있습니다. 언니의 말투에 업무 능력이 향상되니 그랬죠 좀 많이 해주시고, 춘식 씨 행복했죠? 또 한번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하시면서 7509님이 문자를 날려주셨습니다. 우리 춘식님, 그랬죠. 이 말투가 그렇게 좋으셨어요. 우리 춘식님 항상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업무 능력이 향상된다고 하니 많이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춘식 씨 그랬죠. 행복했죠. 그리고 2348님, 안녕하세요 콩디. 36개월 아이가 오늘 어린이집에서 1박 2일 캠프를 떠났습니다. 아이고, 36개월 아이가요. 매일 아이 하원차 기다리며 라라랜드 들었는데 오늘은 4년 만에 신랑과 영화 보러 가는 길에 듣고 있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바다가 너무 예쁘네요. 아이가 보고 싶지만 웃음이 멈추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하시면서 2348님 모처럼 데이트 잘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아, 매일 보는데도 아이는 천사 같으니까 또 보고 싶은 거죠. 김동률 씨의 출발, 이번에 라라랜드 끝곡입니다. 1부 끝곡입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고 저희 분은 2부로 건너오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가야지.

눈부신 아침의 시작부터 세상이 잠든 밤의 끝까지 추억의 노래와 이야기로 가득한 KBS 이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우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본의 라라랜드 모두 행복해져라 우리들의 행복한 6시 이슬기의 해피타임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호의 드림팝 하루 끝에 다정한 미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운전을 시작한 지 2시간이 지났다면 휴식이 필요합니다. 고속도로 사망사고 원인 1위,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망률은 음주운전 사고의 2배에 달합니다. 단 3초만 졸더라도 84m를 무의식 상태로 주행, 만취 상태로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졸음운전은 제동 없이 추돌하는 만큼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졸음운전 사고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운전하기 전 충분한 수면과 휴식이 필요하며 과식은 졸음의 원인입니다. 운전 중 간단한 간식 섭취는 졸음을 물리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행 중에는 30분마다 환기를 해주고 2시간에 한 번씩 휴식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졸리더라도 갓길 정차는 금지입니다. 가까운 졸음 쉼터나 휴게소를 이용하세요. 졸음운전, 최고의 예방법은 잠깐의 여유입니다.

잠시 후 1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2부 첫 곡이었습니다. 악동 뮤지션의 소문의 낙원 듣고 왔어요. 9772님 오늘도 지각을 했습니다. 아우 지각하면 어때요? 그래도 남은 한 시간 보너니랑 힐링할게요 하셨고 임금자님은 같이 가요. 저는 왔죠요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퇴근 시간 30분 전 목요일은 지치고 힘들어요. 라는 사연도 우리 금자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이소영이 먼저 와서 기다렸죠? 라라랜드 맨 앞줄 사수라고 문자 던져주셨습니다. 우리 고혜경님도 어김없이 찾아와 주셨고요. 조유정님 문자 잘 해봤습니다. 김은희님 아들이랑 듣고 있는데요. 아들이 듣고 있다가 좋아하는 노래 나온다고 아주 좋아하네요. 홍정아님도 오셨습니다. 지금 막 들어오셨다고. 오늘 바쁘셨나 봐요. 그리고 박미영님 폭염은 언제까지일까요? 이제 사악한 폭염도 사라지겠죠. 조금만 기다리면 사라지지 않을까요? 입추가 지난 지도 오래인데 많이 덥네요. 그리고 4814님 여기는 구미입니다. 이번 언니 비가 막 퍼부어요. 허, 시원하겠네. 근데 차들이 전조등을 안 키네요. 안 보이는데 제발 켜라고 해주세요. 허, 비가 막 퍼부을 때는 이 전조등을 켜야죠. 그래야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데 자 비가 막 퍼붓고 있는 곳에서 운전을 하고 계신 분들 다른 운전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몸을 귀한 몸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전조등 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녕하세요. 라라랜드 듣습니다. 5146님 보내주셨고 어머 제 이름이 불려진 것 같아요. 맞나요? 잘못 들었나 하시면서 지채은님 아우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 지채은님 제가 시원한 커피 한 잔까지 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이님, 오늘 우리 딸 아들 각각 회장, 반장 된 기념으로 가족들끼리 월남쌈 해먹기로 했습니다. 아, 월남쌈 맛있겠다. 저는 못 먹는 게 없어서 이 시간에 저녁 메뉴 올라오잖아요. 그럼 진짜 너무 괴로워. 그리고 조유정님도 문자 보내주셨고 홍은경님 뽀년이 사무실에서 간식 타임 가자는데요. 떡볶이 순대 튀김 사다리 타기 해서 한 사람 몰빵했는데 제가 당첨됐습니다. 이왕 쏘는 거 음료도 쐈는데 다들 센스 있다고 엄지쳐 해주네요. 별거 아닌데도 기분이가 너무 좋네요 하시면서 홍은경님 혼자 다 쐈어. 잘하셨네요. 그리고 0554님도 콩디 따라서 2부 왔지요. 소낙비가 내려서 시원합니다. 콩디 방송도 선곡들도 시원하네요 하시면서 문자 이렇게 또 잊지 않고 던져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콩콩 디스크 자키로 여러분들을 찾아가겠습니다. 콩디의 선곡에 라라 가족들의 릴레이로 달리기를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콩 KBS 플러스 뭐라고요? 맞습니다. 공짜. 공짜입니다. 에브리바디 엑센 코리아에서 시계 무드등 무선 충전 패드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이상은요 이번에 라라랜드에서 드리는 선물이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대 이번입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될걸? 할인 훌라면.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1: 복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 거점.
2: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렌.
1: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2: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1: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3: 대한민국 대표 창업 플랫폼 마이프차가 주최하고 미래전람이 주관하는 마이프차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 프랜차이즈 브랜드 홍보부터 가맹점 모집, 상권 분석의 기회가 한자리에.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 마이프차 프랜차이즈 박람회에서 시작하세요. 미래전람.

콩디가 고른 두 곡의 노래가 라라 가족들의 선곡으로 완성체가 되는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정해본 콩콩 테마는요, 가만히 들으려고 해도 몸이 먼저 반응하는 노래들 너무 많습니다. 오늘 테마는 둠칫 둠칫 송이 되겠습니다. 둠칫송. 처음에는 손가락으로 박자를 이렇게 탑니다. 그러다가 어깨가 막 들썩이고 발끝도 까딱까딱 하게 됩니다. 결국 몸 전체가 리듬에 접수되는 노래 여러분들 너무 많죠? 라라 가족들을 리듬 타게 만드는 둠칫송. 어떤 노래가 떠오르는지 문자로 알려주세요.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콩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오늘도 콩콩다방 커피 쿠폰 줄 세워놓고 여러분들의 선곡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콩콩 디스크 자키. 자, 오늘 콩디가 고른 둠칫송 뭘까요? 일렉트로닉 팝 한 곡 만나보시겠습니까? Like you didn't bring my tempo up again. My head's 내가 데리고 왔어 이 노래. 2022년에 태어난 곡입니다. 앨런 워커의 The Drum.

이 노래도 데리고 왔죠. 우리 그 전에 8695님 요즘 줌바 댄스를 못 가는데 줌바 댄스에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노래가 나오니 퇴근길 차 안에서 둠치둠치 신나요 하셨습니다. 신났죠. 이 노래도 신납니다. 샤키라의 와카 와카. 2010년 남아공 월드컵을 떠올려 보게 되죠. 전 세계가 같은 동작으로 춤추게 만든 진정한 둠치송이 되겠습니다. 샤키라는 이 뮤직비디오를 찍다가요 스페인 수비수죠 피케를 만나서 연인이 됐습니다. 샤키라의 인생을 움직여버린 노래이기도 합니다. 샤키라 목소리 한번 만나보죠. 아주 좋습니다. 와카와카.

2892님이 제목부터 댄스를 부르잖아요. 이 노래 들으면 목이 먼저 리듬을 탄다 합니다 하시면서 2892님 보내주셨어요. 아, 언젠가 이 노래를 데리고 와야지 했는데 데리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톤스앤아이의 댄스 몽키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호주 출신 여성 싱어송라이터입니다. 한번 만나보시죠.

0: Peace up. A-Town down. Yeah, yeah.
1: 우리 임혜정님, 어셔의 예! 예능 프로그램 엑스맨에서 댄스타임 하면 무조건 나오는 곡입니다. 그래서 바로 댄스가 생각납니다. 임혜정님이 보내주셨어요. 2004년에 태어난 노래입니다. 어우, 좋습니다. 어셔의 예!

이 노래를 김영수님 언타이틀의 날개. 콩지, 과연 이 노래 듣고 그냥 있을 수 있을까요? 없지 없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8754님 매일 차에서 듣는데 번호를 몰랐어. 지금 들으면서 해봅니다. 퇴근길 항상 듣고 있어요. 너무 밝은 목소리 좋습니다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언타이틀의 노래 띄워드리죠. 날개.

콩콩 디스크 자키 어떠셨어요? 시원하셨습니까? 오늘 저 까만콩 이모니 데리고 온 두 곡은요. 앨런 워커의 더 드럼 띄워드렸고 이어서 샤키라의 보이스도 너무 멋있고 여자도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와카 와카 듣고 왔고요. 우리 라라 가족 여러분들이 다음 곡으로 만들어주신 곡은 돈스앤아이의 댄스 몽키였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가 나올 줄이야. 어셔의 예 신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언타이틀의 날개까지 듣고 왔습니다. 남은 오후 모두 파이팅 해요. 모두 함께 둠칫 둠칫 오예 백이명님 보내주셨어요. 신나는 노래 들으면서 저녁 반찬 준비합니다. 신나 하셨습니다. 신났죠. 우리 한숙경님 그리고 올라님 모던 토킹의 브라더 루이 듣고 싶다고 신청하셨습니다. 최은지님 콩디 오늘도 콩디 덕분에 신나게 하루 마감해 갑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67세입니다. 처음으로 라디오 방송에 노크를 해보신대요. 재밌었죠? 재밌으셨어요? 8754님 문자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라디오 방송에 노크를 했는데 그게 이번에 라라랜드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운전 중에 답장합니다. 근데 운전 중이시니까 늘 안전 운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063님. 가요 프로에 팝이 나오는 건 다른 시간대에 팝 프로에 대한 아유 신나는 노래 그냥 듣자 우리 0063님. 그리고 허장윤님 브라더 루이 가자 하시면서 이렇게 또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콩콩 디스크 자키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요 선물 받으실 분들 뽑아서 이번에 라라랜드 선곡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은 뭐가 됐던 장르 불문하고 들으면 좋은 거예요. 오늘 끝곡은요 모던 토킹의 노래 브라더 루이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고 오늘 콩콩 디스크 자키 문 닫겠습니다.

0: 날 문득 떠오른 그 노래, 그 한 곡에 담긴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가요? 너도 나중에 꼭 너 같은 딸 낳아라. 어릴 때 엄마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말이다. 그때는 그게 무서운 말인지 몰랐다. 좋지, 나처럼 예쁘고 똑똑한 딸 낳으면 아우 너무 좋지. 그래, 꼭 낳아라. 꼭 닮은 애 둘 낳아라. 알았지? 그리고 나는 민서를 낳았다. 엄마의 소원은 아주 정확하게 이루어졌다. 민서야, 숙제부터 하고 놀아야지. 어? 엄마는 맨날 숙제 얘기만 해. 엄마는 어릴 때 숙제 잘했어? 그럼 엄마는 학교 갔다 오면 책가방부터 확 열었지. 아유 아유 뭘 열어 뭘 열기는. 어? 가방도 안 가져간 날이 다 있구만. 아이고 참. 민서를 보러 온 엄마가 내 과거를 폭로하기 시작했다. 할머니 진짜요? 숙제 안 했다고 어? 배 아프다면서 방바닥을 떼굴떼굴 굴렀어. 아유 엄마 정말 별 얘기를 다 하네 애 앞에서. 엄마 나도 오늘 배가 좀 아픈 것 같아. 야 너는 멀쩡해. 엄마 딸이라 그런가 봐. 며칠 전에는 외출 준비를 하는데 민서가 옷장을 죄다 뒤집어 놓고도 입을 옷이 없다는 거다. 민서야 어제 새로 산 원피스 있잖아. 그거 이쁘잖아. 아니 그거는 있는데 아는데 오늘 기분이랑 안 맞아. 아니 기분에 맞는 옷이 대체 뭔데? 아니 엄마는 몰라도 돼. 설명하려면 길어. 집에 와 계시던 엄마가 또 슬며시 끼어들었다. 너도 그랬어. 어? 소풍 전날 새 옷이 마음에 안 든다고 울고불고 아유 얼마나 나를 괴롭혔는지. 엄마 아 제발 애 앞에서 그만 좀 해. 할머니 좀 더 해봐봐. 아주 흥미진진하다. 그냥 머리가 지끈지끈하다. 아니 누굴 닮아서 이렇게 말을 안 듣는 거야. 누굴 닮기는 딱 너를 닮았구만. 하는 짓이 어쩜 그렇게 똑같니? 응? 엄마는 세상 고소하다는 얼굴로 웃으셨다. 이제 내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겠냐? 어? 아이고, 내가 정말 너 키우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잠깐만 그럼 나도 엄마 닮아서 그랬다는 거야? 어? 그러네. 시작은 할머니였네? 아유 아니지. 할머니는 얌전했어. 무슨 소리야? 그건 아니지. 나 어릴 때 할머니도 엄마한테 그랬던 것 같은데? 피는 못 속인다더니 어쩜 이렇게 닮았나? 나는 생긴 거 말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엄마도 나처럼 속 썩였네. 아이고. 결국 우리 집에 말썽 유전자는 3대째 성실하게 내려오고 있는 것 같다. 그날 밤 잠든 민서 얼굴을 한참 바라봤다. 말은 안 듣고 고집은 세고 말대꾸는 어찌나 야무진지. 그래도 웃는 모습만 보면 가슴이 마음이 사르르 풀리는 걸 보니 이 마음까지도 난 우리 엄마를 꼭 닮았나 보다. 잘 때는 천사 같은 민서에게 조용히 속삭였다. 민서야 너도 나중에 꼭 너 닮은 그런 딸 낳아?
1: 싫다. 그런 딸은 너무 싫은데 나는 아들 낳을 거야.
0: 아니 민서야 너 같은 딸 꼭 낳아야 돼. 속을 아무리 썩여도 얼마나 예쁜데. 내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나도 고슴도치 엄마인가 보다.

오승지님의 어떤 가요에 이어서 듣고 온 곡은 블락비의 헐이었습니다. 우리 오승지님에게 제가 까먹을지 모르니까 시계 무드 등 우선 충전 패드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신혜님, 민서들 특징인가 봐요. 저희 집 민서 얘기하는 줄요. 오늘 아침에는 체육이 없다면서 학교 가기 싫다. 체육이 없다고. 학교 가기 싫다는 민서 여기 또 있습니다. 엄마는 왜 숙제해라, 씻어라, 정리해라 잔소리하냐며 투덜투덜 하는데 민서들아 엄마 말 좀 듣자 하시면서 오신혜님 오늘 어떤가요 들으시고 이렇게 후기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송승혜님 왠지 이 이야기의 끝이 어떻게 끝날지 알 것 같은? 저 역시 엄마에게 같은 얘기 듣고 딱 닮은 딸을 낳았죠. 그래서 전 딸에게 너 닮은 딸 낳아라 주문 안 걸어요. 그 주문이 무서운 걸 알거든요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5300님 저희 집 얘기하시는 줄? 부전자전이라더니 아빠와 아들에게 똑같은 잔소리를 하게 되는 이 우픈 상황을 씻어라 일찍 자라 단 거 좀 그만 먹어라 유전자의 힘은 얻지 못하는 건가요? 크크 하셨습니다. 김수미님 저희 엄마도 그런 말씀 하셨는데 이제 하늘의 별이 되셨습니다. 그립고 보고 싶어요 하시면서 후기 또 남겨주셨습니다. 나만 알기 아까운 재미난 얘기 특별한 추억이 떠오르는 한국의 노래가 있다면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 어떤가요?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사연 남겨주시면 제가 정말 여러 명의 연기를 한번 살려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아라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너 때문에 미쳐.

수원에서요. 표창구님이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보는 라디오 처음 보고 있는데 재밌네요 하시면서 춤을 좀 보여줘요 하셨습니다. 춤추고 앉았는데 또? 표창구님 문자 잘 받았습니다. 응답한 2009님 오늘 너무 신나요 하시면서 문자 보내주셨고 조영애님 콩디 남편은 지인과의 약속으로 방금 저녁 식사 장소로 가고요. 혼자 저녁 메뉴로 부추전에 막걸리? 부추전에 잘 어울리는 궁합이죠. 막걸리. 꿀 한 숟가락 넣고 혼술 하려고 진짜 지금 만들고 있어요. 조영애님 보내주셨어요. 박광호님.

님도 문자 보내주셨어요. 이분입니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이분입니다. 여기 오랜만에 들으니까 듣기 좋다고 하시면서 박광호님 보내주셨어요. 오신혜님, 통디, 퇴근 후에 배고파서 간식 창고를 열었는데 빈 봉투만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물어봤더니 다 먹었다고 미안하대요. 분명 내 돈 내 산인데. 저는 맛도 못 봤는데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맛있는 거 사면 얼른 먹어야 돼요. 5014님, 뽀니 누나, 저 내일 프리미어 축구를 직관하고 싶은 중2 아들 꿈 이뤄주러 늦은 휴가를 런던으로 떠납니다. 재밌겠다. 프리미어 축구. 문세윤한테 문세윤한테 비행기 틀어주세요 하시면서 문자를 보내신 것 같아요. 오타 같습니다. 5014님 어찌 됐건 프리미어 축구 와 직관하러 가신다고요? 너무 좋으시겠다.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어떠셨는지 후에 문자도 좀 보내주세요. 전미경님 4시만 되면 여기를 찾아옵니다. 근데 살짝 소외감을 느낍니다. 오늘은 안 올까 하다가 그래도 또 여기로 향하네요. 나름 글 쓰고 설레면서 기다리는데 설레면서 기다렸어. 우리 전미경님 매번 실망만 하고 돌아간다고. 실망하고 왠지 친구들 틈에 끼지 못하고 밖에서 맴도는 그런 느낌이라고. 그랬죠. 소외감 느꼈죠. 우리 전미경님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원한 커피 한 잔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편안하게 푸시기 바랍니다. 이쁜 원단으로 다시 돌아오셨으면 좋겠어요. 곽영희님, 콩디 오랜만입니다. 남편이 염증으로 2주도 넘게 입원해 있다가 내일 퇴원합니다. 어우, 축하합니다. 앞으로 건강 잘 챙겨야겠어요. 그리고 콩디님, 제 이름도 불러주세요. 연주와 힘내 한 번만 불러주세요. 9578님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듣고 계십니까? 힘이 필요하십니까? 그대 연주환님 파이팅입니다. 앞으로도 자주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한수진님도 보내주셨고 그리고 조윤성님 문자 잘 받았습니다. 라라 애청자라고 소영님도 이렇게 또 문자 보내주셨어요. 오늘 끝곡은요 서태지와 아이들의 환상 속의 그대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고 저희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4시에 여러분들 만나러 오겠습니다. 이상 이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0: 어릴 때 친구와 재잘거리던 이야기, 함께 흥얼거리던 노래 기억나세요? 지친 일상 속 점점 잊혀져가는 당신의 추억을 KBS 이라디오에서 찾아보세요. 추억의 노래와 이야기로 가득한 KBS 이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상쾌한 하루의 시작.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우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본의 라라랜드. 퇴근길 우리들의 행복한 6시, 이슬기의 해피타임.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호의 드림팝. 고단했던 하루를 포근히 감싸줄게요.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잠드는 순간까지 당신이 좋아하는 음악, 당신의 이야기로 가득한 KBS 이라디오와 함께하세요. 음악이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KBS 이라디오와 함께합니다.
1: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 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기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 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해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상황 시 사용하세요. 우리의 작은 관심 하나로 실내 화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2: 사랑하기 때문에 KBS
3: 잠시 후 2시에는 팝스 프리덤을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사람들의 취향은 조금씩 변해가죠. 예전에는 더 빠르게, 더 새롭게, 더 화려하게 사는 것이 중요했다면 요즘은 천천히 걷고 편안하게 입고 부담 없이 먹고 자연스럽게 쉬는 시간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해요. 이탈리아어로 할머니를 뜻하는 논나에서 나온 논나 맥생이라는 말도 생겼다고 하죠. 유행을 따라가기보다는 느리고 자연스러운 일상 속에서 내 몸과 마음이 진짜 편안하다고 느끼는 삶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극적인 하루보다 속 편하고 몸 편한 하루가 더 좋아지는 것. 그대는 어떠세요? 안녕하세요. 팝스 프리덤 김보민입니다.

0: 빌리 홀리더의 목소리였습니다. I'm a fool to want you로 KBS 라디오 밥스 프리덤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래 걸어도요 발이 편한 신발을 찾고 몸을 압박하는 옷 대신에 편안한 실루엣을 속을 불편하게 만드는 포만감 가득한 음식보다 부담 없는 식사를 찾는 건 어쩌면 몸 편하고 마음 편한 게 최고일지도 모르겠네요. 밥스 프리덤입니다. 음악도 그렇게 편안한 음악으로 그대의 마음을 다독여드리고 싶네요. 어떤 노래 좋으세요? KBS 라디오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밥스 프리덤 클릭하시고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사연과 신청곡 올려주시면 정성껏 소개해드리겠습니다. HY로 시작해서 6호로 끝나는 그대 한 시간 동안 에너지 충전 듬뿍 받고 갑니다. 내일도 행복하게 기다릴게요 하셨고요. Y5로 시작해서 79로 끝나는 그대는 봄이 나나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저 여기 있습니다. 그대들과 함께 또 이 시간 하죠. 이런 재즈의 느낌이라면 마음도 한결 편안해지지 않을까요? 어스리의 캔털루프 하고요. 브랜포드 마샬리스 쿼텟의 모베럴 블루스 듣고 오죠.
1: Ladies and gentlemen, as you know, we have something special down here at Birdland this evening. A recording for Blue Note Records.

낮에는 해야 할 일이 많아 정신이 없었더라도 이런 밤이면 마음이 자연스럽게 추억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나요? 우리가 따라 부르며 흥얼거렸던 노래들, 그 시절의 차트를 펼쳐보는 시간이에요. 그때 그 차트. 오늘은 1998년 오늘의 빌보드 14위 곡 모니카의 The First Night입니다. 1998년은 모니카의 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당시 19살이라는 어린 나이에도 깊고 단단한 목소리로 R&B계를 사로잡았죠. 브랜디와 함께 부른 The Boy Is Mine으로 빌보드 차트 13주 연속 1위라는 다 기록을 세운 뒤에 바로 이어 발표한 싱글이 The First Night이었는데요. 이 곡은 빌보드 차트에 14위로 등장한 뒤에 그 다음 주에는 단숨에 5위로 뛰어올랐고 결국 정상까지 차지하면서 모니카의 두 번째 빌보드 1위 곡이 됐습니다. 1998년 여름을 대표했던 R&B 히트곡 모니카의 The First Night입니다.

휴식과 편안함을 드립니다. 마음을 살짝 내려놓으세요. 당신만을 위한 시간. 밥스 프리덤 김보민입니다. 그때 그 차트에서 들려드린 노래는 모니카의 The First Night이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팝의 역사를 만든 작곡가들의 음악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현대 팝 음악을 이야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이름 중에 하나죠. 맥스 마틴의 작품들입니다. 스웨덴 출신의 맥스 마틴은 199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빌보드 1위 곡을 무려 20곡이 넘게 탄생시킨 작곡가예요. 브리트니 스피어스와 백스트리트 보이즈를 시작으로 테일러 스위프트, 위켄드, 아리아나 그란데까지 세대를 대표하는 스타들의 가장 빛나는 순간마다 언제나 그의 이름이 함께했습니다. 그중 오늘 준비한 곡은 테일러 스위프트의 Blank Space, The Weeknd의 Blinding Lights, Kelly Clarkson의 Since You've Been Gone 이렇게 세 곡 감상해 보시죠.

난 별로 특별한 게 없어요. 사실 난 약간 따분한 사람이죠. 만약 내가 농담을 한다면 예전에 들어본 농담일 거예요. 하지만 나는 놀라운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노래 부르면 모두가 귀 기울여

저는 그곳이 아주 기쁘고 자랑스럽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크게 소리내어 노래를 부르는 것이에요. 어머니는 내가 걷기도 전에 춤을 추었다고 말씀하시죠. 어머니는 내가 말하기도 전에 노래부터 시작했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난 종종 궁금해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시작된 건지. 멜로디만큼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없다는 것을 처음 알아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그게 누구든 난 그 사람의 팬이에요. 그래서 난 말해요. 음악에 감사하다고. 그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어요. 이것들이 가져다주는 모든 기쁨에 감사해요. 어느 누가 노래 없이 살 수 있는지 나는 정직하게 묻죠. 노래나 춤이 없었다면 우리 삶이 어땠을까요? 그래서 난 말해요. 음악에 감사하다고.

평범한 우리에게도 특별한 재능 하나쯤은 있을 거예요. 그 재능이 음악이든 또 다른 무엇이든 우리 삶을 조금 더 빛나게 해준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이유가 되지 않을까요? 오늘 그 노래 그 가사에서 소개해드린 가사말은 아바의 Thank you for the music이었습니다. 이어서 엘튼 존과 키키디가 함께 부른 Don't go breaking my heart 하고요. 클리프 리차드가 부릅니다. We don't talk anymore.

조다성의 레터 앵땡, 인디언 서머, 바드 크루테스의 아르디라, 저 너머 들려드렸습니다. 요즘 그대는 무엇이 가장 필요하신가요? 편안한 휴식일 수도 있고, 마음 놓고 웃을 수 있는 여유일 수도, 또 내 편이 되어줄 누군가일 수도 있겠죠. 루디어 반드로스는 세상에 지금 필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노래하고 있네요. 루디어 반드로스의 What the world needs now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팝스 프리덤 김보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라디오 해피 FM을 들으셨습니다. KBS 2라디오는 FM 106.1MHz, AM 603kHz로 매일 오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2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라디오 해피 FM입니다. KBS 2라디오는 FM 106.1MHz, AM 603kHz로 매일 오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2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6.1MHz KBS 제2라디오입니다. HLSA

16번 이렇게 말하니까 시간이 진짜 빠르지 않나요? 파릇파릇한 봄의 기운을 느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크리스마스를 얘기하다니. 뭐가 됐든 올해 크리스마스는 굉장히 특별할 예정입니다. 왜냐? 우리 상하 가족들과 함께하는 첫 번째 크리스마스니까요.

2026년 8월 28일 금요일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첫 곡은 머라이어 캐리의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였습니다. 8월에 듣는 크리스마스 노래 왠지 굉장히 새로운데요. 진짜 금요일을요 앞으로 딱 16번만 더 보내면 크리스마스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2026년의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후회 없이 남은 16번의 금요일도 행복하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필리핀에서 이제 중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그 당시에 그곳은 눈도 없고 사실 겨울이랄 게 없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크리스마스에 대한 굉장한 환상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거짓말 안 치고 이제 9월에 접어들기 시작했을 때부터 몰 이런 데가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다 꾸며지고 그 카페에서는 이제 시즌 음료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겨울 시즌, 크리스마스 시즌 때만 나오는 뭐 막 펌킨 음료수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토피넛 라떼. 그런 것들 우리나라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오고 막 그 몰 같은 데 가면은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꾸며져 있는 거에 더해서 제가 있었을 때는 그때 되게 이상한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인공 눈을 뿌리는 그런 프로젝트를 거리에서 했었어요. 그 정도로 크리스마스를 간절히 기다렸던 그 날들이 기억이 나네요. 어린 시절을 그렇게 보내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크리스마스에 대한 환상이 아직까지도 좀 남아있는 편이고 뭐라도 하면서 좀 보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큰 편인데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궁금하네요. 또 한편으로는 당일에는 그렇게까지 특별한 거를 하지 않아도 뭔가 그 12월부터 25일을 기다리면서 보내는 그 설레는 시간들이 더 의미있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번 크리스마스는 여러분들과 함께 어떻게 보내게 될지 굉장히 설레는데 그때까지 우리 현실 생활 잘 지키면서 지내보자고요. 오늘 금요일입니다. 한 주에 이제 평일의 마지막 금요일인데 어떻게 시작하고 계신가요? 오늘도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번호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1: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0: DS 대성하우징.
1: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3: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꼽착,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꼽착,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꼽착, 하루 5분 쉽게
1: 쓱딱 꼽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꼽착.
3: 메디힐 토너 패드.
4: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1: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3: 하모니 렌트.
1: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3: 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5: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대한민국 대표 창업 플랫폼 마이프차가 주최하고 미래전람이 주관하는 마이프차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 프랜차이즈, 브랜드 홍보부터 가맹점 모집, 상권 분석의 기회가 한자리에.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 마이프차 프랜차이즈 박람회에서 시작하세요. 미래전람.

크레이지 콰이 러버보이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토리 DJ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사연들 오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예요. 서유경님, 허유원 아나운서 반가워요. 평소엔 6시 반에 일어나서 듣는데 회사에 일이 많아서 일찍 출근하려고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오프닝부터 듣게 됐어요. 오늘도 모두 파이팅 해보아요. 흐흐.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근데 또 일 때문에 일찍 출근하는 분 치고는 굉장히 밝은 에너지가 느껴지는데요. 유경님. 금요일이니까요. 아, 오늘 평소보다 1시간 반 정도 일찍 일어나셨는데 그만큼 일찍 퇴근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금요일 마무리 잘 하시고요. 피곤하지 않게 틈틈이 휴식 잘 취해 주시고 맛있는 거 건강한 거 잘 드시고요. 금요일 잘 보내세요, 유경님. 8205님께서는 20년 넘게 다른 일을 하다가 올해 초부터 자격증 시험 공부 후 자격증 취득하고 첫 출근해요. 매일 아침 출근길 친구를 찾은 것 같아서 좋네요. 잘 부탁드려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셨군요. 20년 넘게 하셨으면은 꽤나 그 분야에서 전문가이신데 또 다른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자격증까지 따셨다니 대단하네요. 어떤 분야이실지 궁금한데 아무튼 출근길 친구로 저희 상하 그리고 저 햄디를 선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도 새로운 친구가 생긴 것 같아서 기분 좋네요. 파리공원님, 진심으로 첫 출근 축하드리고요. 새로 출근하는 그곳에서도 우리 파리공원님만의 소중한 추억들 많이 쌓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노래 띄워드릴게요. 허밍 어반 스테레오, 하와이안 커플, 그리고 요조 러브 투데이.

허밍어반 스테레오 하와이안 커플 요조 러브 투데이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0956님 굿모닝이요. 오랜만에 새벽 근무라 5시부터 라디오를 켰어요. 새벽 3시 반부터 저를 깨운 건 다름 아닌 모기. 아이고. 세 방 물리고 나서 귀에서 엥 소리에 벌떡 일어나 모기 잡고 쭉 깨어있네요. 덕분에 5시부터 라디오도 듣고 모닝커피도 한잔하고 있답니다. 선물 같은 좋은 하루 보내시길. 오늘 되게 금요일이라 그런가? 뭔가 긍정적인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아까 파리공원님, 서유경님 모두 다 굉장히 기분이 좋아 보이시는데 저도 같이 이렇게 기분이 업되는 느낌인데요. 보통은 모기 때문에 일어나면 아 너무 짜증나요 이런 문자 많이 보내주시는데 덕분에 라디오도 듣고 모닝커피도 한잔하고 계시다는 장원영 럭키비키 스타일의 마인드 너무 좋습니다. 제가 요즘에 추구하는 추구미가 이거거든요. 아무리 힘들고 귀찮고 짜증나는 일이 있어도 그래도 좋게 생각하자. 다 잘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역시나 우리 상하 가족분들 아니랄까봐 저와 비슷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 0956님께서도 선물 같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좋은 하루 보내세요. 3789님 문자인데요. 오우, 굉장히 긴 문자예요. 저는 매일 아침 인천 송도에서 강남으로 출근하면서 아침 5시면 어김없이 라디오를 켜고 상쾌한 아침과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부산 출장이 있는 날이라 새벽 4시에 일어나 부산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긴 새벽 운전길이지만 허유원님의 반가운 목소리를 들으니 졸음도 달아나고 힘이 납니다. 부산까지 안전하게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오늘도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힘찬 아침 열어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 곤히 자고 있을 사랑하는 아내 지수, 사랑하는 딸 테리에게도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수야, 테리야! 아빠 부산 잘 다녀올게. 우리 가족 누구보다 많이 사랑해. 오늘도 상쾌한 아침과 함께 안전운전하며 부산까지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아 뭔가 3789님 새벽 감성에 약간 젖으셔서 부산 가는 길에 뭔가 이렇게 벅차올라서 문자를 보내주신 것 같아요. 상쾌한 아침 끝나는 7시쯤에는 우리 3789님 도착하실 수 있으려나요? 3시간으로 안 되잖아요. 그쵸? 부산이 아무리 뭐 차가 지금 시간에 없다고 해도 안전운전 하시고요. 그리고 문자 보내주시는 거 너무 감사하고 좋은데 우리 운전하실 때는 문자 보내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안전운전. 네, 새벽에 차가 없어도 그럴 때가 더 위험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안전운전 하시고 부산 출장 잘 마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우 먼 길 가시는데 저희 상쾌한 아침 계속 함께 하시면서 잠도 좀 깨고 재밌게 부산 가는 길 네, 함께 했으면 좋겠네요. 너무 고생하시는 우리 3789님 소중한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저희 상쾌한 아침에서 치킨 쿠폰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출장 다녀오셔서 우리 테리 그리고 지수님과 함께 치킨 맛있게 시켜드세요. 노래 띄워드리겠습니다. 노라 존스의 Don't Know Why.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세상의 모든 플레이리스트를 만나보는 시간, 이원희의 플리마켓.

세상의 모든 플레이리스트 만나봅니다. 유언이의 플리마켓. 이번 주에 저희는요, 2017년으로 돌아가서 8월 4주차 뮤직뱅크 K차트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대망의 2위 그리고 1위 곡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이 당시 2위를 차지했던 곡은 윤종신의 존니입니다. 이 노래도 2017년 6월에 발매됐대요. 그런데 두 달, 8월 4주차까지 2위에 섰고요. 존니 신드롬을 만들었던 곡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대망의 1위는 워너원의 에너제틱이 차지했는데요. 프로듀스 워너원 시즌2를 통해서 결성된 팀이죠. 워너원 데뷔곡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럼 두 곡 듣고 올게요. 윤종신의 존니 그리고 워너원 에너제틱.

요원이의 플리마켓 2017년 8월 4주차 뮤직뱅크 K차트에서는 윤종신의 존니가 2위였고요. 101 에너제틱이 1위. 였습니다. 두 곡 함께 듣고 왔는데요. 1위와 2위 곡의 분위기가 굉장히 상반됐어요. 그런데 이 당시를 생각해보면은 2017년 9년 전이잖아요. 이때 정말 아우 두 곡 다 뭐가 더 인기가 있었다를 다툴 정도로 진짜 너무나도 핫했던 노래들이었습니다. 특히 존니 같은 경우에는 리메이크를 정말 많이 해서 정말 많은 가수들이 이 노래를 불렀었던 기억이 나고요. 뭐 101 같은 경우도 데뷔 때부터 참 난리가 났었죠. 아주 그때 우리 국민 프로듀서가 직접 뽑은 그룹 해가지고 굉장히 핫했었습니다. 이 노래도 에너지를 주는 노래로 참 많은 사랑을 받았었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에는요. 9년 전으로 돌아가서 2017년의 노래들 함께 짚어봤는데 어떠셨나요? 당시에 이 노래들 들었던 기억들, 추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르셨나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막 대학생 때 생각도 나고 그래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다음 주는 또 언제로 시간 여행을 떠날지 기대해 보시면서 유언이의 플리마켓 함께 했고요. 김순애님께서 보내신 메시지 소개해 드릴게요. 보험 설계사로 일한 지 30년 잘해왔는데 이젠 나이가 있어서 그런가 감이 떨어지네요. 이 나이에 다른 거 할 수도 없고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데 힘들지만 오늘도 기운내 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많이들 공감하실 것 같아요. 뭔가 어떤 일을 쭉 오래 하다 보면은 사실 그 일을 정말 잘했던 그 순간도 분명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고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아무래도 물리적으로 나이도 들고 또 후배들은 잘하는 후배들도 치고 올라오고 하는 그 순간에 아 내가 좀 뒤처지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좀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뭔가 모두가 뒤처져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런 자연스러운 모습에서 안 돼! 나도 잘해야 돼! 하는 그 뭔가 마음이 더 스스로를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뭔가 아, 나 이거 옛날보다 좀 못하네, 떨어지네. 저는 체력이 좀 그렇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 왜? 옛날엔 이랬는데 아, 왜 이렇게 자꾸 체력이 떨어지지에만 집중을 하면은 좀 우울해지고 막 그러는데 그 상황에서도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씩 둘씩 더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순애님 30년 동안이나 진짜 엄청 오래 일하셨는데 막 너무나 잘해야 돼라는 마음에서 조금 내려놓으시고 일상적인 그런 즐거움들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운 내시고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런 고민을 가지신 분들이 보통 본업에서 잘하는 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잘하고 싶어서 아마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참 이런 직업 그리고 내 일에 대한 고민은 나이와 상관없이 쭉 계속되는 것 같아요. 그쵸?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소할지 궁금해지네요. 0673님 집 앞에 샌드위치 가게가 생겨서 너무 좋아요. 제가 샌드위치를 좋아하거든요. 특히 요즘 반미에 꽂혀서 맨날 배달 어플로 반미만 시켜서 배달비가 아까웠는데 이제 집 앞 샌드위치 가게 애용하려고요. 햄디는 샌드위치에 들어가면 빼달라고 하는 거 있어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아, 전 진짜 샌드위치 러버거든요. 저는 정말 매일매일 샌드위치를 먹는데요. 밥 대신에. 샌드위치에 들어가면 싫은 거는 전 좀 절인류가 들어가면 싫어요. 그래서 반미를 절인 당근이나 절인 무 같은 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거를 좀 빼고 먹습니다. 제 특이한 식습관인데 저는 김밥을 먹을 때도 단무지를 안 먹고 짜장면을 먹을 때도 단무지를 안 먹고 치킨을 먹을 때도 치킨무를 안 먹어요. 약간 그런 시큼한 류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샌드위치에는 그거를 좀 빼는 편입니다. 저와 비슷하신 식습관을 가지신 분들 계실까요? 이걸 되게 특이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아 그나저나 샌드위치 요즘에 진짜 맛있는 게 너무 많은데 제가 하나 추천드릴게요 여러분. 가을에 요즘에 무화과가 너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카페들 보면은 시즌 메뉴로 무화과 샌드위치를 파는 곳이 꽤 많답니다. 하나 꼭 드세요. 이게 올 가을에 폭염이 찾아오면서 무화과가 오히려 그 더위 속에서 되게 달아진대요. 그래서 유난히 올해 무화과가 달다고 그러대요. 추천드립니다. 아, 또 먹을 거 얘기하다 보니까 흥분했네요. 노래 띄워드리겠습니다. 도영의 Dallas Love Field 듣고 올게요.

도영 댈러스 러브필드 듣고 오셨습니다. 김양훈님. 저희 아들 봐주시느라 황혼 육아 중이신 장모님 생신입니다. 늘 감사하고 죄송하고 사랑하는

이렇게 제 주변에도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시죠? 이거 절대 당연한 거 아니고 애기 보는 게 진짜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양우님처럼 늘 감사하고 사랑하고 죄송하다 이런 표현들 많이 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고생 많으신 순정 여사님 생신 축하드린다는 마음으로 저희 상하에서 생크림 케이크 쿠폰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우리 양우님께서도 같이 이렇게 생크림 케이크 드시면서 감사한 마음 표현해보시면 더더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노래 듣고 올게요. 대성의 유니버스.

0: 안녕하세요. 소년제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1: 5스타 호텔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5: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4: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6: 8월 마지막 주 커피 트렌드가 세택으로 모인다. 서울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스페셜티 커피부터 베이커리 디저트, 카페 창업까지. 커피가 더 특별해지는 순간을 만나보세요. 8월 27일부터 30일 하계울역 세택에서 만나요. 미래의 전람.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말들 사연으로 보내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1부 마지막 곡은 바스티유의 해피얼 들려드릴게요. 우린 2부에서 다시 만나요.

해마다 여름철이면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라디오나 TV를 수신해 기상예보와 진행 상황을 숙지하고 호우에 대비해 대형공사장, 비탈면 등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나기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는 낙뢰도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정보를 미리 확인하려는 노력으로 낙뢰를 예방하고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폭염과 전염병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한낮에 뜨거운 햇볕과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식중독 원인균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여름에는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서 여름철 안전사고와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재해재난예방, 재난방송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1: 상쾌한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조정연의 굿모닝 팝스 함께 듣고 올게요.

팝송에 스며드는 특별한 영어 시간 조정현의 Good Morning Pops. 좋은 팝 음악으로 아침을 상쾌하게 깨워드립니다. Good Morning Pops 조정현입니다. 자, 당당함이 느껴지는 음악을 들으면서 또 힘차게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미션 문장부터 들어보시죠.

첫 번째, 이 공허한 싸움에서 날 구해줘요. 두 번째, 이제 당신 둘 다 최면에 빠졌죠. 세 번째, 감정의 시간을 허비하지 말아요. 네, 특히 당당함이 느껴지는 곡이라고 예고를 해드렸는데요. 미국 싱어송라이터 레이디 가가의 2025년 발매곡 아브라카다브라라는 제목의 곡입니다. 아브라카다브라 뭘까요? 그쵸, 수리수리 마수리. 네, 주문을 거는 단어가 되겠죠. 자, 어떤 내용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미션 문장 이거였어요. 이 공허한 싸움에서 나를 구해줘요 라는 가사 찾아보세요.

와우, 뭔가 잠이 확 깨는 느낌입니다. 당당함과 또 자신감과 파워가 느껴집니다. Hold me in your heart tonight. 오늘 밤 나를 어떻게 해달래요? 그쵸? Hold me in your heart tonight. Hold me in your heart tonight. 나를 당신의 마음 속에 꽉 안아줘요. 품어줘요.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Hold me in your heart tonight. In the magic of the dark moonlight. 어두운 달빛의 마법 속으로. 네. 이렇게 하면 분위기가 좀 더 실감 나실 거예요. Hold me in your heart tonight. In the magic of the dark moonlight. Save me from this empty fight. 이 소절인 거죠, 미션 문장. Save me, 나를 구해달라. 근데 from this empty fight 라고 했습니다. 명확하게 들리셨죠? From this empty fight. 이 텅 빈 싸움에서, 이 공허한 싸움에서 나를 구해줘요. 이 의미 없는 싸움에서 나를 구해줘요 라고 해석하셔도 가능하겠습니다. In the game of life.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죠? In the game of life. 인생의 게임 속에서. 네, 이제 이어서 두 번째 미션 문장. 이제 당신 둘 다 최면에 빠졌죠? 라는 소절 찾아보세요.

Like a poem said by a lady in red. 이 장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Like a poem. 시처럼이라는데 said by. 누구로 인해 말해지는 시냐면 a lady in red라고 했습니다. 붉은 옷을 입은 여인이 읊는 시처럼. 그죠? Like a poem said by a lady in red. You hear the last few words of your life. 당신은 뭘 듣는데요? You hear the last few words of your life. 당신 삶의 마지막 몇 마디를 듣죠. 네, 이런 가사였습니다. With a haunting dance. 근데 그냥 dance도 아니고 haunting dance라고 했어요. H-A-U-N-T-I-N-G 이라는 단어. 뭐 잊을 수 없는, 뭐 잊히지 않는. 근데 약간 오싹한 기운이 들어서 도저히 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묘사할 때 주로 쓰입니다. With a haunting dance. 잊히지 않는 춤과 함께. Now you're both in a trance. 이거 들으셨나요? Now you're both in a trance. 네, 특히 be in a trance. 처음 듣는 표현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살펴봤었거든요. Be in a trance라고 하면 최면에 빠지다 혹은 일단 이 trance라는 단어 자체가 무아지경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be in a trance, 무아지경에 빠지다라고도 해석이 되죠. 아, 무아지경 하니까 예전에 배운 것 같네 싶으실 거예요. Now you're both in a trance. 이제 당신 둘 다 무아지경이 되었죠. 뭐 둘 다 최면에 빠졌죠. 라고 묘사하고 있는 거죠. It's time to cast your spell on the night. 특히 이 중에서 cast a spell이라고 하면 무슨 뜻인가요? Cast a spell. Cast your spell. 네,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겠는데 주문을 걸다. Cast your spell. 당신의 주문을 걸다. It's time to cast your spell on the night. 라고 했으므로 이제 당신의 주문을 걸 시간이에요. 당신의 마법을 걸 시간이에요. On the night. 밤에.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세 번째 미션 문장 남아 있습니다. 감정에 시간을 허비하지 말아요. 라는 가사 찾아보세요. Choose the road.

와우, 굉장히 강력하게 외쳐주고 있는 가사들이 들렸는데 왠지 이대로 따라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Choose the road, 길을 선택해요. On the west side, 서쪽으로. 근데 서쪽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해가 지는 쪽이라고 이해하게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루의 끝을 의미하기도 하고 뭔가 하나가 끝나고 새로운 시작을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on the west side라고 한 게 아닌가 저는 추론을 해봅니다. Choose the road on the west side. 서쪽으로 길을 선택해요. As the dust flies, 먼지가 날릴 때 watch it burn. 불타는 모습을 지켜봐요. 이 it라는 게 살짝 들리긴 했잖아요. Watch it burn 이렇게. 근데 여기서의 it가 뭔지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뭐 자신이 그동안 살아온 삶 정도 되지 않을까요? Don't waste time on a feeling. 자, 이 소절에 귀가 번쩍 뜨이셨을 겁니다. Don't waste time on a feeling. 감정에 don't waste time. 허비하지 말라는 거죠. 감정의 시간을 허비하지 말아요 라는 미션 문장입니다. Don't waste time on a feeling. Don't waste time on a feeling. 그렇죠? Use your passion. 당신의 열정을 사용해요. 그러면서 no return 이렇게 외쳤죠. 돌아갈 순 없어요 라는 말입니다. 완벽한 문장으로 바꿔본다면 there's no return 혹은 there's no turning back. 이 정도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문장이고요. 참고로 no return이라는 게 반품 불가라는 뜻으로 굉장히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abracadabra 주문을 외우는 것 같네요. 그럼 들어볼게요. Lady Gaga의 abracadabra.

0: 그럼 밝고 힘차게 리뷰 타임! 첫 번째, 이 공허한 싸움에서 날 구해줘요. Save me from this empty fight. 그쵸? Save me from this empty fight. 라고 외쳤습니다. Help me escape this meaningless fight. 이렇게 대체하셔도 가능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당신 둘 다 최면에 빠졌죠? 라는 가사 뭐였죠? Now you're both in a trance. 맞아요. Now you're both in a trance. Now you're both lost in a moment. 이처럼 lost라는 표현으로 이어가실 수도 있겠죠. Lost in a moment. Lost in the moment. Now you're both hypnotized. 이렇게 좀 더 직접적으로 최면에 빠졌다라고 묘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세 번째, 감정의 시간을 허비하지 말아요. 뭐라고 했나요? Don't waste time on a feeling. 이처럼 전달했었죠. Don't waste time on a feeling. Don't dwell on your feelings. 혹은 don't get stuck in your emotions. 이처럼도 묘사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한 번 더 리듬 타면서 복습해 볼게요. Save me from this empty fight. Save me from this empty fight. Save me from this empty fight. 두 번째, 이제 당신 둘 다 최면에 빠졌죠. Now you're both in a trance. Now you're both in a trance. Now you're both in a trance. 세 번째, 감정에 시간을 허비하지 말아요. Don't waste time on a feeling. Don't waste time on a feeling. Don't waste time on a feeling. 네, 자신 있게 힘차게 외쳐보셨죠? Good Morning Pops 다시 듣기는 KBS 애플리케이션 콩 오리지널 탭과 KBS 콩 유튜브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Good Morning Pops! 저는 조장현이었습니다. Have a happy day!
1: Good Morning Pops 잘 듣고 오셨나요? 저희는 광고 듣고 Good Morning Wake Up Dance로 돌아올게요.
2: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3: 오래오래 락토핏
4: 종근당 건강
5: 건강기능식품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6: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5: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6: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5: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우라레
6: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7: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8: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9: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0: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아침을 깨워주는 우리만의 댄스 도파민. Good morning, wake up, dance. 우리만의 댄스 신고식 Good morning, wake up, dance. 4093님 사연으로 시작합니다. 부산으로 여행 갑니다. 가서 물떡도 묵고 돼지국밥도 묵고 여자친구가 좋아하는 피자도 묵을 겁니다. 스컬하하의 부산 바캉스 들려주이소.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부럽다 아이가. 진짜 부럽습니다. 만난 거 많이 묵고 오이소. 우리 4093님. 스컬 앤 하하의 부산 바캉스 들려드릴게요. 부러워요.

Good morning! Wake up! Dance! 이어서 김화영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남편이 20대 시절 긴색머리 그 시절이 예뻤다고 하는데 저는 머리 감기가 힘들어서 단발을 계속 고수 중이거든요. 햄디의 홈페이지 사진을 보니까 긴색머리 시절이 그리워져서 제 나이 곧 지천명이지만 길러보려고요. 틴탑 긴색머리 그녀 들려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아 진짜 긴 머리가 이 찰랑찰랑 예쁘긴 한데 머리 감기 너무 귀찮고 감는 건 감는다 쳐도 말리기도 되게 귀찮긴 합니다. 그래도 예쁘니까 다 용서되니까요. 우리 화영님께서도 머리 한번 길게 길러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신청곡 틴탑 긴색머리 그녀 함께 듣고 와요.

Good morning, wake up, dance. 유지영님, 처음 보내봅니다. 눈이 일찍 떠져서 일어났는데 습해서 그런지 이 시간에도 덥네요. 에스파 레모네이드 신청해 보아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반갑습니다, 지영님. 이렇게 우연히 일찍 눈이 떠져서 일어나셨는데 상어와 함께하게 되시다니 정말 운이 좋으시군요. 덥죠, 아침에도. 그래도 아침 상쾌하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노래 들으면 상쾌하게 시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청곡 에스파 레모네이드 들려드립니다.

0: Wait, hold up, stop.
1: 아침을 깨우는 힘, 미라클 모닝러들 모여라. 운동하고 계신 분들 인증사연 남겨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콩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소개된 분들께는 닭가슴살 샌드위치 그리고 커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미라클 운동러들 어서 만나볼게요. 3084님께서요. 모닝런 중입니다. 도곡동 성당 쪽에서 달리고 있어요. 상쾌한 아침 파이팅!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3084님도 파이팅! 하시고요. 사진을 보니까 두 분께서 이렇게 달리고 계신 것 같아요. 아침 시간부터 진짜 부지런하신데 몇 킬로 달리실지 막 궁금해지고 그러네요. 잘 달리고 오세요. 3084님. 4417님. 힘든 청소일 합니다. 오늘은 휴무여서 마음껏 운동하고 아픈 동생 병문안 갑니다. 아침 방송 매일 잘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모처럼의 휴무시네요. 4417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껏 운동 잘 즐기시고요. 병문안도 잘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편찮으신진 모르겠지만 우리 동생분도 얼른 쾌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4417님도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매일 아침 앞으로도 쭉 함께해요. 오늘 소개해드린 3084님 그리고 4417님께는 닭가슴살 샌드위치 그리고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운동 마치시고 맛있게 건강하게 잘 챙겨 드세요. 노래 같이 듣고 올까요? 메리 제이 블라이즈의 패밀리 어페어 들려드릴게요.

0: 편안한 하루를 위한 21세기 생활 백서 오늘의 지침 생긴 대로 살자. 팀장님, 저희 둘이서만 밥 먹는 건 진짜 오랜만 아니에요?
1: 그러게. 유원 씨가 워낙 바빠서 그렇지 뭐.
0: 아이, 팀장님이 훨씬 바쁘시잖아요.
2: 네. 두 분 식사하시나 봐요?
0: 수지 과장님! 회계팀 분들도 다 같이 식사하시나 봐요.
2: 우린 김밥 사러 가는 길이에요. 누구 팀 때문에 일 처리할 게 많아서. 안 그래, 김대리?
0: 아니, 지금 뭐 저희 보고...
1: 아유, 식사 제대로 못하셔서 어떡해요. 제가 이따가 회계팀에 커피 쏠 테니까 다들 힘내세요. 파이팅!
2: 식사 맛있게 하세요.

0: 네, 상하팀 허요원입니다.
1: 허대리, 아, 우리 자료 아직 안 넘어왔던데 상하팀은 왜 이렇게 일 처리가 느려 터졌죠?
0: 아니, 아, 느려 터졌다니. 아, 아니다. 우리 최 팀장님처럼 우아하게 대처하자. 과장님, 저희가 나름 서두르고 있거든요. 혹시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실 수 있으실까요?
1: 아, 이게 말이야 방구야. 지금 장난해? 대체 몇 시에 주려고? 우리 보고 지금 퇴근을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0: 연아? 릴렉스. 웃으면서 말하는 거야. 아, 그런 게 아니고요.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바로 보내드릴...
1: 지금 상하팀 때문에 우리 지금 스케줄 다 꼬였어요. 시간 더 주면 그때 진짜 난리도 아니야?
0: 아니, 그니까. 아, 그게 말이죠.
1: 상하팀은 저희가... 지금 월급 루팡이야 뭐야?
0: 아니, 과장님! 월급 루팡이라뇨?
1: 어머, 깜짝이야.
0: 아니, 말씀이 너무 심하지 않아요? 아, 제가 아까부터 좋게 말하려 했는데 진짜...

0: 참아.
1: 민호이의 못 참아 듣고 오셨고요. 21세기 생활백서 오늘의 하루 지침은 생긴 대로 살자였습니다. 오늘도 박철규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아, 제 최애 캐릭터 이수지. 이수지 과장님 나오셨습니다.
2: 아니 사실 제가 네. 최여정 과장님이랑 네. 최여정 팀장님이랑
1: 팀장님이세요.
2: 이수지 네. 과장님의 성대모사 스타일이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걸 두 개를 붙여놓으니까 네.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1: 아, 완벽하게 잘하고 계세요. 이수지 과장님이 오늘은 살짝 조금 톤이 다운되신 것 같다고 안 그래도.
2: 집에서 아내가 하지 말래요. 징그럽다고.
1: 아, 그래도 오늘 너무 메소드 연기도 펼쳤는데 아 진짜 근데 이 사연처럼 아, 내 성격이나 성향 다 죽이고 살아보려고 해도 본 모습이 나오게 되고 참 이게 안 될 때가 아... 많잖아요. 철규 씨는 근데 왠지 잘 하실 것 같은데 안 그래요?
2: 저는 뭐 네. 성격 성향 잘 안 죽이는 편이긴 한데
1: 어 진짜요?
2: 네 저는 뭐 순간순간 욱이 올라오면
1: 네. 아, 이성, 어떻게 아세요?
2: 이성을 읽고 제가 이렇게 확 지르는 편이긴 한데
1: 네.
2: 그래도 최대한 안 그러려고 하죠. 왜냐하면 이제 또 같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1: 네.
2: 관계를 좋게 좋게 가져가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전직 땡 다닐 때 한번 이렇게 딱 필름이 끊겼을 뻔한 적이 하나 있었어요.
1: 네.
2: 제가 생방송으로 교양 프로그램 진행을 하고 있는데 딱 시작을 하고 이제 오프닝을 하면 오프닝 멘트를 서로 주고받고 하면 이게 조금 길잖아요.
1: 네.
2: 그럼 그걸 대본을 보면서 하면 어색하니까 외워서 하려고 그때 뭐 정보를 담아서 하는 거였을 거예요. 근데 앞에 바로 맞은편에 계신 카메라 감독님이
1: 네.
2: 갑자기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1: 아 그럴 때 아,
2: 그래서
1: 맞아요.
2: 제가 순간적으로 멘탈이 흔들리면서 약간 떠듬떠듬 잘 했어요.
1: 네.
2: 그리고 이제 첫 코너를 소개를 하는데 코너에 대한 정보도 잘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카메라 보면서
1: 네.
2: 근데 그 감독님이 갑자기 옆 옆에 있는 다른 카메라로 이동하시더니 전화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1: 네.
2: 그리고 제가 첫 코너 끝나고 감독님까지 나왔다가 이제 끝나고 말씀드렸죠. 뭐 이렇게 해서 제가 전달을 해야 되는데 이게
1: 네.
2: 자꾸 시선이 흔들리면 생방송할 때 이제 긴장이 많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1: 맞아.
2: 너무 죄송하다고는 하셨지만 순간적으로 필름이 끊길 뻔했다는 거.
1: 아.
2: 제가 그냥 확 지를 뻔했다는 거. 그것도 아. 한 20년 차 이상의 선배님이신데
1: 네.
2: 제가 그럴 뻔했죠.
1: 근데 그게 진짜 공감이 되는 게 특히 생방송을 진행하거나 아니면은 암기량이 많을 때는 사실 아주 조그만 그런 것들에도 영향을 확 받잖아요.
2: 그러니까 이게 앞에 있는 카메라만 딱 보여야 되는데
1: 네.
2: 카메라 외에 다른 것들로 시선을 붙잡히게 되면
1: 아.
2: 그때 외운 거를 순간적으로 까먹을 때가 있거든요.
1: 맞아요. 저도 그랬던 적이 너무 많아요. 네. 진짜.
2: 이제 나중에 상황을 듣고 보니까 그 카메라 감독님이 뭐 다른 촬영을 가는데 그 카메라를 뭐 빌리는 동선이 좀 꼬였나 봐요. 그래서
1: 네.
2: 그걸 해결하느라고 순간적으로 전화를 잊고 받으신 건데 상황은 이해가 됐으나
1: 네.
2: 또 이제 생방송 진행하는 제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는 너무 스트레스 지수가 확 올라왔다.
1: 아 근데 우리 일, 그러니까 아나운서 일이라는 게 참 평정심을 유지하게끔 만들어주는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돌발 상황이 저도 사실 기상캐스터로 일을 했을 때
2: 네.
1: 보통은 이제 100% 생방송이기도 하고 외워서 하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 특히 야외 중계 같은 거 나가면 카메라 뒤로 가끔은 아이들이 막 이렇게 몇십 명이 막 뭐 기상캐스터다 이러고 있을 때도 있고 아니면은 제 옆을 그냥 이렇게 쑥 지나가실 때도 있는데 처음에는 그게 너무 적응이 안 돼가지고 제가 움찔움찔하고 가까이서 보니까 별로네 이런 말씀 해주시는 분들도 가끔 있었어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욱하거나 평정심을 잃으면 사실 제 손해잖아요. 방송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참자 사물인자를 계속 새기다 보니까 평정심을 찾게 됐던 것 같아요.
2: 아, 그래서 성격이 이상해졌구나. 그런 거를 방송에서 못 푸니까.
1: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푸는 시간이 21세기 생활백서잖아요.
2: 이거 전에는 술자리만 가면 사람이 이상해졌어요. 본능이 나오니까.
1: 왜냐하면 이게 억누르고 있던 저의 진심 어린 본성이 나올 수 있는데
2: 아, 다행입니다. 상쾌한 아침이 여러분들한테 치유도 드리지만 본인도 치유를 받는 시간이에요.
1: 아, 그래서 제가 상쾌한 아침만 오면은 말이 진짜 많아지는 게 막 본물 터지듯이 나오거든요.
2: 네.
1: 그게 참아왔던 그런 것들이 나오나 봐요. 여기서는 누구도 나를 억제할 수 없으니까.
2: 최근에도 스트레스가 많아요?
1: 최근에는 뭐 딱히 없어요. 최근에는 괜찮은데 그래도 생방송을 아무래도 매일매일 진행한다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와 압박감이 있죠. 가장 잘 아시잖아요. 우리 아침마당의 국민 MC로서.
2: 누구요? 엄진 아나운서요? 엄지나는 동민 MC죠.
1: 부담이 많이 되기도 하니까.
2: 그렇죠.
1: 네, 그럴 때마다 좀 평정심을 잃지 않고 사실 내 본 모습을 다 드러내면서 하는 게 방송은 아니니까.
2: 그리고 그냥 뭐 일반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다 그럴 거예요.
1: 맞아요,
2: 뭐
1: 맞아요.
2: 어떻게 내가 하고 싶은 말, 뭐 하고 싶은 행동 다 하고 살겠습니까?
1: 맞아요. 진짜 여러분들 갑자기 이런 말 하니까 걱정이 됩니다. 스트레스 관리 잘 하시고요. 제가 이제 21세기 생활백서에서 박철규 아나운서한테 이렇게 푸는 것처럼 우리 상하 가족분들도 나만의 그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창구를 하나씩 만들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네. 전 저한테 푸는지 전혀 몰랐어요. 계속 하셔도 될 것 같아요.
1: 선순환 너무 좋네요. 우리 박철규 아나운서 보내드리면서 시스타의 So Cool 들려드릴게요. So Cool한 박철규 아나운서 저희는 다음 주에 만나요.
2: 안녕히 계세요. Are you ready?

0: 글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팀장님, 매년 똑같은 임직원 명절 선물 좀 바꾸면 어떨까요?
3: 김 대리, 임직원 명절 선물도 이제 넣어두잖아. 직거래 시스템으로 비용 절감은 물론 금액별 맞춤형 선물 구성부터 신청, 취약, 배송, 정산까지 알아서 다 해주니까.
2: 명절 선물은 이재너두. 검색창에 이재너두.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0: 제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6: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8: 안녕하세요,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 김민철입니다. 경기도에는 수많은 골목들이 있습니다. 그 길을 걷다 보면 늘 같은 자리를 지키는 가게들이 보입니다. 업종도 문을 여는 시간도 모두 다르지만 우리 동네의 일상을 함께 만들어왔던 사실은 같습니다. 여러 가게들이 모여 골목에 활기를 더하고 더 나아가 지역 경제를 움직입니다.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오늘을 응원하고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9: 이 캠페인은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이 함께합니다.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 마룬5와 리사가 함께 부른 Priceless 들려드릴게요. 오늘도 결국 행복할 거예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이 시각 동해안과 남부 일부 지역에는 비가 오고 있습니다. 빗길 안전운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서울 시내도로는 출근길 정체 이어지는데요. 강변북로 구리 방향 서강대교 3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방화대교부터 막히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 밀립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방향 도봉 지하차도에서 장안교까지 막히고요. 고속도로는 돌발 구간이 있습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 쪽으로 금광 3터널 2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양재에서 반포까지 막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도 전구간 수월하다가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 정체 이어집니다. 57분 교통정보 유하영입니다.

0: 매일 품질 검사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0: 원료 수입부터 유통까지 전부 직접 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2: 매일매일 블루웨일 요소수는 블루웨일.
3: 매일 품질 검사 요소수
2: 에드블루 블루웨일.
4: 금성 ENC.
5: 따뜻한 봄날의 햇살처럼
6: 그리운 옛 시절 추억의 노래들과 굵은 땀방울 닦아내며 나누는 인생 이야기까지 여러분의 진심 어린 모든 사연들을 사랑합니다. 매일 아침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0: 여러분들의 흥, 여러분들의 야성, 여러분들 댄스 본능 제가 한번 끌어내드리겠습니다. 유로비트로 날라오는 빅재미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1: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어쩌면 이렇게도 따사로울까. 마치 그댄 햇살 같아 내 안에. 어쩌면 이렇게도 부드러울까. 마치 그댄 바람 같아 지친 날 어루만지는. 그댈 바라보며 내가 하는 말, 소린 달라도 다 사랑한다는 뜻이야. 매일 그대에게 한 뼘 더, 그대에게 한 뼘 더, 숨 쉬는 모든 순간 그대에게 다가가고 싶어. 성진환의 그대 쪽으로 한 뼘 더 중에서

바람 같은 시간이길. 저는 성우 조경우고요. 8월 28일 금요일 우리의 아침 1부 첫 곡은 성진환의 그대 쪽으로 한 뼘 더 였습니다. 1187님 회사 버스로 출근해요. 시내 버스보다 편하게 청취합니다 하면서 들으시면서 사연 주셨네요. 1350님 아침이면 조경합니다 듣고 있죠. 손주 가령 가은 등교시키면서 듣고 계신다고요. 또 9616님 물류센터 근무 시작 전 대기하면서 항상 듣고 있답니다 하셨어요. 오늘 하루도 파이팅입니다. 또 박완철님 매일 새벽마다 거래처 배송하다 잠시 휴식하며 우아조 잘 듣고 있어요 하셨어요. 아, 새벽부터 분주하게 움직이시네요. 이렇게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샵 1061,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여러분은 지금 KBS 2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0: 퇴직연금비.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우리 집에는 렉, 렉, 스피드, 렉. 사무실에도 렉.

0: 도시 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0: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2: 안녕하세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김민철입니다. 경기도에는 수많은 골목들이 있습니다. 그 길을 걷다 보면 늘 같은 자리를 지키는 가게들이 보입니다. 업종도 문을 여는 시간도 모두 다르지만 우리 동네의 일상을 함께 만들어왔던 사실은 같습니다. 여러 가게들이 모여 골목에 활기를 더하고 더 나아가 지역경제를 움직입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오늘을 응원하고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이 함께합니다.

주얼리의 네가 참 좋아, 박완철님 신청곡에 이어 송유나의 분홍 립스틱까지 함께 들었습니다. 황보성일님, 백수된 지 한 달이 지나가고 있네요. 출근할 때 경환님 목소리 듣다가 집에서 듣고 있으니까 괜히 센치해집니다. 경환님, 저 계속 이렇게 백수로 있지 않겠죠? 모두들 힘내시고 긍정적인 마음 가져보아요 하셨네요. 이직 준비 중이신 거죠? 준비 잘 하시고요. 이렇게 계속 소식 전해주세요. 긍정적인 마음 가지고 이렇게 준비하시면 결과가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허승희님, 족저근막염 치료로 체외파 충격기 치료를 처음 받았었거든요. 진짜 너무 아팠어요. 아, 그래요? 아, 족저근막염도 너무 아픈데. 신발 잘 맞는 편한 걸로 아주 신경 써서 신으셔야겠네요. 저도 한 번씩 그렇게 아플 때마다 운동화밖에 신을 수가 없어가지고 좀 고생하다가 이제 좀 나으면 그냥 다른 신발 신고 그러는데. 이채원님, 5시면 일어나서 남편 아침 챙겨 6시에 출근시켰는데 남편이 퇴직해서 요즘은 6시에 일어나요. 네? 5시에 일어나시던 거 이제 6시에 일어나신다고요? 아하, 이게 뭐가 다르죠? 전 좀 더 늦게까지 좀 느긋하게 일어나실 줄 알았더니 오늘도 일찍 시작하셨군요. 박지민님 신청곡 함께 듣죠. 뱅크의 가을의 전설.

상상하면서 한번 들어볼까요? 일상 한 컷. 비가 촉촉하게 내리던 어느 날 아침, 포도농장 직판장에 나와 라디오를 켜고 여지없이 분주하게 하루를 시작한다. 주변 정리를 하고 포장할 것 포장하고 틈틈이 청소도 하다가 주문량이 많지 않아 그런가 여유가 생겨 잠시 앉는다. 넝쿨나무가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놓은 널찍한 야외 테이블에 앉아 검은색 스탠컵에 커피 한 잔을 담아 한 모금씩 마셔가며 여유를 즐긴다. 직판장 앞으로 이따금씩 차가 한두 대 지나갈 뿐 참 한가롭다. 촉촉하게 비가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며 음악과 커피를 즐기는 이 시간, 문득 소중하게 느껴져 비 오는 거리와 직판장 풍경을 배경으로 테이블의 커피에 포커스를 맞추고 사진을 찍는다. 일상 한 컷.

맨하탄 트랜스퍼의 자바 자이브, 일상한 컷에 이어서 들으셨어요. 오늘의 일상한 컷, 5907님께서 보내주신 사진이었거든요. 비오는 거리 바라보며 포도농장 원두막에서 여유롭게 커피 한잔 마시며 우아조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연도 적어주셨는데요. 뭔가 빗소리, 커피 향기, 이런 게 막 느껴지는 사연이었어요. 촉촉하고 향긋한 시간 상상이 됩니다. 사진 감사해요. 커피와 도넛 세트 쿠폰 보내드릴게요. 일상한 컷, 핸드폰 사진첩에서 여러분의 일상을 엿볼 수 있는 사진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61, 샵 1061, 이미지 전송에는 100원이 듭니다. 김혜원님 신청곡이에요. 드래곤플라이의 사진, 그리고 델리 스파이스의 고백, 노 리플라이의 끝나지 않은 노래까지 함께 들어요.

우리 아침 조경합니다. 일부 함께하고 계세요. 3181님, 우리 집은 남편이 우아조 엄청 좋아해서 아침에 TV 틀어놓는 대신 우아조 듣습니다. 남편분 취향이 우아하시네요. 네. 9037님, 작년까지만 해도 아침 출근길이자 아들 등원길에 차 안에서 들었는데 이젠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 버스 안에서 듣네요. 272번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우아조 나오면 너무 반가워요. 272번 기사님, 그리고 출근길 청취하는 분들, 그리고 경아님까지 모두들 즐거운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하셨네요. 272번에서 항상 우아조가 9037님을 반겼으면 좋겠네요. 이훈예님, 갱년기 갑자기 불어난 뱃살 때문에 다이어트 하려고 하는데 뱃살은 꿈쩍도 안 하네요. 아, 뱃살. 아무리 말라도요, 이 뱃살이라고 하는 거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이 있겠죠. 물론 있으시겠지. 있으시겠지만, 아, 참, 뱃살은 영원한 문제인 것 같아요. 아, 다이어트 지금 준비하고 계시나요? 파이팅입니다, 유은혜님. 2PM의 Again and Again, 그리고 BBG의 밥밥.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꽂혀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꽂혀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꽂혀 하루 5분 쉽게
2: 쓱딱 꽂혀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꽂혀
1: 메디힐 토너 패드
3: 쇼리 실라

0: 셀레늄 모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괜찮은 하루의 시작 KBS 2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이 사사님 아침에 애들 깨우면 알겠어요. 말만 하고 안 일어나요. 애들 깨우는 거 너무 힘들어요. 아, 이런 사연들 주실 때마다 어릴 때 저를 반성하게 돼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까. 얘들아 일어나라. 1부 끝곡으로 캐롤라인 크루거의 You Call in Love 들을게요.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동해안과 남부 일부 지역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 비나 소나기가 올 것으로 보여 오늘은 외출하실 때 우산을 챙기셔야겠고요. 빗길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서울 시내도로는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방향, 도봉지하차도에서 성수분기점까지 밀리고요. 강변북로 구리방향 방화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정체입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행주대교에서 성산대교까지 밀리고요. 이후로 여의도 부근 지나는데 15분 정도 걸립니다. 고속도로는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 가는 길 금광 3터널 부근에서 8km 막히고요.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방향 문학에서 남동까지 밀리고 신천부터 광명터널까지 정체입니다. 57분 교통정보 유하영입니다.

0: 복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 거점.
1: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0: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1: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0: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0: 지금부터 이분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쌈!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번에 라라랜드.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노래, 익숙한 노래 들으면서 퀴즈 풀까요? 이 노래 다 알지? 오늘의 이 노래, 김현정의 그녀와의 이별입니다. 시원시원한 가창력의 김현정 씨는 댄스곡으로 큰 사랑을 받았지만요. 고등학생 시절엔 이 장르의 음악을 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밴드부에 소속되어 실력을 갈고 닦았다는데요. 어떤 장르였을까요? 사전적 의미는 묵직한 비트와 전기악기에 의한 금소음을 특징으로 하는 록음악입니다. 1번 헤비메탈, 2번 갱스터랩, 3번 트위스트.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예요. 정답과 오답 포함 모두 10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드립니다. 김현정 씨는 고등학생 시절 이 장르의 음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 긴 머리와도 잘 어울리는 장르죠. 금소음을 특징으로 하는 묵직한 록음악 뭘까요? 1번 헤비메탈, 2번 갱스터랩, 3번 트위스트. 음악 듣는 동안 받겠습니다. 김현정의 그녀와의 이별.

0: 베스트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 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1: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공
5: 함께해요.
3: 이카운트
2: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7: 오래오래 락토핏
8: 종근당 건강
9: 건강기능식품
10: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어?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2: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괜찮은 하루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이 노래 다 알지? 김현정의 그녀와의 이별 들으면서 퀴즈도 풀어봤는데요. 김현정 씨가 고등학생 시절 밴드부에서 했던 음악 장르. 오늘의 정답 1번 헤비메탈이죠. 퀴즈에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10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당첨자 명단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세요. 1836님, 딸이 복직해서 울 손자 최유준이 어린이집 갑니다. 그 어린애가 엄마랑 떨어져서 마음이 아픕니다. 파이팅하자 최유준, 사랑해 하고 아우 안타깝고 절절한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적응 잘할 겁니다. 서정욱님, 사무실 앞마당에 고추를 10포기 심었는데 폭염을 이겨내고 잘 자라서 빨갛게 익어가고 있네요. 별것 아닌 것 같은데도 쳐다보고 있으니 기분이 좋아요 하셨네요. 오, 정성 들여 키우셨으니까 기분이 당연히 좋아지시죠. 근데 생각보다 그 고추가 병 해충이 정말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오, 잘 이겨내고 정말 잘 컸나 봐요. 서정욱님의 정성인가 봅니다. 0299님, 요즘 SNS에서 유행하는 AI 그림인데 이거 경화옹이래요 하고 이선욱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어머, 이게 지금 손그림이 아니고 AI 그림이라는 거죠? 이게요, 검정 볼펜으로 약간 그 아이가 그린 듯한 그림이랄까요? 슥슥 낙서하듯이 그린 귀여운 그림인데 아마 그 홈페이지에 제가 그 머그컵 들고 있는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을 넣으면 이 그림으로 나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이 그림도 머그컵을 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옷 색깔도 약간 라일락 색깔, 라벤더 색깔 그런 색이네요. 야, 그런데 저는 이제 이런 걸 보면요, 신기하고 재밌고 막 이런 걸 넘어서서 좀 약간 무서워요. 아, 나중에는 이거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구분하지? 그리고 이거 구분의 의미가 있나? 어떤 세상에 오려고 이러지? 이런 세상이 들면서, 왜냐면 지금 보는 걸로는요, 정말 그냥 검은 볼펜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리겠다, 누군가 그렸겠다 싶거든요. 전혀 지금 알고 보면서도 AI 그림인 줄 모르겠어요. 와, 정말 신기하면서도 무서운 세상입니다. 코나의 마녀 여행을 떠나다, 그리고 이무진의 청춘 만화 함께 들어요.

코나의 마녀 여행을 떠나다, 이무진의 청춘 만화 들으셨습니다. 0321님, 병원 일주일 입원 시작했습니다. 제가 병원에 있을 동안 가족들이 어찌 지낼지 걱정입니다. 멸치볶음, 콩나물무침, 김치볶음, 밑반찬 만들어서 남편이 찾기 쉽게 통에 이름도 적어서 붙여놨어요. 남편이 걱정 말고 치료 잘 받고 오라고 했으니까 더 걱정 안 해도 되겠죠? 아유, 들어가시기 전에 이렇게 음식 다 해놓으시고 통에 이름까지 다 적어서 붙여놓으셨다고요? 아우, 어디가 이렇게 아프신가요? 치료 잘 받으시고 돌아오시고요. 무엇보다 정말 몸이 쾌차하시는 게 중요하니까 더 이상 걱정하지 마십시오. 1004님, 해마다 회사 뒤뜰에 오이, 호박, 애호박, 방울토마토, 가지 등 여러 가지 키워서 회사

동료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재미가 있습니다. 아, 뒤뜰이 상당히 넓은가 보네요. 종류도 여러 가지예요. 호박, 오이, 애호박, 방울토마토, 가지 등이라고 하신 거 보니까 더 또 있나 본데요. 힘들게 일을 마치고 회사 뒤뜰에 있는 농작물을 수확하는 기쁨이 피로회복제가 되는 것 같아요 하셨네요. 아까 서정욱님도 앞마당에 고추 심으셨다고 했는데 사무실에 이렇게 키우시고 또 그거 수확해서 같이 먹기도 하고 이런 즐거움들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참 뭔가를 그렇게 키우고 수확하는 기쁨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미님, 집으로 들어오는 우리 집 골목엔 상사화가 흐드러지게 활짝 피었네요. 만개한 모습이 황홀해요. 꽃을 보고 웃지 않을 사람 몇이나 될까요? 상사화 말고 백일홍, 무궁화도 피어 있답니다. 아, 꽃길이군요. 아, 꽃을 보고 웃지 않을 사람 몇이나 될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웃음꽃이 피었다고 표현하는 걸까요? 이승기의 되돌리다, 버스커버스커의 처음엔 사랑이란 게 이어집니다.

파파 위니의 You are my sunshine 들으셨습니다. 2793님 홍로 사과잎 따면서 라디오 들어요 하셨네요. 홍로 사과 품종 이름인가 봐요. 저는 부산아 아오리 얼른 그 맛이 좀 떠오르는데 다른 품종들은 이거 모르겠네요. 홍로의 특징이 뭘까요? 뭐 당도가 높다거나 아삭하다거나 홍로니까 일단 빨간 빛일 것은 분명하네요. 그렇죠? 0522님 자도 졸리고 몸은 계속 아파요. 번아웃이 온 것 같아요 하셨네요. 휴식이 좀 필요하신 것 같은데 2099님 가족여행하던 중에 맞은

막날 밤 무슨 얘기하다가 며느리 보고 고집이 좀 있다는 말을 무심코 했습니다. 며느리가 기분이 나빠서 그런지 연락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셨네요. 어머, 아마 느낌이 맞으실 수도 있고 의외로 다른 이유일 수도 있고 그냥 아무 생각 없었는데 바빠서 그럴 수도 있겠죠. 이거 대화를 해보셔야 하지 않을까요? 먼저 한번 손을 내밀어 보시는 거는 어떨까요? 박성훈님, 요새 집안일, 회사일, 개인적인 일들이 너무 많이 터져서 정신이 없습니다. 이 또한 잘 풀리며 지나갈 것이다 생각해 봅니다 하셨네요. 아우, 모든 일들이 이렇게 좀 한꺼번에 몰아닥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시기 잘 넘어가시길, 지나가시길 바랍니다. 김윤숙님 신청곡이에요. 타샤니의 경고, 이어지는 곡은 카라의 루팡.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2부 함께하고 계세요. 6524님, 아들 군대 수료식에 다녀왔어요. 늠름하고 절도 있게 변한 모습에 대견하기도 하고 뭉클하기도 했습니다. 교육부대로 이동해서 후반기 교육을 받는다는데 새로운 곳에서 잘 적응하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지내기를 바란다고 라디오를 통해 엄마의 마음을 전해요 하셨어요. 오롯이 전해졌을 거라 믿습니다. 5305님, 굿모닝입니다. 며칠 전 이탈리아 친구가 홈스테이로 왔어요. 너무 스윗하고 핸섬한 친구인데 3개월 있는 동안 좋은 추억 만들기 바랍니다. 하고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같이 이게 식당을 가신 거겠죠? 근데 그 이탈리아 친구분이요. 스윗하고 핸섬하다는 그 표현이 잘 어울리는 외모인걸요. 약간 단발 정도의 반 고수머리에 뿔테 안경을 쓰고 있는데 이 제가 너무 편견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느낌이 어떤 아티스트 작가의 느낌이 약간 물씬 납니다. 홈스테이 이거 하려면 심사 거치셔야 하는 거죠. 무엇을 가장 신경 써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사실 이 홈스테이 저도 이렇게 얘기만 듣고 해본 적도 없고 제가 가본 적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모로 궁금하네요. 박혜경의 빨간 운동화 듣고요. 이어지는 곡은 데이식스의 웰컴 투 더 쇼.

0: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2: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는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KBS Radio.
4: 괜찮은 하루의 시작 KBS 2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오늘 끝곡으로 유리스믹스의 스윗 드림스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하루도 괜찮을 거예요. 지금까지 조경아였습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동해안과 남부 곳곳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며 강하게 쏟아지는 곳도 있겠는데요. 빗길 각별히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고속도로는 빗길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호남고속도로 순천 방향 서순천 부근 1차로에서 사고 났고요. 이 구간으로 세찬 비가 오고 있습니다. 시야 확보도 어려운 만큼 차간 거리 넉넉히 두고 안전하게 지나시기 바랍니다. 남해고속도로 일지선 창원 쪽으로 산인고개 2, 3차로에서 사고 처리합니다. 서울시내도로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방화대교부터 양화대교까지 막히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행주대교에서 성산대교까지 밀리고 더 가서 여의하류에서 반포대교까지 막힙니다. 57분 교통정보 유하영입니다.

0: 여러분들의 흥, 여러분들의 야성, 여러분들 댄스 본능 제가 한번 끌어내드리겠습니다. 유로비트로 날라오는 빅재미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1: KBS 이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우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본의 라라랜드, 우리들의 행복한 6시 이슬기의 해피타임,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호의 드림팝,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음악이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이라디오와 함께합니다.
2: 사랑하기 때문에
1: KBS.
3: 잠시 후 9시에는 주현미의 러브레터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매일 똑같은 사람 만나고 똑같은 일을 하는 게 지겨울 때도 있지만 사실 생활의 안정감은 그런 반복 속에서 생겨나죠. 만약 날마다 새로운 사람과 손발 맞춰서 일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고요. 정해진 곳 없이 이곳저곳 다니면서 일하는 것 진짜 힘들어요. 매일 다니는 출근길, 어제와 별다를 것 없는 오늘의 일들, 항상 똑같은 농담이 지겨운 친구의 수다지만 그렇게 늘 그 자리에 변함없이 있어주는 존재들 덕분에 우리는 편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같은 시간 변함없이 여러분과 함께여서 다행인 아침, 주현미의 러브레터예요.